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팔팔한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의 아트밴을 타고 나갑니다. 수지 할머니의 아트밴 이름은 바네사예요.
1: 바네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2: 바네사는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데려가고 싶어 해.
3: 할머니,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어우, 내 정신 좀 봐. 영감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 대해 흥분과 감동을 느끼는 거란다.
3: 어우.
2: 지금까지 말이나 모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3: 알 것도 같고요.
2: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3: 그렇구나.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4: 난 축구공 보면 영감을 받는 거네. 자고 싶어지니까.
3: 난 진흙탕을 보면 영감을 받는 거고 훌쩍훌쩍 뛰고 싶어지니까.
1: 난 공원을 산책하면 영감을 받는데.
3: 뭘 하고 싶어지는데요?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5: 할머니 말로는요,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진대요.
1: 그러게, 나는...
2: 공원을 산책하면 난 살아있다는데 감사하고 싶던데.
1: 네, 저도 비슷해요.
3: 영감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이상한 걸 봐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단다.
0: 아트밴 바네사가 토끼 할아버지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레베카 할아버지.
6: 안녕하세요, 수지 할머니.
3: 여긴 왜 온 거예요?
2: 여기서도 영감이 떠오를까 해서 온 거란다.
5: 쓰레기 더미를 보고요?
6: 아니, 이게 왜 쓰레기 더미야? 아직도 쓸모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만.
2: 애들한테 영감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조선소 좀 둘러봐도 될까요?
6: 아, 그럼 저야 영광이죠. 어디든 마음껏 둘러보세요. 단 만지지는 마시고.
2: 가자, 얘들아.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0: 팔팔한 오래된 밧줄더미를 발견했어요. 탠디는 해초 다발을 발견했고요.
3: 이 해초 예쁘다.
0: 데니는 바다를 발견했어요.
4: 전 바다가 참 좋아요.
2: 바다 정말 멋지고 좋지. 난 파도 소리가 그렇게 좋던데. 바다 냄새도 좋고. 좋아. 이제 영감을 받았으면 가서 뭔가를 만들자꾸나.
1: 여기 병뚜껑, 빨대, 끈, 휴지, 물감, 종이가 있어요.
2: 영감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우리?
3: 저는요, 끈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꼬불꼬불한 끈을 이렇게 붙여서요.
0: 페파의 끈 작품은 오래된 밧줄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3: 저는요, 휴지 조각이랑 조개 껍질을 붙여서 예쁜 바닷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0: 캔디의 바닷가 그림은 해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4: 난 파란 물감으로 축축하고 파란 바다를 그려야지.
0: 댄의 파란 그림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5: 저는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공을 만들었어요.
0: 헤드로의 공은 토끼 할아버지 조선소에 잔뜩 쌓아놓은 고철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2: 정말 잘 만들었네. 토끼 할아버지?
6: 아하, 저도 영감을 좀 받아서요.
2: 어머, 진짜요?
6: 맞아요. 내가 선물하는 그늘막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밖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2: 어우, 이러니까 쓸모있고 좋아 보이네요.
6: 이 벽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어서 전시하라고요.
2: 고맙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술이 따로 없네요.
6: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3: 근데 할머니는 뭐 만드셨어요?
2: 나도 바다를 보고 영감을 받았단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어.
3: 우와! 이거 보니까 다른 것도 만들고 싶어지네요.
2: 오, 그러니 페파, 예술의 영감이 샘솟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
0: 페파는 영감을 받는 게 좋았어요. 영감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동생 맞을 준비.
0: 팔팔한 조지는 오늘 동생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는 곳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레베카 이모. 동생 맞이 수업 들으러 왔어요.
7: 출산 준비 교실이 있다던데.
8: 맞아요.

0: 엄마 아빠는 어른들이랑 같이 계실래요? 페퍼랑 조지는 날 따라오고.
1: 동생이 생기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는데 조지가 태어난 지 꽤 됐잖아요. 다 조지.
2: 나중에 보자.
0: 야, 좋아.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태어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솔직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3: 엄청 신나겠죠. 아기들 앙증맞은 손이 참 좋아요. 손가락 잘 잡아주잖아요.
0: 맞아. 손가락을 잡아주면 참 좋지.
3: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기들은 포근하고 따뜻하니까요. 꼭 감자같이요.
0: 뭐라고? 감자 같다고?
4: 저는요, 좀 걱정돼요. 아기는 툭하면 울고 기저귀 냄새도 나잖아요.
0: 맞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혹시 누구? 어떻게 아기 돌보는지 아는 친구?
3: 아기들 기저귀 갈 때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줘요.
0: 그래, 맞아. 아기들은 늘 엉덩이가 보송보송하게 크림을 발라줘야 하거든. 아기 엉덩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웃을 거니? 금방 안 끝나겠네. 누구 또 말해, 친구?
1: 저요. 아기랑 같이 놀아주면 도움이 돼요. 공 같은 걸로요.
0: 맞아. 우리 언니도 공 갖고 놀아줬는데. 다른 걸로 쓰더라고.
1: 맞다. 하나 더 있어요. 아기들이 쓰는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래요. 기기 블라블라 깔라 블라블라.
0: 맞아. 아기들이 재밌게 소리를 내는 걸 옹알이 한다고 해.
1: 구구가가가가구.
0: 그래, 맞아. 아기들한테 옹알이로 대꾸하면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지. 다 같이 해볼까?
1: 아바위 바바라라
5: 아바위 바바라라 아바위 바바라라
1: 안녕 인형아, 나 페퍼피그야.
0: 괜찮아 얘들아. 아기들이 울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1: 우리
4: 몸을 흔들어줘요.
3: 몸을 토닥여줘요.
1: 노래를 불러줘요.
0: 맞아. 지금 말한 걸 전부 해보자.
1: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0: 이제 살겠네. 참, 낮잠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기들 재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친구?
1: 우리 큰아빠는 알렉산더 재울 때 일부러 청소기를 들고 시끄럽게 해요.
0: 와, 그 방법 좋은데? 아기들은 그런 소리 좋아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 소리거든.
3: 여기도 진공청소기 있어요, 토끼 이모?
0: 없는데.
1: 없으면 제가 진공청소기 하면 되죠.
6: 진공청소기는 아무나 할 수 있군요.
0: 수고 많았어, 페파. 오늘은 다 스티커를 줘도 되겠는데?
1: 스티커다! 정말 감사합니다.
2: 안녕, 페파.
7: 수업은 어땠어?
1: 좋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전부 다 알아요.
7: 그거 참 다행이네.
6: 페파랑 조지는 아기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0: 뭐야, 또?
6: 아기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아기가 태어났어요.
6: 페파 가족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가 영화를 고를 차례네요.
1: 조지는 너무 오래 골라요.
2: 답답해도 우리가 참아야지, 페파. 아기를 기다릴 때처럼.
1: 맞다. 아기는 언제 나와요, 엄마?
7: 안 됐지만, 페파. 아기는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잠깐.
1: 다음 주요?
7: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아.
2: 지금이요?
7: 네, 바로 지금이요.
1: 지금이다! 야!
2: 좋아, 페파, 조지. 병원 가방 챙기고 샌드위치 싸림, 장난감이랑 책 가져올게.
7: 페파 아빠.
2: 맞다, 그대로 하되.

0: 사람으로 바꿔서 서둘러.
1: 네, 엄마 대장님.
2: 부모님께 연락할게요.
3: 여보세요?
2: 어, 엄마, 나올 때가 됐나 봐요.
3: 진짜? 지금 바로 갈게.
4: 한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병원에서 기다리십니다.
2: 안녕 엄마, 안녕 아빠.
5: 자, 그럼 페파랑 조지는 우리 집에 가 있을까? 여긴 엄마 아빠한테 맡기자.
1: 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아기를 돕고 싶다고요.
2: 미안하지만 페파, 아기는 한참 있다가 나올 거야. 그동안 누나니까 네가 조지를 돌봐야지.
0: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화해 줄게.
1: 알았어요, 그럼. 가자 조지.
2: 잘가 얘들아.
0: 나중에 보자.
4: 할파랑 조지는 아기가 태어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5: 어, 할파, 괜찮니 너?
1: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5: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 아빠 전화 기다릴 동안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까?
1: 어, 맞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죠.
5: 그래, 맞아. 자, 들어보렴. 우린 아주 오래 아기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우릴 만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갔지. 그냥 흉내를 내자고요.
6: 아, 흉내? 그럽시다.
1: 운전은 저요! 엔진 출발 준비!
7: 보담, 보담, 보담!
6: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5: 그래서 우린 병원에 들어갔어.
6: 다 왔습니다.
5: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나왔지.
1: 안녕하세요, 전 의사고요. 이쪽은 간호사예요.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오,
6: 아범이 전화한 건가?
5: 여보세요, 페파 아빠?
8: 여보세요, 배관에 문제 있다고 전화하신 분이죠?
5: 네? 제가요?
8: 아, 저야 모르죠, 아닌가요?
5: 아닌데요. 어우, 예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6: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1: 이쪽으로 오실래요?
7: 전화 전화 전화 전화
5: 맞아, 이런 식이었어.
6: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퍼그 씨.
6: 퍼그 씨라고요?
9: 지금 쓰신 전화 요금제 만족하시나요?
6: 전화 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5: 어쨌든 계속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간호사랑 분만실로 갔지. 가자, 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태어난 거야.
7: 아기군요.
5: 나 참, 뭔 영업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린 이중창 필요 없고 배관도 멀쩡하고 우린 성은 피그지 퍼그가 아니니까 좀 그만해요.
6: 오,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끊는 건 좀.
5: 여보세요?
0: 모두 기뻐해 주세요. 페파 엄마가 고생을 했지만 아주 건강한 여자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1: 잘됐다. 조지, 우리한테 예쁜 여동생 생겼네.
4: 페파랑 조지는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1: 아기 이름 짓기.
4: 오늘은 팔팔한 조지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러 병원에 오는 날이에요.
1: 아우, 안녕 우리 예쁜 아가. 난 너의 큰 언니 페파라고 해.
2: 아우.
7: 아기.
5: 어우, 수고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2: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1: 엄마, 봐요. 아기 볼에 분홍색 하트 모양이 있어요.
2: 출생점이구나. 듣고 보니 하트 모양 같은데?
0: 진짜 하트 같은데요?
6: 내가 뭘 좀 가져왔는데.
5: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여주죠.
6: 그게 낫겠죠?
1: 와, 진짜 신기하다.
5: 근데 이름 놔두고 계속 아기라고 할 순 없잖아. 이름이 뭐니?
2: 어우, 그러고 보니
0: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 정했어요.
1: 제가 도와드려요.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을 제가 꼭 찾아줄게요. 안녕 귀여운 아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줄게. 자,

0: 친구들 대답해. 조지, 넌 여기에 적고?
1: 응.
0: 아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 빨강 아님 파랑? 세상에 그런 색도 있나? 좋아, 다음 질문. 엄마 아님 아빠? 질문 끝! 고마워!
2: 페파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3: 노란 선을 따라 쭉 가면

0: 보자.
1: 걱정 마, 아가야. 너한테 예쁜 이름 꼭 찾아줄게. 알았다. 네 이름 정했어. 초콜릿!
2: 어우,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0: 아하! 바로 이쪽이었네요.
1: 아줌마 이름 뭐예요?
3: 안녕, 아가. 내 이름은 린다야.
1: 좋네요. 아가, 네 이름은 린다로 정했어요.
2: 그것도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
0: 고맙습니다. 페퍼,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걸로 짓게?
1: 그럼 다른 걸로 지어야겠네요. 아기 안전벨트? 아기 신호등 같은 걸로 부르면 어떨까요?
2: 아우, 그것도 귀엽네. 근데 아직도 아기한테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4: 할파 가족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2: 드디어 왔구나. 집에 잘 왔어, 아가.
1: 아기 문손잡이는?
2: 아기 이름이 문손잡이야? 그건 별론데, 페파.
0: 특이한 이름도 좋지만, 페파. 보통 이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짓는 거야. 왜, 특별한 거 있잖아.
2: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5: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은데, 널 위해 만든 거 볼래?
2: 어우!
5: 가족 앨범이란다. 막내 사진을 넣을 칸도 있어.
2: 고마워요, 아빠. 정말 너무 예뻐요.
1: 우와, 이분 멋지다.
5: 이분은 너희 큰할머니야.
2: 어우.
5: 항상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
1: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6: 아마 이비였을걸?
1: 좋다, 이비. 우리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2: 이비?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름인데.
0: 네 생각은 어떠니, 이비?
1: 얘도 마음에 든대요.
2: 잘 골랐어, 페파.
1: 안녕, 예쁜 아기 이비. 언니가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준다고 했지, 응? 안 그래?
4: 이비는 자기 이름이 좋았어요. 이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아닌 것 같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0: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방귀 제거 작전!
1: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1: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1: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1: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0: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1: 눈부셔.
0: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2: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3: 아, 그것이
0: 여기는.
3: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대님.
3: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1: 왜이야!
2: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3: 없애랍신다!
2: 유해군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3: 조치하랍신다!
0: 네! 대님! 명! 받들겠습니다!
4: 암행어사 철도요!
0: 쉿! 암행어사!
5: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5: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봤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선

0: 잘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1: 방귀 대장님.
2: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3: 뭐해? 도망쳐!
2: 도망쳐! 도망쳐!
1: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0: 아!
1: 안 보입니다.
0: 아! 아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3: 군부중! 이상무! 아,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3: 어? 그 어디 갔지? 아,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1: 어, 네, 나으리!
0: 빨리!
3: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3: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어디?
4: 혈장!
5: 착해이그!
4: 혈장!
5: 착해이그!
4: 혈장!
5: 착해이그!
3: 깜짝이야!
4: 고약한 냄새!
5: 누구시오?
3: 나는 방귀 대장이요.
4: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5: 혹시 도망친 것이오?
3: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4: 도망 맞는데?
5: 어, 맞네 맞아.
3: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5: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3: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오.
5: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4: 그게 좋겠소?
5: 따라오시오.
4: 혈장
5: 척결구.
4: 혈장
5: 척결구.
4: 혈장.
6: 태님!
4: 태님!
6: 어? 누구요?
5: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4: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 주십시오.
6: 그러는 게 좋겠어.
3: 와, 나 나간다!
0: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0: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4: 뿡뿡뿡뿡뿡뿡뿡. 여기가 어디지?
6: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3: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6: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4: 뿡, 뿡, 뿡, 뿡.
6: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3: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6: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4: 방귀입니다.
6: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3: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4: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6: 왜 이래? 아니, 암행어사는 대체 뭐라고 있다고?

0: 되니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버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입니다.
1: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가라. 예.
3: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왕 오줌이 모이는 곳이요.
2: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1: 아니, 판디, 왜 여기 있어?
2: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1: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한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3: 오줌 발사!
1: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4: 방귀, 방귀, 방귀!
1: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1: 네, 나으리!
2: 빨리 가!
1: 네, 빨리, 빨리!
2: 잡아오라!
4: 방귀, 방귀, 방귀!
1: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5: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1: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6: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5: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6: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1: 사실이요?
5: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4: 유익인 주인님!
1: 저리가! 저리 가라고!
2: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익인!
4: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뀐다지.
2: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4: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뀌지 않을 도리가 없소.
2: 얘 방귀야.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1: 네, 나으리.
3: 유해균 계속 꺼라.
5: 나으리.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6: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2: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7: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6: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4: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깨꼬다!
1: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5: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아니, 어떻게?
5: 변비똥에 섬유질을 붙이고!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를 항문을 여시오.
8: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0: 뇌님이 허락한다는 서찰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1: 도와주시오.
2: 나도 나간다.
1: 고약해라.
3: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1: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오, 똥방귀 최고다.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3: 아, 그래.
2: 빨리 오세요, 빨리.
3: 가고 있어.
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3: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2: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3: 도도도도, 독사과?
2: 응?
3: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2: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3: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2: 아!
3: 뱉어. 뱉어.
2: 아!
3: 맛있어.
2: 맛있어?
3: 응.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2: 아, 꿀사과 꿀사과.
3: 아 꿀사과.
2: 응.
3: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2: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4: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줘!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 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 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1: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1: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많아여서 볼리펜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3: 응?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4: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1: 어? 비상! 비상! 사과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이라고!
7: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1: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7: 어떡해!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1: 알았어! 5, 4, 3,

0: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1: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2: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1: 사과세포! 왜 그래?
3: 나 방금 당했어.
0: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는 석이 올 거야.
4: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0: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5: 폴리페놀,
6: 출동.
5: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4: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0: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5: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소,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0: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5: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소, 아, 뭐해? 어서 당장!
0: 미안해, 폴리페놀!
3: 폴리페놀, 안 돼!
5: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2: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5: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0: 채식으로 변했어.
1: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줘.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2: 아,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3: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0: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4: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0: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5: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3: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0: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4: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5: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0: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3: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5: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6: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0: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3: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4: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6: 빙고!
4: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6: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4: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7: 휴! 다행이다!
5: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8: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0: 새콤달콤한 사과와
3: 레몬이 만나서
4: 더 새콤해지겠다.
7: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5: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6: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5: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9: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0: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9: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10: 산소는 나가주세요.
6: 뭐야, 뭐야. 괜히 왔네.
5: 아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8: 폴리페놀 안 불러?
5: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0: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3: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0: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5: 그래 맞아.
0: 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블루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에?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을 자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유니코스!
3: 안 돼, 유니코스잖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3: 이 동화책은
4: 졸려! 여기 이거 읽어. 이건 유니콘 얘기야.
3: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4: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3: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4: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3: 빙고가 자고 있어.
4: 뭔 상관이다.
3: 오빠,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4: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3: 내 이름은 칠리야.
4: 아, 미안해, 칠리.
3: 칠리.
4: 빌리. 이렇게 말했는데.
3: 나가.
2: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3: 블루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4: 너무해.
2: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4: 아니.
2: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3: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4: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3: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2: 유니코스, 동화책을 볼 수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3: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네.
2: 그렇게 책을 가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
2: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잖아.
4: 내 얘기가 재밌어. 유니콘도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엔 유니콘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도 별로야. 여왕이 어떻게 하냐 하나?
3: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4: 왜 안 돼?
3: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4: 그게 나랑 뭔 상관?
2: 유니코스, 내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
4: 알아, 알아, 알아. 그럼 계속해, 밀리. 어떻게 끝나는지 말 안 할게. 신발을 만들게 됐지.
2: 유니코스!
3: 어느 날 여왕님은 가마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4: 생각을 바꿨어. 잠깐, 다시 바꿨어? 아니, 바꿨어. 아니, 오늘 말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2: 유니코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럴 거야?
3: 계속 읽어볼까?
2: 네.
3: 여왕님이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가시를 밟게 됐어요. 아야!
2: 유니코스, 그러면 나빠. 유니코스가 가시를 밟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4: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출 건데. 신나다.
2: 춤출 수 없을 거야. 여왕님처럼 올 수도 있다고.
4: 그러면 여왕님이 신발을 신으면 되겠네.
3: 유니코스! 아무튼 여왕님은 왕국이 가시밭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신발을 만들어!
3: 블루이.
2: 알았다. 유니코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5: 어린이.
4: 농담이라고. 난 치킨을 좋아해.
2: 좋아, 여기. 유니코스가 좋아하는 치킨.
4: 아우,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2: 좋아요. 계속해도 돼요.
3: 여왕님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가시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되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왕님은 낮과 밤으로 일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으려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될까?
4: 입 다물고 먹을 수 있거든. 당연히 할 수 있지.
3: 고마워. 여왕님은
4: 근데 그냥... 난 안 그럴 건데.
3: 됐어, 그만해.
4: 그러시다면 나중에 봐. 윌리!
2: 잠깐, 안 돼요.
3: 그만할래, 블루이.
2: 저한테 맡기세요. 위협 유니콘.
4: 아우, 내 등, 내 목. 내 등이랑 내 목.
2: 그냥 어깨를 건드렸을 뿐이야.
4: 아이고, 아야. 아우, 아파라. 변호사 부를 거야.
3: 잠깐, 블루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유니코스를 바꿀 순 없어.
2: 아, 그런 것 같아요.
3: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2: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3: 아마 유니코스가 귀찮게 하는 걸 멈추면 되겠지.
2: 진짜요? 어떡해요?
3: 그냥 무시하면 돼.
2: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3: 한번 해보는 거야. 여왕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돌아오네. 기억하지? 그냥 무시해.
5: 윌리 힐러신가요?
3: 난 칠리 힐러예요.
2: 엄마.
3: 맞다. 미안. 어리광대가 여왕님께 말했어요. 여왕패야, 왕국을 전부 가죽으로 덮는 대신에 여왕님의 발을 덮는 건 어떨까요?
5: 책 그만 읽으세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을 무술로 쓰러뜨렸어요.
2: 무술이라고요?
3: 블루이.
2: 맞다. 죄송해요.
3: 그래서 여왕님은 가죽을 조금씩 잘라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5: 이거 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4: 그래, 들어보란 말이야.
3: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답니다.
4: 그만 읽으라고!
5: 유니코스, 제가 해결할게요.
4: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화날 수도 있어요.
5: 변호사로서 제가
4: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해.
3: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까?
2: 네, 이제 졸려요.
4: 그만 좀 봐라. 간다.
3: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
2: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무지개 색깔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무지개 색깔실 찾기 임무가 생겼네?
2: 임무가 뭐예요?
3: 임무는 영웅이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야.
2: 임무는 어떻게 시작해요?
3: 영웅은 보통 집에서 출발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모험이 영웅을 불러내지.
1: 여러분, 아빠랑 같이 맥켄지 집에 갈 사람?
2: 아니,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서요.
1: 그럼 빙고랑 둘이서 갈까? 가자, 출발해.
2: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맥켄지 집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1: 커리 교환.
2: 커리 교환이 뭐예요?
1: 커리를 서로 바꾸는 거야. 아빠는 고기 커리, 맥켄지 아빠는 코코넛 커리를 만들었대. 아빠 거 조금, 맥켄지 아빠 거 조금 나누면 두 개가 생겨요. 빙고가 납작한 빵 난을 들고 가주면 좋겠는데.
2: 엄마, 임무 같아요.
3: 커리 교환 임무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커리 교환 임무.
1: 가자, 빙고.
3: 영웅은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먼저 찾을 거야.
2: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래요.
3: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
1: 알았어, 좋아, 있어. 근데 맥헨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페이스 페인팅.
2: 페이스 페인팅!
1: 여기 빙고, 난 갖고 가야지.
3: 이렇게 임무가 시작되는 거야.
2: 임무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 영웅이 넓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1: 잠깐, 두 발로 걸어도 된다고는 안 했어.
2: 네?
1: 말한 대로야, 한 발로 걸어야 한다고.
2: 히히, 계속 깽깽이 걸음 못해요.
1: 그래도 힘내, 빙고. 이건 거리 교환 임무야.
2: 히히, 알겠어요.
1: 앞으로 걸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2: 네?
3: 가끔은 영웅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
1: 안녕하세요, 도린 할머니.
6: 안녕, 밴디트. 안녕, 빙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2: 이건 넓적한 빵 난이에요.
1: 거리 교환을 하려고요.
6: 좋은 생각이야. 내일이 기대되겠는걸, 밴디트.
3: 친구는 영웅에게 위험한 걸 미리 알려주기도 해.
2: 위험이요?
6: 설마 공원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1: 맞는데요? 왜요?
6: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지키고 있거든. 아까 날 공격했어. 이것 봐. 조심할 건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계속 보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2: 알겠어요.
6: 버스가 도착했네.
3: 임무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 그게 아니면 임무가 아니지.
1: 저기 있다.
2: 근데 왜 우리 공격하려고 해요?
1: 까치도 좋은 아빠라서 그래. 새알을 누가 해칠까 봐 그런 거지.
2: 우린 아닌데.
1: 맞아. 까치가 모를 수도 있어. 아빠랑 같이 걷자. 도린 할머니 얘기 잊지 않았지?
2: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1: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2: 빙고 더 이상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1: 뒤로 걸어가.
2: 근데 빙고 뒤로 못 걸어요. 아시죠?
1: 도망가. 도망가. 우리 이제 살았다.
2: 봐요. 아빠 다 왔어요.
5: 거리 교환.
3: 아주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웅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2: 여기 있어요. 넓적한 빵 난이에요.
5: 고마워, 빙고.
3: 페이스 페인팅 그려줄까, 빙고?
2: 네, 좋아요.
3: 이렇게 와서 반가워. 학교 축제 때 페이스 페인팅 체험하는 걸 맡았는데 연습이 필요하거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걱정돼.
7: 안녕, 빙고.
2: 이게 임무가 끝난 거예요?
3: 아직이야. 보통은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게 되지. 더 큰 임무를 해야 한다는 거.
7: 빙고, 내일 공항에 가게 될 거라고 들었어.
2: 공항? 빙고 공항에 안 가는데?
7: 아니, 맞아. 너희 아빠가 그랬는데 멀리 일하러 가신대.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하셨어.
2: 뭐라고?
8: 맥켄지.
1: 커리 잎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2: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1: 그래.
2: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1: 6주밖에 안 돼.
2: 6주는 몇 밤 자야 해요?
1: 주말이 6번이야.
2: 너무 길어요.
3: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1: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2: 안 돼요. 까치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1: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3: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9: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3: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2: 네.
3: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2: 왜요?
3: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7: 정말로?
2: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3: 그럴 것 같네.

0: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0: 네, 그렇다고 해도요.
1: 그래, 빙고 말이 맞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
0: 우와!
1: 실력이 좋아진 것 같네.
2: 또 봐요, 보더컬리 가족. 커리 맛있게 먹어.
3: 안녕. 가면서 까치 조심해.
1: 자, 멋진 영웅은 임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단다.
0: 아줌마, 페이스 페인팅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4: 준비?
0: 와!
1: 영웅이 임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용할 때가 생기게 된단다. 임무 끝.
4: 넌 나의 영웅이야, 빙고.

0: 왜요? 임무는 위험한 거잖아요.
1: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알지?
0: 아, 네.
1: 임무를 마치고 나면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다 했다.
0: 엄마, 빙고랑 놀면 안 돼요?
1: 있잖아, 빙고. 지금은 안 돼. 미안.
0: 왜 안 돼요?
1: 지금은 엄마가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0: 왜요?
1: 빙고.
0: 왜요? 안녕, 빙고. 빙고랑 같이 놀래, 블루이 언니?
2: 그럼.
0: 만세! 엄마가 빙고랑 안 놀아주시겠대.
2: 누구든 빙고랑 놀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
0: 정말로? 어떻게?
2: 마법을 쓰면 돼.
0: 마법?
2: 응, 마법을 써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셨어.
0: 알려줘.
2: 알았어, 뒤로 돌아봐. 잘 봐, 빙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빙고, 내가 네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척 해봐.
0: 알았어.
2: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게.
0: 와우.
2: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0: 정말 신기해.
2: 꼬리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해볼까? 짠.
0: 알려줘.
2: 그래.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0: 블루 이번 이야기는 마법.
2: 좋아, 빙고. 시작해볼까? 귀에 마법을 써보는 거야.
0: 안 되는 것 같아.
2: 좀 더 마법사처럼 해봐. 이렇게. 잘 봤지? 좋아, 팔 올리고 발 벌리고. 좋아, 다시 해봐.
0: 해냈어.
2: 이제 마법을 익혔어. 누가 빙고랑 놀기 싫다고 해도 놀게 만들 수 있어. 뛰어넘기.
0: 봤지? 혹시 빙고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2: 엄마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0: 아빠한테 먼저 해보자.
2: 좋아.
3: 다 된 것 같아.
4: 그런 것 같네.
0: 안녕, 아빠.
4: 안녕, 빙고. 여기 새 잔디 좀 봐.
0: 보기 좋아요. 빙고랑 놀아주세요.
4: 지금은 안 돼요. 잔디에 물 줘야 돼.
0: 근데 빙고 널고 싶어요.
4: 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빙고?
0: 마법이 안 통해.
2: 마법사처럼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봐.
4: 빙고, 아무래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3: 이상한 것 같아?
0: 빙고 널고 싶어요.
4: 안 돼. 빙고가 마법을 배웠어. 뛰어, 패트.
2: 저 이때 먹어요.
3: 안 돼.
2: 자, 아빠들을 어떻게 하지?
4: 이건 불공평해. 얘들아, 춤추는 건 좀 아니잖아.
3: 그만해.
2: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3: 안 돼.
4: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할 거야, 배트.
3: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2: 만세!
4: 해냈어, 해냈어.
3: 선물 주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워?
4: 배트, 꽉 잡아야 해. 배트, 꽉 잡아야 해. 내 허리.
0: 빙고 마법 좋아.
1: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0: 도망가요.
1: 안 돼, 거기서. 누가 마법 쓰는 법을 알려줬어?
0: 블루이 언니요.
1: 엄마가 왜 몰랐을까? 혹시 마법을 쓰는데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기는 한 거야?
2: 기억이 잘 안 나서요.
1: 중요한 규칙은 마법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2: 네, 생각났어요.
3: 밴디트, 겨드랑이 내 얼굴에서 치워줘.
1: 두 분은 저기로 가세요. 여기 신경 쓸 일 없어요.

0: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순 없어.
1: 왜 안 돼요?
0: 왜냐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만들어야겠지.
1: 그럼 피자 배달을 시키면 돼요? 오!
0: 매번 피자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1: 우린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 집인가?
2: 아마도.
0: 안 돼, 빙고. 로이 언니 말 듣지 마. 피자 배달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1: 빙고, 언니 도와줘. 마법에 합쳐줘.
0: 같이 하고 싶다고 해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면 그건 같이 노는 게 아니지.
3: 여기 아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1: 내려와.
3: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1: 언니 잘 봤지, 빙고? 장난치는 마법이 항상 이겨. 간지럽히는 마법.
3: 간지.
1: 지금이야, 빙고? 피자 배달 마음대로 시키면 돼.
2: 빙고가?
1: 그래, 빙고.
2: 그거 왜 빙고가 해야 돼?
1: 내가 말했으니까 빙고한테 억지로 시킬 순 없어. 할 수 있어.
3: 간지. 미안해, 여보. 마법이잖아. 에?
1: 방금 누가 한 거야? 빙고 안 돼!
0: 만세! 빙고가 좋은 일에 마법을 썼어!
3: 난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0: 정말 긴 하루였네.
1: 잔디 멋져요, 아빠.
3: 고마워, 우리 딸.
0: 피자 배달 온 것 같은데?
1: 만세! 가요, 같이 갈 사람?
2: 어른 도움이 필요해요.
0: 여보, 도와줘.
3: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0: 어서 일어나.
3: 그거 진심이야?
0: 그럼 내가 가야 돼?
3: 아유, 진짜. 알았어. 마법 좀 쓰고 싶네.
2: 아빠?
0: 어?
2: 이건 장난한 건데.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그게 뭐예요?
0: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1: 우와.
0: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1: 네, 좋아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어우, 밴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랑이에요. 노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 아니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소리쳐요. 아,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냐.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일기 끝. 밴디트.
4: 좋았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표 요리 라자냐?
4: 좋아요.

0: 않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3: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2: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3: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2: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3: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

0: 특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갈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아,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키 챔피언!

0: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1: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2: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3: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4: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3: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5: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2: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1: 그래!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0: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1: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기가빌더 뒤쫓아!
1: 너흰 도망가봤자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0: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어?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0: 대려가 사라진다! 나한테 맡겨!
1: 잘했어, 루루! 멋진데?
0: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와! 와! 파티할 시간이야.
2: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으아! 내 스릴러 드릴러! 드더진 녀석들!

잡혀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지금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달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마이티!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8: 저게 뭐야?
6: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길다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교육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길다!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뭐야?
7: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마트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 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8: 근사하겠죠?
9: 예, 그럼요.

0: 드디어 완성! 버리,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

0: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1: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2: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3: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조던스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못된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안 돼! 던지기나 해! 야!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4: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4: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3: 어?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1: 나한테 맡겨!
3: 흥!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새로운 침입자. 난 나가볼게.
1: 어? 잠깐 밖을 좀 살펴보고. 됐다. 괜찮아.
0: 고마워. 포근아, 갈게.
2: 아들, 주말인데 일찍 일어났네?
1: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3: 자, 밥 먹자.
1: 네.
3: 자, 포근이도. 윤호야.
1: 네?
3: 오늘 아빠 엄마는 외출했다가 올 거야.
2: 저녁 전에 돌아올게.
1: 그럼 오늘은 제가 포근이 산책시킬게요.
3: 그래주면 고맙지.
2: 누구 아들이 이렇게 착해?
1: 뭘요. 포근아, 오늘은 나랑 나가자.

여기 인간계 맞냐? 가보자. 냥냥냥냥냥. 냥냥냥냥. 냥.

0: 신기한 게 많네.
1: 저기,
0: 네?
1: 지금 변장한 거예요?
0: 어? 나?
1: 응.
0: 변장? 그런 거 아닌데.
1: 그럼 마법으로 변신한 건가?
0: 변신은 아니지만 마법은 부릴 수 있지.
1: 정말? 보여줄 수 있어?
0: 좋아, 깜짝 놀라게 해주지.
1: 어?
0: 일일이요. 아자자. 별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1: 또 다른 건 없어?
0: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일일이요. 별것도 아닌데 뭐. 저건 뭐냐?
2: 잠깐 물러서 주십시오.
0: 에휴, 뜨는 게 좋겠군. 일일이야.
3: 뭐지? 응?
4: 이건 용아.
5: 나도 느꼈어. 강력한 기운이야.
4: 미아야.
1: 들어와.
6: 안녕. 난 용아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1: 어디 가는데?
6: 볼 일이 있어. 너도 이 근처 공원에라도 다녀와. 이따 봐.
1: 공원?

0: 멋지네. 이런 데가 있었다니. 좋다.
1: 거기요! 응?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2: 저기 어떻게 내려와요? 응?
0: 괜찮아요! 자, 샤샤, 이샤, 이샤샤, 차! 아싸!
2: 엄마,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와요!
3: 119죠. 금정전 지붕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0: 모두 응원해주시니 가벼운 마법을 보여드리죠. 일일이요!
4: 정말 하늘에 뜬 것 같은데?
0: 이 정도 갖고 놀라고 그러냐? 마법 기운인데? 어디냐? 저기다! 여긴 인간계인데 쟤네들 뭐냐? 일단 피하자! 닐리리오!
4: 날아갔어!
5: 뒤쫓자!
6: 얼레리오!
5: 꼴레리오! 이 근처야.
6: 찾았다. 얼레리오!
0: 깜짝이야!
6: 너 누구냐? 어떻게 여길 왔지?
0: 그러는 넌 누구냐?
6: 선계에서 파견한 형사. 인간계에서 사고치는 선계인을 잡는 게 일이야.
0: 선계에서 넘어온 걸 알다니 제법인데. 순간 이동을 하다니.
5: 얌전히 들어가자.
0: 밀리리야. 조심해. 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6: 이런.
0: 안녕, 밀리리야.
6: 괜찮아?
5: 이런 실수를 하다니.
2: 가자.
5: 조윤호!

0: 뭐?
1: 어디 가?
0: 공원 가는데.
1: 공원? 같이 가줄까?
0: 아니, 괜찮아.
1: 그럼 좋아, 같이 가줄게.
0: 어? 안 가도 된다니까.
1: 포근아, 안녕. 아, 이뻐. 가자.

0: 아라리오! 멈춰!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1: 너 누구야?
0: 난 해치야. 선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야.
1: 그럼 이미 내 정체를 알고... 날 잡기 어려울 텐데.
0: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 방울이 널 찾아낼 수 있어.
1: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0: 넌 선계로 돌아가야 해.
1: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응? 으아!
0: 사라졌어. 찾아낼 수 있다니까. 아라리오!
1: 공기가 너무 좋아.
2: 맞아. 포근아, 왜 그래?
1: 그쪽에 뭐가 있어?
2: 뭐지?
0: 거기서!
1: 어?
0: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아라리오!
2: 저, 누구? 윤호, 너도 봤지?
3: 뭘? 난 못 봤는데.
1: 어? 포근이, 너 봤지?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0: 그럴까? 어딜 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넌 날 피할 수 없어.
1: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날 못 본 척 해줘.
0: 넌 이미 인간계를 어지럽히고 있어.
1: 데려가고 싶다면 날 이겨야 할 거야.
0: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날 따라와.
1: 둘 다 멈춰.
4: 인간계에서 왜 난리들이야?
0: 너인 누구?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1: 난 써니야.

0: 바람쥐에게 편지를 써요.
1: 다들 열심히 그리고 있네.
0: 엄마, 엄마, 저 다 그렸어요.
1: 뭐, 잘 그렸네.
2: 뭐, 나도, 나도. 이야, 짜잔.
0: 잘 그렸다.
1: 어? 누구세요?
3: 안녕하세요. 아, 안녕. 난 우체부 아저씨란다. 너희가 꼬병이들이니?
4: 네, 맞아요.
3: 자, 너희에게 편지가 왔구나.
0: 편지요?
4: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3: 그럼 또 보자.
0: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온 편지네.
2: 누가 보낸 거니?
0: 다람쥐가 보낸 건가 봐.
2: 빨리 읽어보자.
0: 자, 보고 싶은 꺼병이들에게.
5: 꺼병이들아, 잘 지내고 있어? 너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놀이터에 가도 대왕 도토리를 봐도 자꾸 너희 생각이 나. 벌써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날 잊은 건 아니지? 숲속 친구들 모두 너희를 그리워하고 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0: 너희들의 영원한 친구 다람쥐가. 다람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2: 다람쥐 진짜 진짜 보고 싶다.
1: 그럼 우리도 다람쥐한테 답장을 써볼까?
4: 예, 좋아요.
0: 이렇게. 우와, 예쁘다. 또 자,
2: 빨간색 칠해야지. 이야, 난 도토리 스티커.
1: 여기.
2: 고마워요.
0: 야, 완성. 엄마, 다 썼어요. 여기 제 손도장도 찍었어요.
1: 다람쥐가 좋아하겠네.
2: 저도 다 했어요.
0: 제 편지도 보세요. 색종이로 예쁘게 꾸몄어요.
6: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기 잔뜩 붙였어요.
1: 와, 다들 잘 썼네. 다람쥐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0: 그런데...

0: 맞아. 우체국은 먼 곳으로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곳이야.
1: 그렇구나.
2: 다음 손님.
3: 안녕하세요, 우체부 아저씨.
2: 오호, 또 만났네. 우체국엔 무슨 일이니?
3: 편지 보내려고요. 숲에 사는 다람쥐한테 전해주세요.
1: 이것도요.
2: 그래? 편지를 보내려면 우표를 붙여야지.
3: 아하, 이렇게요?
0: 우표는 편지 봉투에 붙이는 거야.
2: 자. 있으면 다람쥐한테 답장이 올 거야.
4: 빨리 답장이 왔으면 좋겠다.
1: 맞아.

0: 편지는 언제 오지? 어? 편지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한테 온 편지 있나요?
1: 아, 있기는 한데.
0: 우와! 고맙습니다.
1: 잠깐만.
0: 누나! 다람쥐한테 답장이 왔어.
2: 정말?
0: 내가 보낸 편지가 다시 돌아왔잖아.
2: 나도
3: 엄마가 한번 볼까? 무슨 일인지 우체국에 가서 알아보자.
2: 네!
0: 우체부 아저씨!
4: 꺼병이들이구나.
0: 저희 편지 어떻게 된 거예요?
4: 아무래도 다람쥐가 이사를 간 것 같더구나.
0: 다람쥐가 이사를 가요?
3: 어?
4: 그래. 다람쥐가 어디에 사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너희 집으로 편지가 되돌아간 거란다.
2: 어떡해.
5: 휴. 말도 안 돼. 다람쥐가 이사를 가다니.
0: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2: 다신 다람쥐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0: 아하!
3: 꽁지야, 뭐 하는 거니?
0: 편지를 접어서 날리면 다람쥐한테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5: 나도 접을래!
0: 또 완성!
2: 야구!
0: 나도 다 접었어!

0: 방금 다람쥐 목소리가 들렸어.
1: 누가 던진 거지? 그건
0: 거경이들아! 다람쥐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2: 우리도.
1: 아유, 그래 그래,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어? 우리 편지잖아.
1: 편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도 편지를 썼어.
2: 내가 이렇게 많이 보고 싶었단 말이지.
0: 그럼 당연하지.
1: 그래서 나도 이사 왔어.
3: 이사?
1: 응? 바로 여기로.
0: 왜? 우리 옆집으로?
1: 맞아.
0: 다람쥐가 옆집에 산다니.
1: 야호!
0: 신났다.
4: 이사 온 걸 환영해, 다람쥐야.
1: 잘 부탁드려요.
0: 이제 다람쥐를 매일 볼 수 있어.
1: 당연하지.
2: 매일매일 같이 놀자.
1: 응.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노는 날.
3: 야호! 신난다.

0: 제나의 아이돌 오디션.
1: 빨리 빨리 좀 움직여! 퀀텀 다이노를 잡아오라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고 있다고!
2: 아, 거의 다 됐어요. 시작해볼라? 짜잔! 멋있죠, 대장? 이 심벌즈에서 초강력 음파가 나올 거예요. 아우, 어떻게 된 거지? 응?
1: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2: 그럴 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3: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2: 너무하잖아.
1: 좋은 생각이군.
4: 드립니다. 제 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5: 와! 무슨 일이야?
4: 오빠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5: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4: 사기 아니거든.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5: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4: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5: 말 다 했어?
4: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6: 다이노 슈트 변신!

0: 이스트라 스카이폴!
1: 자!
0: 자! 자!
1: 파라 스트라이크!
0: 불타라 윙! 발사!
2: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3: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했더니 축하는커녕 헛꿈 꾸지 말라는 거야. 분명 사기일 거래.
2: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역시 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놀랄 준비나 해두라고. 내 노래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2: 우와, 꼭 들어보고 싶어. 오디션 같이 가도 되지? 내가 응원해줄게. 제나, 제나.
3: 이럴 때가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2: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4: 어? 아, 루쇼.
2: 제이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4: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2: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흰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4: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2: 대체 무슨 소리지?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3: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2: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5: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3: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5: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잘 봤어요. 귀여운 퀀텀 다이노와 공연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3: 네, 물론이죠. 파라, 나랑 같이 춤추자. 준비됐어?
6: 남합니다.
5: 잘 됐군요. 그럼 시작하죠. 무대 앞으로 오세요.
3: 좋아요.
2: 제나, 할 수 있어?
3: 아, 맞다. 여기 내가 만든 거야. 흔들면서 응원해줘.
2: 알았어.
3: 안녕하세요. 전 산사우리오 중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다이노스터 제나예요.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2: 우와!
7: 보나마나 합격이야!
3: 감사합니다, 그 이제 과거는 잊어! 하늘을 따라!
2: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3: 시작이야! 날 지켜봐! 내 이름은 제나! 나나나나나! 아이돌 스타! 나나나나나!
5: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3: 나를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5: 밟아!
2: 제나!
3: 제나! 파라! 파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2: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노 슛! 변신! 야! 자! 바라를 돌려줘!
5: 호건! 떨어뜨려!
2: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7: 대장 따라잡혔어요.
6: 레터 펀치.
2: 아주 잘했어, 파라.
7: 대장, 다 틀렸어요.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8: 아직 안 끝났어.

0: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0: 렛츠킥. 좋아, 한 번 더.
1: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들려주마.
0: 이게 뭐지?
1: 좋았어. 바로 이거야. 슈퍼 아이돌 제나 등장.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자. 파라파라 스트라이크! 제법 빠른데? 해보자고! 문파 출력 최대치로 공격!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0: 제나! 조금만 더!
1: 제나!
2: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감히 파라를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3: 정말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0: 그래도 파라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3: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0: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3: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응원할게, 제나.
3: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0: 잠깐만, 제나, 그건...
1: 빛나는 퀀텀 미래의 아이돌! 노래로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그만, 제발, 그만해! 전설의 다이노스터.
4: 여기 있어요.
1: 고맙습니다.
5: 천천히 먹어.
0: 야! 만드지 못해.
1: 고마워요, 다이노스터.
0: 천만에. 렛츠 킥! 한 번 더! 렛츠 이런!
6: 잠깐만! 타임!
7: 죽여! 부스트라 썬더 포켓!
8: 보획 완료.
0: 뭐야? 제이민?
8: 진정해.
0: 치사하게.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었어.
8: 나한테 불평할 시간에 훌.

0: 훈련이나 더 하지 그래? 아!
1: 내가 좀 느렸나?
2: 루시오! 이러다 지각하겠어!
3: 뭐? 안 돼!
4: 오늘은 산사우리오와 공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공룡들이 나타난 건 10년 전부터로.
3: 응? 죄송합니다.
4: 루시오, 그 슈트 하루 종일 입고 있을 거니?
3: 어? 공룡을 구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4: 자, 그만 집중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노스터에게도 중요한 거니까. 3년 전 터널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산사우리오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최강이라 불리던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자신의 모든 퀀텀 에너지를 쏟아부어 터널을 봉인했죠.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었어요. 터널은 전설의 다이노스터와 함께 사라졌고 위기는 막을 내렸답니다.
3: 그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누구였나요?
4: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죠. 하지만 그 영웅의 퀀텀 다이노는 알아요. 그건 바로
0: 어? 메가랩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으로 랩터처럼 아주 빠르죠.
4: 역시 훌륭하구나, 에단.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도시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아볼까요?
5: 에단도 다이노스터에 관심이 있었구나. 전설의 다이노스터라.
4: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6: 안녕하세요.
7: 루시오, 우리 노래 부르러 안 갈래? 저번에 내가...
3: 다음에 가자, 제나. 이단! 잠깐만!
0: 어? 루시오, 무슨 일이야?
3: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에 관해 좀 더 알려줄래? 네가 잘 아는 것 같아서.
0: 좋아, 원한다면. 날 따라와.
3: 정말? 신난다!
0: 우리 집이야.
3: 우와. 집 진짜 좋다.
0: 부모님은 출장 중이시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3: 역시 넌 엄청난 모범생이었구나. 상도 이렇게 많이 받고.
0: 별거 아니야.
3: 혹시 이 사람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0: 맞아, 그 사람이야.
3: 잠깐, 설마 네가 전설의 다이노스터야?
0: 아, 그건 아니고 우리 형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였어.
3: 뭐? 네 형이라고?
0: 사실은 네가 배트라는 걸 보면 형이 떠올라. 형의 다이노도 랩터 타입이었고 엄청 빨랐거든. 너처럼.
3: 뭐, 내가 좀 빠르긴 하지. 미안, 가봐야겠다.
0: 그래, 어서 가.
3: 다음에 더 얘기해줘.
0: 알았어. 나야, 물건은?
8: 좋아, 다음은 뭐지? 윙시! 부트라 스카이폴!

0: 저 녀석은 방해만 된다니까!
1: 하하하! 내 실력 봤지?
0: 넌 그냥 거기서 구경이나 해!

0: 후퇴라! 썬더 포켓! 가! 이걸로도 안 된다고?
1: 지민! 레터 드라이브!
0: 말도 안 돼. 저 스킬은... 내가 끝내주지! 프로스트 제타윙 출격!

0: 지금이야! 잡아! 소라는 이제 끝이야!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와, 대단해! 역시 제이맨이야!

0: 5획 완료.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어.
1: 와우! 잠깐! 제이민! 내 경험치는 어쩌고?
0: 너 그 스킬은 어떻게 쓴 거야?
2: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스킬을 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봤지.
0: 그럴 리가 없어.
1: 아, 뭐야? 내 경험치는 하나도 안 남겨둔 거야? 제이미!
3: 뭐야? 조심해서 옮겨! 퀀텀 다이놀지도 모른다고.
4: 그래, 어떻게 됐지? 쓸만한 걸 가져왔나?
3: 새로운 녀석을 잽싸게 잡아왔죠. 이 녀석은 마이아 사우라예요.
4: 퀀텀 마크가 없잖아. 이건 퀀텀 다이노가 아니라고.
3: 죄송합니다.
4: 받은 돈을 전부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진짜를 잡아오는 게 좋을 거야.
3: 알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별로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라니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고 있어요.
1: 불이 났나? 어제도 출동하는 것 같던데.
2: 얘, 안 가고 뭐하니?
1: 아, 네. 뭐지? 따라가 보자. 잠깐.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귀여워. 신기하게 생겼네. 안녕, 어디서 왔어? 혹시 길을 잃은 거야? 그럼 나랑 같이 집을 찾아볼까?

친구들인가 보구나. 그래, 같이 놀자. 어디 숨었을까?

0: る？가버렸네. 그럼 혹시 넌 숲에서 온 게 아니었구나. 어쩌지?
1: 라니가 친구를 데리고 차고지에 돌아왔어요.
0: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집을 찾아보자. 그럼 잘 자. 어? 잠이 안 온다고? 그럼

0: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1: 고마워요, 하나님.
2: 안전운행해.
0: 서론, 킨더를 라니로 착각했나 봐요.
1: 좋아하는 꽃이 가득 피었네. 정말 향기로워.
3: 뭐야?
1: 어? 무슨 일이에요? 저건.
4: 다들 비키세요.
1: 어디 간 거야? 뭐? 무슨 일이지?
4: 요즘 있었던 화재 사건의 범인이 바로 여기 있었군.
5: 착하지? 요령?
2: 멈춰!
1: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니 조심해!
4: 가까이 가면 위험해!
5: 잡았다!
1: 풀어줘요! 위험하다!

0: 세상에!
1: 말도 안 돼! 라니, 저건 마법 세계에서 온 파이어 드래곤이야!
2: 마법 세계라고?
3: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
1: 팩트!
3: 있어? 조심해, 팩트!
1: 루키! 팩트! 비석이야!
3: 여긴?
0: 어떻게 된 거지?
1: 루나! 아수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2: 나중에 설명해 줄게.
1: 일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해.
4: 지혜를 지웅!
1: 드래곤을 원래 크기로 되돌리기 위해선 발목에 있는 펜던트를 제거해야 해. 저기 담긴 마력이 드래곤을 변하게 한 거야. 타요! 마법 학교에서 같이 했던 연습 기억하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에우로스! 좋았어. 펜던트 쪽에 최대한 가까이 날아가줘.
2: 응,
1: 간다. 조심해. 저쪽이야. 이야.
5: 드래곤의 시선을 돌릴 방법이 필요해.

0: 어떻게 된 거지?
1: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2: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작은 친구가 마법 동물이었을 줄이야.
3: 수업 중에 실수로 파이어 드래곤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렸지 뭐야.
2: 한참 찾았는데 파이어 드래곤이 여기 온 걸 알았어. 우리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4: 아니야,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맞아.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잘 가. 이제 말썽 부리지 말고. 안녕, 또 만나. 잘 가.
5: 마법 세계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2: 시간아, 멈추어다오.
5: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6: 자,
2: 하나 누나. 어?
6: 타요, 마침 잘 왔어. 나 시청 앞에 좀 데려다 줄래?
2: 아, 시청 앞에는 왜요?
6: 로기가 고장나서 시청 앞에 서 있대.
2: 네? 어서 타세요.
6: 고마워.
7: 하나 누나.
6: 어? 어? 안녕 토토, 웬일이야?
7: 로기를 데려왔어요.
6: 어? 로기?
8: 네.
6: 로기, 막 너한테 가려던 참인데 어떻게 된 거야?
8: 그게요.
9: 갑자기 멈췄잖아.

0: 움직일 수가 없어.
1: 로기, 어?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코토, 정비소로 데려다 줄게.
0: 고마워, 토토. 토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2: 고마워, 토토.
1: 버려.
3: 토토는 정말 대단해.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언제나 나타나 도와주잖아. 일본 쪽, 서일본 쪽. 마치 슈퍼영웅 같아.
1: 쑥스럽게. 어?
4: 토토?
1: 루키?
4: 도로 공사장 앞에 차가 고장났는데 3시까지 와줄래?
1: 3시요? 3시? 지금 2시야. 네, 3시까지 갈게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3: 벌써? 토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조금 놀다가.
1: 하긴 한 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럼 조금만 놀다 갈까?
3: 와, 신났다!
5: 우와! 토토는 출동 전까지 타요와 신나게 놀았어요.
3: 아, 좀만 더! 다 왔어!
1: 이어!
3: 타요! 토토도 있었네? 안녕! 가니, 라니, 아직 운행 시간 아니야?
0: 운행 끝났는데?
3: 오늘 운행은 3시에 끝나잖아.
1: 뭐? 3시라고? 큰일 났다!
6: 루키, 패트, 토토는 아직이야?
4: 3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1: 루키, 패트!
4: 토토, 왜 이렇게 늦었어?
1: 사실은...
7: 저기요, 저 좀 빨리 꺼내주세요.
6: 왜? 네가 안 와서 우리도 여태 공사를 못했어.
8: 도로 정리도 빨리 해야 한다고.
1: 네.
7: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4: 자, 이쪽으로.
6: 빨리 시작하자.
1: 도착했습니다.
9: 토토! 미안해, 토토. 아까 시간을 잘못 알려줬어. 시계가 고장나서 멈춰 있었어.
7: 그래서 저 시계처럼 시간도 그때 멈췄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9: 하나누나! 토토도 있었네. 안녕.
1: 러비, 정비소엔 무슨 일이야?
9: 그게... 문이 고장나서 정비를 좀 받으려고요.
7: 이게 뭐지? 시계잖아? 시계요?
1: 멀쩡해 보이는데 왜 버렸지?
7: 그거 제가 가져도 돼요?
9: 버린 거를 뭐 하려고?
7: 조금 전처럼 시간을 착각해서 늦지 않으려면 그 시계가 꼭 필요해요.
1: 이젠 시계도 생겼으니 절대 늦지 않아.
4: 토토!
1: 루키!
4: 지금 한강 도로로 와줄 수 있니?
9: 한강 도로요?
4: 응. 사고가 나서 바로 견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 그래, 이젠 절대로 늦지 않아. 네, 바로 갈게요.
7: 이러다 또 늦겠어.
10: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1: 저기로 가자.
7: 죄송합니다. 어떻게 화가 많이 났나 봐.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멈춰버렸어. 시계도 멈췄잖아. 이게 원래 이렇게 눌려져 있었나? 죄송합니다.

0: 빨리 와줘서 고마워, 토토.
1: 어려,
2: 고맙다.
3: 덕분에 늦지 않겠어.
1: 왜? 내가 시간을 멈출 수 있다니.
4: 그때부터 토토는 시간을 멈추고 빠르게 출동해서 고장난 자동차들을 빠르게 견인했어요.
2: 어? 아, 고마워, 토토.
1: 야호!
5: 역시 토토는 빠르다니까.
6: 고마워, 토토.
1: 버려.
7: 뭐야?
1: 죄송합니다.
8: 아, 내 통장.
7: 어머. 토토, 벌써 온 거니?
1: 어? 길이 막혔네. 이쪽이 지름길인데. 그렇다면. 자. 이러면 되지. 어, 러비.
9: 어, 토토.
1: 왜 그래? 또 어디 고장 났어?
9: 요즘 청소할 곳이 많아져서 못 쉬었더니 피곤해서.
1: 어, 청소할 곳이 많아졌다고?
9: 지금도 으라차가 갑자기 짐을 쏟았다고 해서 가는 중이야.
1: 으라차?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9: 나 먼저 갈게.
1: 어?
10: 미안해, 러비.
9: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걸.
10: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몸이 움직이는 바람에 놀라서 짐을 바닥에 다 쏟았어.
1: 뭐? 설마.
9: 자.
10: 에이치. 뭐야? 여기가 어디야?
1: 그럼 나 때문인 거잖아. 어?
9: 요즘 청소할 곳이 많아져서 못 쉬었더니 피곤해서.
1: 어, 혹시 그것도. 나 때문에 러비가. 내가 멋대로 시간을 멈춰서 그래. 러비? 위험해요. 어? 빨간불인데?
11: 조심해!
1: 러비! 러비!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자, 저쪽으로 옮기자. 어? 아, 내 시계가

0: 어떻게 된 거지?
1: 러비, 괜찮아?
0: 토토, 내가 왜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1: 그게 러비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데려다 주기로 했잖아.
0: 뭐? 내가 많이 피곤했나? 기억이... 어쨌든 고마워.
1: 고맙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0: 너 때문에 힘들다니. 무슨 소리야?
2: 깜짝 놀랐네. 어떻게 된 거야?
0: 저기 부서진 건 이 시계 아니야? 어떡해.
1: 이젠 필요 없어. 나한테는 러비가 더 소중하거든.
0: 뭐?
1: 자, 그럼 출발합니다.
0: 그게 무슨 소리야?
1: 그런 게 있어.
3: 마법의 시계가 없어도 토토는 언제나 친구들을 도와주는 멋진 견인차예요. 고마워요, 토토.

0: 지금 벌써 좋아.
1: 왜 이렇게 순한 거지? 저희 오늘 진짜 캠핑 가는 거 맞죠? 아 진짜요?
2: 아 난 진짜 캠핑 너무 좋아하는데 잘 됐다.
3: 정인 언니!
2: 우와! 까먹은 거 아니야?
1: 얘들아! 얘들아 텐트 칠 준비 됐지?
3: 텐트 근데 나 환성인데 어떻게 치냐? 나 이번에 진짜 못 도와줄 것 같아.
4: 너 그럼 뭐 하러 왔어?
3: 나 걸으러. 나 걸으러.
2: 형은 형은.
5: 야 형 중증 장애인이야. 여기서 장애 연차가.
2: 나도 중증 장애인.
3: 나도 중증이야.
5: 너네
1: 한번 이거. 애들아 우리 캠핑 가는 거 지금 기대 안 되는 거야?
5: 근데 나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이 돼.
3: 나는 근데 기대되긴 해.
1: 아니 재웅이가 캠핑 전문가래.
3: 어? 아 진짜?
5: 아니 오늘 옷도 뭔가 캠핑장 사장님 같지 않아?
2: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어. 아메리칸 스타일 넘버 스타일.
5: 아 그러니까.
2: 자, 홍윤이 형 스타일 옷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5: 왜 안 돼? 왜냐면, 아, 녹아.
2: 이제 분명 하다가 녹아버려요. 아. 너무 뜬 겨울에 비가 오면 다 젖어요.
3: 지금 나는,
2: 바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위에는 합격. 제일 베스트는 정인 누나예요.
6: 기대 중이라고 아주.
7: 연말에 왜 캠핑을 가자고 한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왜?
1: 저는 나윤이랑 아직 재웅이가 덜 친해서 두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
3: 아, 우리
2: 근데 누나
3: 친하였나?
2: 우리 이미 친한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인 근데 되게 정이 우리 페어플레이 하고 있고.
5: 그러네. 근데 아, 둘이 아. 친해질 새가 없긴 했어.
7: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5: 오 네.
1: 뭔데?
2: 아 저건가? 아 저건데?
5: 아 이거 뭐야?
3: 차박이에요?
1: 뭐야?
3: 차박?
8: 위에가 뭐가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차 캠핑인가 보다. 차박인가 보다.
1: 완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은 생각을 못했어요.
5: 일단 거기서 마음이 한결 났어요. 차가 들어오는데 신데렐라 호박마차처럼 너무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이거라면은 내가 그래도 할만하겠다.
7: 자 여러분 그 차가 차이가 있어요.
5: 차가 있다고?
2: 전단. 전단. 여기 깨끗하고 여기 더러워요.
4: 차 남바가 다릅니다. 자.
7: 일단 팀을 짜야 돼. 어.
1: 이동은 아무래도 원조 남매와 친해지길 바래. 이렇게.
7: 둘?
1: 네.
7: 자 그러면 대표잖아. 네이바이버로 차 고르기.
1: 아, 차 고르기.
2: 누나 해.
5: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지팡이 좀 나가겠습니다.
3: 아, 오케이, 누나들.
7: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세요.
3: 근데 언니는 봐도 모르잖아. 언니 봐도 모르잖아.
1: 야, 이겼다! 아, 이겼다! 아,
2: 좋았어.
5: 자기가 지금 왜 날 때려. 아니.
3: 이거!
5: 괜찮아.
1: 아, 괜찮아.
3: 이거.
5: 난 뭔 차인지 모르겠어.
7: 어, 어떻게 얼어? 잠깐만. 아, 내가.
2: 뭐, 좋은 거야?
3: 아, 잠깐만. 야, 우리가 감성이네.
5: 와, 누나, 이게 집이네, 안에 거의.
1: 어머. 얘들아, 우리 새로운 한 페이지를 위해서.
3: 우리의 연말을 위해서.
4: 안 다치는 캠핑이 되면 좋겠다.
2: 나는 너가 되를 위하여. 가자.
4: 운전석으로 모시면 되죠?
1: 아, 제가요?
5: 아, 네.
1: 아, 네.
4: 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3: 알았어. 천천히 가, 오빠.
5: 어, 간다.
1: Let's go.
2: 캠핑이랑 캠핑. 아휴. 벌써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3: 그래도 나는 이 차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2: 차로?
3: 차.
2: 아.
3: 차에서 자는 거잖아.
2: 그렇지.

0: 하야, 봐라, 이게 세비고 3년이다.
1: 와, 여기요?
2: 어, 여기야. 여기 봤어? 오면서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1: 어, 맞아, 맞아. 오,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2: 어. 와. 어, 너무 좋다. 와, 진짜 설레.
3: 와, 자연 느낌이 확 난다.

0: 도착했습니다.
1: 겨울을 즐길 준비 됐어? 와, 캠핑 사장님이세요?
0: 아, 그러면 몇 명이세요?
1: 비주얼이 캠핑존 사장님이신데.
0: 예약하셨죠?
2: 언니, 뭔가 네. 아. 와, 여기 봐. 구량이 느껴져요. 와. 와. 나무 쭉.
1: 여기 맞아, 여기 맞아.
0: 아, 좋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 오늘 4시 오늘 1박 좀 해보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요?
4: 아, 그럼요. 네. 이쪽에 그
2: 좋은 자리 좀 추천해주세요.
1: 자, 어디다 댈까?
3: 오빠, 여기랑 여기 대자.
1: 내가 네 앞으로 간다.
3: 재웅아, 여기.
2: 재웅이는 여기래.
3: 여기, 재웅이 여기. 들어오세요.
2: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3: 더 오세요.
1: 우리 위에 열어서 한번 해보자.
2: 아,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 거야?
0: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1: 왜?
2: 반대로?
0: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아, 아니구나. 일단 이거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오. 간격이 나오니까.
1: 아, 이거 맞네. 오, 와, 이거. 아.
2: 일단 정인이. 빼. 일단 빼.
1: 정인이 저기 끝에. 아, 누나 이거 봐봐.
2: 어떻게 하는 건데?
1: 여기 빨간 걸 누르고 있어.
2: 내가 누르고 있어?
1: 아니. 이렇게 눌러.
2: 이렇게?
1: 그렇게 눌러.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얘 옆에 있는 거 얘가.
2: 이거 누르.
1: 그 손으로 누르고 누르고. 이 손으로 열어. 이러고 있어. 나 반대편 10개. 아,
2: 진짜.
1: 아, 오.
2: 아, 열렸는데.
1: 열렸네.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빠질 수 있어. 빼봐. 빠져.
2: 잠깐만요. 이게 뭐야, 근데?
1: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2: 왜 이렇게 물기가 있지?
1: 햇빛 가리게. 아,
3: 평탄화를 먼저 하자.
0: 어?
3: 평탄화.
0: 이게 뭐야?
3: 평탄화를 먼저 하자. 맨 뒤로.
0: 이게?
3: 맨 앞으로. 그리고. 얘는 뒤로.
0: 그래.
3: 오케이.
2: 애들아. 이거 이렇게 쭉 펴지거든? 근데
3: 이거?
2: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3: 어닝이.
2: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말 들으라고 했잖아.
1: 너 그 얘기한 거구나.
0: 반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1: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네.
0: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2: 아니, 이게 반대니까 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그럼 이거 따로 갈 거야? 우리 따로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3: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여기.
2: 아니, 오늘 안에 지금 뭐 하겠냐.
3: 오빠, 살짝 왼쪽.
2: 와, 진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뭐 텐트 치다가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3: 아, 그래?
2: 근데 이게 다리 잃어버렸어요. 다리 찾아주세요.
3: 다리요?
2: 아, 네.
0: 맞아?
2: 잠깐만. 다리.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옆에 텐트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1: 아,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2: 그래.
1: 엄청 잘 치셨다.
2: 여쭤보자.
1: 가서 내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선생님, 맞아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1: 선생님, 저 너무 예뻐요.
2: 와, 멋져요.
0: 아, 잠깐만, 내가 어디서, 아닌가?
1: 언제 뽑으셨어요?
0: 어?
1: 아, 진짜. 저 기억을 빨리 알죠. 아, 대박이네.
0: 근데 잠깐만.

0: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응. 좀 아, 내가 좀 낙이 있어.
1: 아, 아시는 분?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0: 내가 좀 유튜브 아니 캠핑에 좀 좋아하시는 분은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1: 맞아요.
0: 제가 진짜
1: 맞아요.
0: 아, 제가 좀 봤었거든요.
1: 아, 그래요? 어머, 반갑습니다.
2: 진짜로?
1: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저희만 이렇게 내버려.
1: 그래요, 맞아요.

0: 캠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엄청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구세주. 캠핑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아 진짜? 아,
0: 무조건 나와.
2: 그러면은 저희 텐트도 무조건 좀 봐주실래요?
3: 아 네, 한번 진단. 근데 저도 저희는 처음이어서. 근데 저는 네. 저렇게 안에 한번 꾸며보고 싶긴 했어요.
0: 맞아요. 봐봐요. 아, 나도 차리가.
2: 네, 한번 텐트로 가는 걸로.
3: 아 우선 가보는 걸로. 네.
1: 누나
3: 네.
1: 부탁드릴게요. 가자.
0: 가시죠.
2: 제가 안내 부행을 해드릴게요.
3: 아 감사합니다.
2: 시간 차이이긴 한데.
3: 네네.
2: 안내 부행. 아 근데
0: 이게. 아니, 뒷모습만 봐도 이게 어두워.
2: 진단 결과를 알려주세요.
3: 우선 이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벌린 다음에 할까 봐요.
1: 진짜요?
3: 네, 왜냐면 이거랑 이거 번을... 지금 맞다 한 다음에
2: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를
3: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아~, 아~ 나 뭔가

0: 다들 거리감각이 너무 없다. 거리감, 아니, 차를, 아니, 너무 붙이거나, 아니, 너무 이제 멀리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1: 왜, 뭐 해야 돼요, 이러면?
2: 저희 근데.
1: 캠핑, 보통 뭐 해요?
2: 원래 캠핑 와서 뭐 해요?
0: 불 피우나?
2: 불도 피우고, 근데 여기 네. 안쪽을 살짝 좀 정리를 해놓고, 아. 네. 그래야지 앞에서 놀고 했을 때 들어갔을 때가 아늑하니까, 아. 내부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0: 순서가 다 있구나.
2: 좋은데요?
0: 일단 평탄함을.
2: 오. 오, 좋은데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따그랗다.
4: 아,
0: 역시 이란님.
2: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어, 그 이게 뭐예요?
0: 맞아, 그거 식탁, 식탁이지 않을까?
2: 루프탑 텐트 같은데.
0: 맞아, 맞아, 맞아.
4: 됐어.
0: 몰랐다. 오, 대박.
4: 짜잔. 오, 우리 집으로 갈게.
1: 텐트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2: 어, 나도 그치? 훨씬
1: 안 차박을 안 해봤어요.
2: 요즘 차박 처음이야.
0: 그래요?
2: 제 인생. 근데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아, 진짜요?
1: 이란이 네. 몇 번째 차박 계세요, 오늘 인생에?
2: 저요? 막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4: 아니요.
0: 그럼 그렇게.
5: 뭐예요?
0: 뭐예요?
4: 감사합니다.
0: 막내, 막내.
2: 갖고 온대, 갖고 온대.
0: 무거워?
4: 무서운데요?
2: 오늘 이 메뉴를 보고 같이 지내실지 안 지내실지 결정을 하신대.
0: 우리가 요리를 해서 드리자.
2: 그럼 제가 여기 고기에 어울릴만한 조리 도구를 하나 갖고 올게요.
0: 오!
4: 진짜요?
2: 네, 잠시만 계세요.
0: 네.
2: 우와, 뭔가 있나 봐. 그 캠퍼들 사이에서 또 고기 굽는 그게 있나 봐.
4: 설마
0: 페이지야?
4: 내가 방금 말하는 게 저고기인가요?
2: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저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4: 물집?
0: 뭐예요?
4: 밥에다가
1: 뭐예요?
2: 네, 이거 넣어가지고 네,
0: 된장
4: 고기 넣고
2: 이거 싸서 그대로 불에 넣어가지고 익혀먹을 거예요.
0: 맞아요.
1: 빛나 이 직통을
2: 좋아요.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죠?
0: 야, 캠핑 차박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치는 거는 훨씬 어렵지.
4: 텐트.

0: 미친 거
1: 텐트
0: 어렵잖아.
1: 쳐봤지?
0: 쳐봤으니까 그만한 빨리 할수 있는 건데, 처음 해본 사람들 있잖아. 진짜 안 돼.
2: 아, 나영아! 잠시 시간 되니?
3: 어? 잠깐만,
2: 우리 지금 손이 없어.
3: 아, 그래?
2: Bye. 손이 나는 Bye. 있는데.
0: Bye.
2: 어떡하지?
3: 홍윤아!
2: 안녕하세요. 저 혹시 손이 있으시면 이거를 혹시 뜯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쭉 찢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해요. 오, 따뜻한 물이 나왔네.
3: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네모답게?
0: 이게 네모. 이게 겹겹겹 쌓이는 거야. 여기.
3: 아니, 여기에 쌓아달라고 하셨는데, 대장님이?
0: 어?
3: 여기에다가 쌓아달라고 예쁘게.
0: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네모.
4: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호일이 잘 그게 되려나?
2: 근데 이게 그냥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묶어야
4: 될 것 같아. 맞아,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2: 이렇게 한번 되나?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4: 대장님 이 정도 많으면 될까요?
2: 네, 오케이. 그 위아래 고무줄 같은 거 없는데 거기 넣어도 안 빠질까요?
4: 그냥 잘 이렇게 들어야겠죠?
5: 그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쌀까 봐요. 네.
4: 그냥 꽉꽉 약간 쑤셔 넣어요?
2: 언니도 넣어요. 먹어본 거 맞죠?
5: 저요? 먹어봤죠. 아, 맛있어요. 전 여기다가 그거 넣어봤어요.
4: 뭐요?
5: 이것보다 좀 더 큰 그 대나무 통에다가 그 닭 넣어서.
4: 닭? 닭 얼마 들어가요?
5: 닭 작은 거, 삼계닭이에요.
4: 아, 작은 진짜?
5: 거. 네.
4: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 하나 겨우 들어가네.
5: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3: 오, 패야 돼요?
5: 네.
3: 대박.
5: 다른 거 해야 되나?
3: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오, 깼다, 깼다.
5: 됐다.
3: 오.
0: 나이스, 나이스.
3: 오, 잘한데? 오, 됐어. 오! 나이스! 아, 쉬세요.
5: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남겨놨어요.
3: 뭐예요?
2: 뭐예요?
5: 이거는 자작나무 장작인데.
3: 우와,
5: 이거 진짜 잘 타거든요.
3: ASMR 용이잖아요.
5: 네, 진짜 잘 타요.
3: 이따가 우리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5: 네.
3: 그때?
5: 아. 그리고 요게 되게 잘 타거든요.
3: 아,
5: 그래서
3: 끝에가...
5: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3: 네. 얘가 오징어 같다.
5: 네. 우와
3: 대박.
2: 이것도 언니 장작이에요?
5: 이게 이거 껍데기예요.
2: 아 자작나무 껍데기.
5: 자작나무 껍데기. 불이 방향을 이렇게 위로 솟구칠 거거든요.
3: 네.
5: 그러니까
3: 아, 요 방향대로
5: 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3: 네네.
5: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면 불이 못 올라오잖아요.
3: 네네.
5: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좀 약간
3: 아 약간 요런 모양
5: 네.
3: 아,
5: 오케이, 요런 오케이. 모양으로 좀 쌓아주면 돼요.
3: 아 오케이 목마른지 알았어요. 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5: 네 목마른지 알겠어요.
3: 네.
5: 이게 방수 성량이거든요.
3: 방수?
5: 아
3: 냄새난다. 났다.
6: 오,
3: 발이 좀.
6: 달라, 생긴 게 달라.
3: 불이 신기하게
0: 이게,
3: 붙었어.
0: 이게 불이 안 꺼진다.
3: 아, 근데 우와. 굉장히 빨리 타네. 우와.
5: 아래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지금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좀 올리고 있어요. 화력을.
2: 지금 근데 불이 있어요?
5: 이 안쪽에 있어요.
3: 언니, 냄새 나, 혹시?
2: 얘 냄새는 나는데 불은 안 냄새. 보여.
0: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 피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
3: 너가
5: 지금 자작나무
3: 이거.
5: 소리 들려.
4: 아 이게 자작나무 소리예요?
5: 타닥타닥.
4: 자작자작?
5: 응. 여러분 들어갑니다.
3: 와,
5: 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 보자.
0: 들어가요? 멋있겠다.
2: 불이 없어졌어요?
0: 와.
2: 들어갔어?
4: 구덩이 들어갔어.
2: 오.
5: 우와 맛있겠다.
1: 해야 될 것 같네.
5: 이거를 끼워야 될 때.
4: 캠핑의 계절은 언젠가요, 대장님?
5: 겨울이죠.
4: 아 겨울이에요? 왜 겨울이에요?
3: 아 근데 겨울이라는 말 알 것 같아. 뜨겁고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추운 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코를 딱 지나갈 때 그게 너무 좋아.
5: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0: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 여름에 하잖아. 더워. 땀 흘려.
5: 벌레, 모기 있고. 근데 혼자서 주로 해요, 캠핑을?
7: 네, 혼자서 많이 해요. 어제도 혼자 있었고.
0: 근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혼자 찍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 심심한가? 약간 싶기도 하거든요. 아~ 가끔씩 뭐 남자친구랑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던 그런 생각 없었어요.
7: 아 근데 약간 그 혼자 가면 보통 이제 여럿이 가면 2박 3일 정도의 느낄 정도의 느낌을 혼자 가면 1박 2일에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그 여유가 엄청 생겨서 같이 가도 물론 즐거운데 이제 뭔가 여유 있게 이거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3: 친해지는구나, 농도가.
7: 네, 친해져요. 아. 네.
5: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7: 제일 큰 매력이요? 제일 큰 매력은 멍 때리는 거?
4: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공감되는 게
0: 똑같아요.
4: 저도 오면서 머리가 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치유되는 느낌? 이게 뭔가 비워지면서 맞아.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0: 맞아.
4: 뭔가
0: 그게 캠핑 놈이야.
5: 그리고 막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4: 그니까.
5: 하나하나.
7: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7: 고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5: 우와. 얘들아 지금 대망의 순간이야.
3: 지금 턱살이 살짝 보였거든?
5: 미쳤어?
3: 어, 그 뚜껑이 까져가지고. 와, 미쳤다. 와, 냄새.
4: 어, 저것도 먹고 싶네.
3: 오빠한테 한식 같은 게 좋아해가지고.
5: 저것도 먹고 싶긴 해.
4: 와, 야, 이거.
0: 아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와.

0: 야, 이거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1: 와, 진짜 보쌈 같아요. 먹어봐. 먹어, 나도 먹는다.
2: 아, 우리 막내 한 점 먹어야 돼.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되어 있어요.
3: 여기요.
1: 와.
4: 아, 진짜 맛있다.
1: 맛있어. 미쳤다, 이게. 두꺼운데 고기가 안 질겨.
4: 야, 뭐야? 너 빨리 먹어라, 야.
1: 그 굉장히 비싼 그 고깃집 한장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먹는 것 같은.
2: 진짜 맛있어. 이거 두꺼워서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다 익었고.
5: 이 고기는 진짜 수육 같기도 하고 보쌈 같기도 하고 근데 겉에는 또 그 삼겹살 이렇게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신나와요 지금.
6: 그 고기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 캠핑 이래서 하는구나.
4: 이거 두 점이 남았네.
2: 재웅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먹을 거야.
2: 재웅아 쌈장 찍어 먹어.
4: 이건 페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의 말로입니다. 입안이 터지는 이거를 한 입원에 두 개를 한 입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2: 맛이 없다.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4: 나 이거 소 아닐 것 같은데.
2: 굉장히 맛있고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작진.
5: 근데 전에 캠핑 해본 적 있어요?
2: 일단 우리 셋은 없고 아 재용이만 좀 많이 해본 편이고.
6: 아 뭐 해볼 생각을 별로 흥미가 없어? 아니면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거니까?
2: 나는 근데 진짜 반반이었던 게 두려운 반 그리고 설렘 반이었는데 집 나오면 고생한다 집순이로서 아 홈프로텍터로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0: 안 보이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펼치고 치우고 펼치고 치우고 나르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 낭만이잖아.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어.
1: 그럼 다음에도 다 같이 가자.
0: 언니가 있어야 될것 같아.
1: 갑시다,
2: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사실
0: 오늘 갔었어도
2: 망할 것 같아요.
0: 언니 근데 차박이랑 그냥 캠핑이랑 이런 또 캠핑만의 매력이 달라?
3: 좀 다르지 아무래도.
4: 진짜?
3: 차박은 좀더 몸도 좀 편안하고 좀더 아늑한 느낌의 그런 뭔가 그런 게
4: 진짜 내
3: 있으면
4: 시민성 빨리 끝나고
5: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0: 맞아.
5: 몸이 편한
0: 아니
5: 거
0: 근데
5: 아니야?
0: 이 정도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했어.
4: 엄청 빨리
0: 나도
4: 끝난 거야. 이 정도면 엄청 빨리
1: 되게 빨리 끝나고.
0: 아니 텐트 쳤다고 생각해봐.
2: 생각보다
0: 이 겨울에 이 겨울 한파에
2: 생각보다 너무 빨리
0: 이만한
4: 그래도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해준 거야. 그만.
5: 누가 배려했어? 우리 여기 누가?
6: 그래도 텐트 안 치는 거
5: 여기 누가 배려해?
0: 아 우리 제작진분들이
5: 작가님이 텐트 쳐봐. 그러면 하루 종일 빼미 친다.

0: 친구를 초대를 했어.
1: 미워라! 미워라!
2: 야,
3: 남편아!
1: 남편이 왔네.
4: 진짜 찐. 대학교 때부터 알던 최준버.
5: 당에 뭔가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친구 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2: 와줬다 고마워.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 한복판.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철거 표지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깨진 유리와 잔해 사이에서 지친 삶을 이어가는 작은 생명들. 이곳의 고양이들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철거의 그늘 아래 남겨진 고양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갈 곳을 잃은 고양이들이 모인 작은 공간.
1: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강동이랑 이제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아이들의 잠시 이제 임시 거처로 보살피고 있는 곳이에요.
0: 간신히 구조된 고양이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대신 임시 보호처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을 만난 고양이들.
2: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재개발 용산구에서 이런 곳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고양이들이 적어도 300마리 이상이다라는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러면 저희가 함께 이제 구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구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만 구조한 걸로 따지면 일단 190마리 이상은 한 것 같고요.
0: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현장에서 구조자들의 손끝은 단 한 생명을 향해 닿았습니다.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곳. 옹벽 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옹벽이
3: 뿅.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0: 길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
2: 보고 있으면 안 먹어.
4: Every day like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water. No one cares about them. And if there's no like people like us, they will just die in the streets and that is I think it's really sad.
0: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길냥이들.
2: 진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에도 100마리 이상이 있는데요. 밖에 지금 저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공간에도 당연히 100마리 이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고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0: 이들 외에도 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활동가 김유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생명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녀.
5: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6: 보강동 재개발 지역에 남은 고양이들을 보살피러 가고 있습니다.
0: 같은 시간, 같은 골목에서 밥을 기다리는 고양이들.
7: 럭키 기다려. 놀래지 마. 놀래지 마. 맘마.
5: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6: 가방에는 뭐 애들 밥줄 그릇, 일회용 그릇이랑 사료, 그리고 물, 물티슈, 캔, 간식들 이런 거 가득 들어있어요.
5: 이거 몇 킬로나 될까요? 무겁지 않으세요?
6: 이거 한 10kg는 넘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고양이들이 많이 줄어서 많이 가벼워졌어요.
7: 밥 줄게. 빨리 줄게.
0: 녀석은 드디어 맛있는 한 끼를 마주합니다.
7: 럭비. 맛있어. 많이 먹어.
6: 근데 록시 같은 경우는 제 발걸음 소리를 아는 건지 냄새를 아는 건지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뿅 이렇게 울면서 저를 불러요. 아, 잘 먹네.
7: 맛있어. 록시, 이모 갈게.
0: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희망입니다. 또 다른 길고양이를 찾아 나서는 그녀.
8: 브루노!

0: 브루노 좋아하는 거 같고 되게 잘했다.
1: 아, 브루노.
0: 아이고, 귀여워.
2: 그녀가 제공하는 따뜻한 음식 한 줌이 고양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3: 저도 재개발 지역 고양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보상을 받고 떠나지만 고양이들은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진 채로 철거하면서 매몰돼서 죽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2: 모두 떠나버린 재개발 지역. 무너져가는 골목 한편에서 작은 생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상처만 남은 아이들. 먹을 것도 숨을 것도 사라진 재개발 지역에서 깨진 유리와 녹슨 철근 사이를 기어가다가 상처 입은 고양이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구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샌디! 아,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3: 네, 오늘은 네, 한 마리 구조할 거고 네, 트랩 놓고 꼭 성공합시다.
1: 됐어요.
3: 네.
2: 높은 펜스가 세워진 후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철거지역.
1: 호돌아,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4: 호돌이는 여기 재개발 지역 가장 중앙에 살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호돌이가 여기까지 나와서 사료를 먹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몇 개월 만에 만나게 됐고, 근데 살이 많이 빠져있네. 먹을 것도 없고 안에는 철거가 한창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 유리 파편이고요. 위험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1: 건강이 괜찮아? 아,
2: 재개발 지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 밀크야, 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3: 재개발 지역은 공가철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주를 하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주를 하면 문을 아예 잠그고요. 못을 박아서 잠그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겁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면 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숨어요. 그래서 그 채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문도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잖아요. 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안에 굶어 죽는 거죠. 그렇게 굶어 죽어서 제가 찾아낸 백골 사체도 꽤 돼요.
2: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작은 생명들.
3: 이 구역 경계는 그냥 차도예요. 도로고 또 다른 지금 재개발, 철거 중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양이들이 이동할 곳이 없어요. 고립지이기 때문에 구조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2: 철거 현장에 굉음이 울릴 때마다 고양이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구조들. 오늘도 구조를 위해 트랩을 들고 나섰습니다. 과연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 트랩 끝 안쪽에 발판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뭐 캣닙 이런 거로 뿌려놓고요. 그 간식을 먹으려고 발판을 밟게 되면 이 문이 내려갑니다.
2: 또 다른 생명의 구조를 위해 고양이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구조할 고양이는 누구일까요?
3: 미라벨.

0: 8개월이란 아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는 지금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한두달 전에 출산을 했고요. 지금 그 새끼가 죽은 걸로 추정되거든요. 아기 고양이가. 그래서 이 고양이도 시급하게 구조를 해야 될것 같고요.
1: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미라벨을 간식으로 유인해 봅니다. 트랩을 설치한 후 미라벨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라벨. 다시 미라벨이 갈 만한 곳으로 이동.
2: 미라벨!
1: 과연 이곳에선 미라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동한 장소에 다시 트랩을 설치하는데요.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벽 뒤에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미라벨. 숨소리마저 삼킨 채 미라벨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이번엔 과감하게 아빠를 트랩 안에 넣었습니다.

0: 기다림도 잠시. 트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미라벨. 드디어 구조 성공!
1: 됐다! 미라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기야.
2: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쳐요, 이러면은.
0: 미라벨의 상태가 걱정인 그녀.
1: 너무 다행이에요.
0: 길에서 생활했던 미라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출산과 수유로 많이 쇠약해진 미라벨의 건강 검진이 시급한 상황. 전염병 검사와 기생충 검사, 기본 건강 검진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3: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환경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원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이제 생명에 크게 위험이 되는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진 않았고, 이제 흔히 감염될 수 있는 귀진드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귀진드기는 이제 약물로 치료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4: 그런 마음이나 고경 안 해도 양성 가라앉힐 수 있는 지속형 항생제 시설을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수면 진행해서 중성을 따지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전염병 검사도 다 음성이고, 뭐 피검사도 다 괜찮고, 대신에 기진드기가 좀 있어서 그거는 처치해 주셨어요.
0: 구조 후에도 자신의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유진 씨.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고양이들 중 네 마리를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 중에도 아픈 손가락인 고양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마루입니다.
1: 엉덩이 쪽 터치는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 쪽 가져가면은 아직은 엄청 싫어해요.
0: 2년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마르가 안타까운 집사.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구조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유진 씨.
1: 마르가 저는 개냥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제가 그냥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제가 기본적인 케어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출동한 나응식 선생님. 재개발 지역부터 같이 둘러보기로 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응식 선생님입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이미 공사 한창 중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1: 네.
5: 누가 봐도 여기 구조 활동하고 계신 네, 보호자님 같은데 여기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1: 지금 펜스 처리가 다 마무리되고 안에서 철거가 한창인 상황.
5: 아, 철거 한창인 상황?
1: 네.
5: 그러면은 여기 좀 둘러보면서 여기 현장 분위기라던가 그동안에 아마

0: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1: 현장 상황을 둘러보는 두 사람.
2: 작년 여름부터 네. 이제 상구역 경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쪽으로 아이들을 좀 이동시켜야겠다 계획을 하고 밥자리를 조금 조금씩 이동을 시켰어요.
0: 아, 그렇죠. 단계적 네. 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고양이들은.
2: 이제 여기에 생태통로가 생겼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꼭 이런 좀 중요한 일들은 지자체에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0: 용산구청이나 네. 지금 건설사에서 그래도 네,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구나. 네네. 많은 사람들이 어? 뭐 여기 뭐 재개발하면 좋으니까 뭐 고양이도 그냥 다 싹 모아서 네네. 싹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2: 그렇게 많이들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0: 그렇죠.
2: 고양이는 네. 영역동물이잖아요.
0: 맞아요. 네,
2: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응 과정 없이 이 고양이들을 그냥 구조해서 네. 다른 지역에 방사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0: 매우 낮아지죠. 네. 이게 개인 일도 있으실 거고 네네. 개인 삶도 있으실 텐데 네네네. 어떻게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2: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한창 했을 때는 여기 저 3일간 자면서 노숙하면서 구조를 했었어요.
1: 직접 생태 통로와 임시 급식소의 상태를 보러 갑니다.
3: 생태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여기가 하나?
2: 네,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고양이 이동 통로고요.
3: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지금 급식소 몇 군데다?
2: 지금 생태 통로가 네 군데 정도가 있고요. 네, 그 네 군데 앞에 이렇게 급식소가 네 개씩 있고
3: 네 개?
2: 네, 저를 포함해서 다섯 팀. 도와주고 계세요.
3: 매일 오셔야 될 텐데.
2: 네, 날짜를 정해서 네. 어떤 분은 오전에 오시기도 하고 저는 뭐 낮에 오고 저녁에 오시는 분 있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하고 있어요.
3: 이거는 다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
2: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3: 지자체? 용산구청?
2: 네.
4: 아, 이렇게?
2: 네.
4: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든 거구나?
2: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 밑에 하얀색 저런 거는 개미들 때문에
4: 맞아요.
2: 네, 신기패를 해가지고
4: 맞아요. 개미들이 네. 있으니까 이렇게
2: 해서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이랑 네.
3: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2: 맞아요.
3: 왜냐면 안에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정말 대부분은 이제 아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2: 맞아요.
1: 길고양이들의 이동과 생존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연결망, 생태 통로.
0: 이런 것들이 한 좋은 예로 남게 되면 저희가 뭐 서울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이주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이런 선례가 좋게 남는다면은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다음으로 며칠 전 구조한 미라벨을 보러 갑니다.
0: 지금 워낙에 뭐 베테랑이시니까 베테랑이 느껴지거든요.
2: 네.
0: 미라벨이라는 친구 지금 임시 보호하고
2: 네, 네.
0: 그 준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2: 네.
0: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일단 이렇게 시선을 다 가려놓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2: 네.
0: 고양이들이 시선 자기가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화장실에
2: 앉아있는
0: 거?
2: 맞아요. 네.
0: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기도 해요.
2: 맞아요.
0: 그래서 긴장감이 좀 낮아진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애가 조금 긴장이 떨어졌다 그럼 화장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자세를 볼 때 웅크리고 화장실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긴장감이 좀 높아졌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란 공간은 내가 완전히 안전하고 내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고양이들 순화 시킬 때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고양이하고 친해지려면 무심한 듯 유심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듯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한데 그냥 툭. 얘한테. 그러다가 좀 친해지면 아이가 돼. 그래도 얘가 지금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도 생각보다 긴장감이 높진 않은데.
2: 네, 맞아요.
0: 아까처럼은 도망가지 않죠. 다가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먹는지 안 먹는지는 요 시야를 가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되는 친구 이름은 뭐예요?
5: 마르예요.
0: 마르에.
5: 마르.
0: 마르, 그냥 마르?
5: 네.
0: 그다음에 그 친구하고 보호자님 관계는 좀 어때요?
5: 저와의 관계는 이제 길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0: 아, 네.
5: 좋은데 네. 이제 실내 생활을 처음 해보잖아요.
0: 네, 네.
5: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이 많긴 하죠. 생각하는데.

0: 하는 방이에요.
1: 아, 여기서 주로 지내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마른 거죠?
0: 네. 먼저 엉덩이 좀 만진 다음에 안심시켜주고요.
1: 보면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시그널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보면 눈동자가 되게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무심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일부러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아이들이 더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네.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거리감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긴 해요.
0: 네네.
1: 네. 어,
2: 순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거리 좁히기는 성공한 마른.
1: 이럴 때 좀 페로몬을 좀 묻히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여기가 페로몬이거든요. 어이구. 내가 갑자기.
2: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1: 아니야, 지금.
2: 마르돈 야옹신도 너무 놀란 상태.
1: 이거 지금 너무 흥분된 상태인데, 아이가? 아니, 모르는 거야. 아, 이게 나도 모르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보면 돼. 고양이들끼리도 중요한 게 페로몬을 서로 묻히거든요. 네. 보통은 저희가 없잖아요, 사람은. 네. 그래서 인공 페로몬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페로몬을 보통 고양이를 만지기 전이나 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통 옷에다가 네, 보통 6분 전에 뿌리기도 하고 담요 같은 거 있죠. 네. 보호자님이 쓰고 싶은 담요. 네. 아예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위장막 같은 거죠.
2: 페로몬을 뿌려 위장막을 만들고 페로몬을 뿌린 담요로 마르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마르의 반응은?
1: 이런 데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2: 하지만 겁쟁이며 마르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1: 긴장했어요. 체도 되게 냉면해버렸네.
2: 페로몬에 반응하는 다른 고양이들.
1: 아깽이 때 이게 핸들링 교육, 핸들링 교육은 5분 시켜야 돼요. 네. 터치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죠. 만져주고 미간 만져주고 다시 한 입. 이걸 놔두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좀 주고 다시 터치하고 계속 미간 좀 만지고 미간을 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간을 만지면 이제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양했을 때 적응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순화라고 하고 순화의 과정에서는 핸들링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시간은 매일 5분씩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의 코 인사부터 페로몬을 묻히는 거, 네. 그다음 미간, 네. 따라서 그다음에 등이나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걸 단계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네.
2: 다시 안정을 찾은 마르에게 먹이를 주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그녀. 전엔 얼굴 쪽엔 손도 못 대게 했던 마르가 드디어 집사의 손을 허락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보광동 같은 이제 이주가 필요한 고양이들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관심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화도 돼야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구조된 상태에서 이주, 자연스럽게 이주하는 것도 좋지만 입양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S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재개발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작은 생명들이 평생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대륙의 특정 지역을 차지한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의 숲이 있습니다. 머나먼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이 숲은 여름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견뎌내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한 얼음망토를 두른 채 버티죠. 게다가 날씨까지 시시각각 변하니 극한의 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림지의 나무 아래 가지 사이에서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조건에 기적적으로 적응한 여러 종의 동물들이 향나무에 관대함에 기대 삶을 이어가고 있죠.

스페인 향나무 숲은 지중해와 소위 고세계라 불리는 유럽 대륙에서 자랍니다. 그중 대규모의 향나무 숲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고원지대죠.

향나무 숲은 무척 특이한 산림지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사바나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성기고 듬성한 숲이거든요. 나무들은 각자의 거리와 공간을 존중하듯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끼리 붙어 자라는 법이 없다 보니 그 결과 개방된 삼림지가 형성됐고 바위가 많고 토양이 척박한 지대에서도 잘 자라죠. 심지어 이렇게 노출된 고온에서도 향나무는 높이 20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광대하지만 동시에 고립된 이 숲의 특징은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포식자에게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늑대죠.

늑대에겐 안전한 은신처가 꼭 필요합니다. 몸을 놓이고 쉴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향나무 숲은 그런 늑대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생활하기에 적당한 영역을 통제하면서 먹잇감을 찾기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널찍하게 트인 환경이지만 오래된 향나무 숲 덕분에 이 어린 늑대 한 쌍은 정착할 곳을 찾은 듯합니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잘 번성합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와 척박한 토양이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환경이죠. 심지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떤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짙은 녹음을 만들어냅니다. 향나무 숲은 지형이 험한 석회석 지대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친 바위지대를 교차하는 강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각 같은 절벽과 협곡을 깎아내며 흘렀고 그 결과 유럽 대륙에서 가장 거칠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됐습니다. 바위와 절벽이 차양처럼 솟은 이곳은 어린 향나무들과 함께 흰목 대머리 수리가 사는 곳입니다.

향나무 숲은 가장 강한 생물에게만 자신을 허락합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5도씨까지 떨어지고 여름엔 40도씨까지 오르죠. 흰목 대머리 수리는 이 생태계의 혹독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은 한겨울에 알을 낳는데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눈이 쏟아지는 가장 가혹한 날씨에 알이 부화하죠. 1월에 첫 번째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흰목 대머리 수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번식하는 새가 됩니다. 추위 속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건 흰목 대머리 수리밖에 없을 겁니다. 향나무 숲의 다른 동물들은 혹독한 날씨를 버텨내고 살아남기에도 바쁠 테니까요. 이 오래된 숲에 정착한 늑대들이 몇 시간째 영역을 배회하며 작은 동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굴토끼와 산토끼, 생쥐, 겨울잠쥐가 늑대의 기본 식단이죠.

어쨌든 이런 간식들 덕분에 추운 계절의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척박하긴 하지만 이 오래된 향나무 숲은 이곳의 동물들에겐 꽤 매력적인 장소일지도 모르겠군요. 스페인 향나무는 키가 크고 몸통이 굵으며 1년 내내 잎을 달고 있습니다. 형태도 매우 다양하죠. 짙은 색을 띠는 단단한 열매는 겨울 동안 수많은 철새들에게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숲만의 별미입니다. 짚박이과의 새들을 비롯해 열매를 좋아하는 다양한 새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향나무 열매 덕분이죠.

겨울잠에서 방금 깨어난 뜰 겨울잠쥐의 등장은 이제 이 숲에도 좋은 계절이 코앞에 와 있다는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녀석은 겨울잠으로 보낸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땅에 떨어진 향나무 열매를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젊은 늑대들이 번식기를 맞는 것도 이맘때입니다. 이 녀석들은 벌써 짝을 찾은 듯 하군요.

암컷은 공을 들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출산을 하고 새끼를 돌볼 장소를 준비하는 거죠. 암컷은 본능에 따라 숲의 외진 곳을 찾습니다. 늑대들이 완벽한 거처를 찾아 헤매는 동안 흰목 대머리 수리들은 벌써 애지중지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흰목 대머리 수리는 조류 중에서 양육기간이 가장 긴 새로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입니다. 새끼는 매우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부모 새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하죠. 다행히 이제 겨울은 끝나고 봄이 제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집트 대머리 수리는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하고 막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바위지대를 찾는 또 다른 이웃으로 동물의 사체 주변에서 종종 녀석들을 볼 수 있죠. 비교적 몸집은 작지만 특별한 대머리 수리입니다. 이들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고 솟아난 이곳의 나무들 사이에서 새끼를 기르죠. 이집트 대머리 수리가 험난한 절벽에 둥지를 짓는 동안 암컷 늑대는 이제 새끼를 낳을 장소를 신중하게 탐색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고 확인하죠. 봄이 절정에 이르면 향나무 숲은 더 이상 단조롭고 거칠게만 보이던 불모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온 숲을 장식하죠. 곧게 솟아난 여러 난초들은 곤충을 닮은 비범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회녹색 향나무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알록달록한 열대의 아름다움을 뽐내죠. 이렇게 꽃이 숲을 장식하는 시기가 되면 새끼 낳을 곳을 찾는 여러 동물들이 향나무 숲으로 모여듭니다. 이 푸른 박새는 갈라진 나무 틈새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군요. 향나무 잎은 촘촘해서 집박이가 둥지를 짓기 좋은 장소죠. 더 높은 나뭇가지에는 몸집이 큰 맹금류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흰목 대머리 수리의 새끼는 끈기 있게 어미가 먹이를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암컷 늑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며칠 후면 새끼를 낳을 텐데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안심하고 새끼를 돌보려면 동굴 같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때까진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작은 설치류는 집 찾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숲에 이들이 머물 만한 작은 공간은 많고 이 시기엔 향나무 열매부터 여러 가지 씨앗까지 먹이도 아주 풍부하니까요. 설치류가 많은 이 숲엔 원숭이 올빼미 같은 맹금류도 많습니다. 한 녀석이 흰목대머리 수리가 사는 바위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군요.

원숭이 올빼미는 해가 지면 은신처에서 벗어나 슬슬 식사를 하러 갑니다. 고도로 발달한 감각 덕분에 매일 밤 서너 마리의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주로 쥐가 대부분이죠.

한편 쥐와는 달리 올빼미의 관심사가 아닌 산토끼는 이 개방된 삼림지에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덤불 속에서 맛있는 먹이를 찾아다니죠. 토끼들에게 이곳은 무척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산토끼와 굴토끼는 향나무 열매를 주로 먹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무의 해가 되기보단 씨앗의 발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씨앗이 포유류의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발아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토끼들은 향나무의 확산에 핵심적인 주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토끼들이 특히 좋아하는 향나무 숲의 널찍하게 트인 환경은 이 삼림지만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식물학자는 이를 스텝지대라고 부르죠. 향나무의 숲 지붕이 서로 닿거나 포개지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린 유럽 노루 한 마리가 몇 분 만에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간절히 찾고 있던 흰목 대머리 수리들도 드디어 신선한 고기를 구할 수 있게 됐군요. 이들은 먹이를 먹을 때 단순하지만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누구든 가장 배고픈 자를 먹게 하는 거죠. 막 도착한 녀석은 이미 먹은 새들과 싸움을 벌이고 가장 배고픈 녀석은 조금이라도 고기 맛을 본 개체들을 내쫓습니다.

한 시간이 채 안 돼 노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노루의 설점은 흰목 대머리수리 새끼들에게도 전해지겠죠. 향나무 숲은 매우 느립니다. 향나무는 성장이 더뎌서 1년에 1에서 3mm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숲이 어느 정도 무성해지려면 수십 년은 좋게 걸리죠. 오래된 향나무가 1000년 넘게 사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나무엔 여러 맹금류들이 털을 잡는데 그중 하나가 솔개죠. 성체 한 마리가 새끼를 지키는 동안 나머지도 바삐 움직입니다.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찾는 거죠. 파충류나 개구리는 물론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돌아왔거든요. 새끼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먹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겠죠. 아빠 새는 사냥감을 찾아 다시 떠나고 엄마 새는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나눠줍니다. 흰목 대머리 수리의 새끼에 비해 성장이 빠른 솔개의 새끼는 한두 달이면 둥지를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부모 새는 보통 번갈아가며 새끼를 지키지만 식사 시간에는 다 함께 모이죠. 새끼는 부모의 모이 주머니 속에 든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열심히 부모의 보리를 쪼며 졸라댑니다. 그러면 부모 새는 먹이를 개원해 새끼에게 먹이죠. 멀지 않은 곳에선 수리군 집에서 가장 어리고 몸집이 작은 녀석도 아직 자기 몫의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는 부모의 운과 헌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새가 새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고기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끼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려고 합니다. 부모 새가 언제 또 먹이를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흰목 대머리 수리의 새끼처럼 향나무 숲도 더디게 자랍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열매 또한 무르익는데 꼬박 1년이 걸립니다. 한편 암컷 늑대가 드디어 땅속에 굴을 파고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새끼들이 세상을 탐험할 차례입니다. 이 숲에서 새끼 늑대의 삶은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와 나란히 흘러가겠지만 늑대들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지나면 새끼 늑대들은 은신처에서 나와 모험을 떠납니다. 어미와 함께 주변을 탐색하는 거죠. 이땐 작은 것 하나에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근처에선 유럽 메뚜기가 씨앗을 먹으며 기운을 보충하고 있군요. 후투티도 있습니다. 이 신기한 새는 땅속에 긴 부리를 넣어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 녀석은 최근에 차지한 영역을 표시하느라 바빠서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이는군요. 근처 나무 사이에서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족제비는 몸무게가 100g도 안 되지만 산토끼나 굴토끼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겨울잠쥐처럼 자기 몸집과 비슷한 설치류에 만족하는 편이지만요. 오늘은 운 좋게 여행이 지쳐 쓰러진 비둘기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힘들여 쥐를 쫓을 필요 없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됐군요. 봄에 꽃이 만발했던 매혹적인 정원은 여름을 맞이하기 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형형색색의 난초들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죠. 물이 있는 땅만이 생기와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처럼 석회암지대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히 여름엔 손님이 더 많죠. 작은 샘물 근처에 사는 검은배 사막곰은 이른 아침에 이곳에 들러 조심스레 물을 마십니다. 여름이면 이들이 날마다 즐겨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죠. 여름의 시작과 함께 어린 흰목대머리 수리도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젠 몸집도 부모 새만큼 커졌고 열심히 날개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부모 새들은 향나무 숲 하늘 위로 날아올라 새롭게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새끼의 모습을 지켜보겠죠. 한편 숲 아래쪽에서는 어린 늑대들이 중요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 방법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어미는 새끼들에게 토끼를 찾고 쫓고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건 무리 내에서의 서열입니다. 먹이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가장 먼저 먹는 법이죠. 그런데 배고픈 새끼들이 달려드는군요. 잘못 덤볐다간 경고의 의미로 어미에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 두둑한 녀석도 필요합니다. 몇 년 후엔 이들 세대에서도 우두머리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 녀석은 형제 자매들보다 더 대담하고 끈질깁니다. 때론 재미있는 놀이로 시작한 행동이 뼈아픈 결과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고집을 부린 보람이 있네요. 향나무 숲은 이 어린 늑대들의 고향입니다. 고요하지만 강인한 이 숲이 유지될 수 있는 건 향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 덕분이죠. 그들이 향나무가 씨앗을 퍼뜨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게 도왔으니까요. 이 향나무 숲은 신생대 제3기, 약 3천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광대한 삼림지의 유물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구대륙의 척박한 땅과 혹독한 기온 변화를 겪으며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이렇게 생명력과 다양성이 가득한 특별한 생태계를 완성한 것이죠.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출발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3: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1: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3: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3: 아,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3: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3: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1: 잘 되고 있어, 얘들아.
3: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8: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2: 빨리 뒤쫓아가자!
1: 그래!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2: 기가 들떠!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몬 변신 완료!
1: 스케이몬 변신 완료!
2: 기가빌더 뒤쫓아!
1: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3: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0: 그거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로는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얘들아?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저도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밀려 임무 완성!
1: 오호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마이키!
2: 어?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8: 저게 뭐야?
6: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8: 벌이다!
2: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2: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3: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9: 기가 빌더, 케이 시장이야.
0: 안녕하세요.
9: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2: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9: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2: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9: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3: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 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0: 기가 밀다 출동!
10: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0: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1: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2: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3: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4: 또 다른 방법 없을까?
5: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2: 어서 따라와!
3: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6: 근사하겠죠?
1: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갈게.
1: 포부와 두더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2: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약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0: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야!
1: 이제 어떡하지?
2: 안 돼!
0: 아, 안 된대.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놔야겠지. 기가 빌다 출동!
3: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2: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4: 어?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1: 나한테 맡겨!
3: 꿀이 됐다!
2: 꿀이 못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5: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4: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

0: 있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란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간이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여행 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니 아니야 또 아니고 이거야. 손님 전화를 받아야 해.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무얼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짐을 들어줘야지. 이쪽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방 열쇠를 줄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호텔 매니저가 되려고. 따르릉. 여보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나랑 같이 호텔 매니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1: 여보세요?
0: 전화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 내가 걸어볼게. 삐삐삐삐 따르릉. 여보세요? 내 말 들리니? 들린다고? 우와, 잘된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호텔 매니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호텔 매니저 친구들, 손님이 멋진 휴가를 보내도록 도와주자.

0: 비씨 안녕. 호텔 놀이 같이 할래?
1: 비비?
0: 아,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잘 수 있는 곳이야. 폭신폭신 큰 침대도 있고 반짝이는 버튼이 가득한 아주 멋진 엘리베이터도 있어. 짐 있으면 좀 들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타세요. 비씨 꽉 잡아. 자, 호텔로 출발!

0: B씨, 호텔 데이지에 다 왔어요. 매니저로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데이지, 오지, 우리랑 같이 호텔 놀이 할래?
1: 난 엘리베이터. 띵, 올라갑니다.
0: 좋았어, 데이지. 오지, 너도 호텔 놀이 할래?
2: 좋아. 난 방을 청소할게.
0: 그래, 베개를 폭신하게 만들고
2: 또 이불도 예쁘게 정리할래.
0: 좋아. 그럼 우리 손님을 맞이하자.
3: 띵. 3층입니다. 2층입니다.
0: 전 딜런, 호텔 매니저예요.
3: 1층입니다.
0: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빅, 굽, 밥. 따르릉, 따르릉. 오지, 전화 좀 받아봐.
2: 무슨 전화? 나 전화기 없는데.
0: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따르릉,
2: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찾았다.
3: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우와, 잘 돼.
0: 방은 준비됐나요?
2: 그럼요, 물론이죠. 엄마야,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해. 그늘게, 안녕. 뚝.
0: 저 그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됩니다. 열쇠는 여기 있어요. 잠깐만, 아직 방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천천히 가게 하지? 아, 그렇지. 이씨, 내가 그 버튼 대신 눌러줄게. 이런, 버튼을 전부 다 눌러버렸네. 이제 네 방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어떡하지?
3: 올라갑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0: 오지, 방은 준비됐어?
2: 띵, 거의 다.
0: 오셨군요. 이 방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2: 폭신폭신 예쁘게. 폭신폭신 예쁘게. 비씨, 어서 와요. 이건 아주 폭신한 침대랍니다.
0: 우와, 좋아요. 전 호텔 매니저니까 손님이 최고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2: 이걸 써봐. 잘 돼. 그럼 이만 푹 쉬세요.

0: 여보세요?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가요?
1: 비비. 비비비비비.
0: 우산을 달라고요? 오, 짐 안에 있군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비씨 짐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손 쌍안경을 써보자. 저기 있어. 오지, 비씨 짐 좀 갖다 줄래?
2: 어? 무슨 짐?
0: 거기 있잖아. 아니, 그 아래.
2: 와, 이거?
1: 엄마야, 짐 가방! 거기서! 너 거기 서지 못해! 야, 이리 돌아와!
0: 간다고요? 벌써 가면 어떡해요?
1: 내가 거의다 잡았어!
0: 저, 그게요, 지금 바로 짐 갖다 드릴게요.
3: 올라갑니다.
0: 데이지 엘리베이터! B씨가 가버리면 안 돼. 조금만 늦춰줄 수 있어?
3: 걱정 마. 띵. 2층입니다.
1: 삐.
3: 띵. 3층입니다.
1: 삐.
3: 띵. 4층입니다.
1: 삐.
3: 띵. 맨 위층입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1: 삐.
3: 띵. 옆으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1: 삐.
3: 앞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다시요. 띵. 내려갑니다.
0: 오지, 너 괜찮아?
2: 응, 괜찮아.
3: 띵. 1층입니다.
0: 짐 여기 있습니다.
3: 아. 띵, 띵, 띵, 띵, 띵. 다시 올라갑니다.
0: 예! 여보세요? 그냥 여기 있겠다고요? 우와, 잘됐다! 더 폭신한 베개요? 네, 물론이죠!
2: 그건 나한테 맡겨! 자, 이걸 여기다 놓으면 짠! 이제 됐죠?
1: 비비!
2: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여보세요? 네, 외롭다고요?
1: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자모 파티를 할 수 있거든요. 룸서비스가 왔습니다. 여기 당근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0: 비씨가 최고로 행복한 날이래. 우리가 해냈어. 아, 야야!

0: 오늘은 정말 길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 폭신하고 커다란 침대에서.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떠놀아요 함께 신나게.
0: 그럼 또 만나.
2: 우주 비행사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래? 오늘은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타볼 거야. 카운트다운도 하고. 셋, 둘, 하나, 발사! 그리고 이걸 쓸 거야. 우주 헬멧 같지 않아? 이렇게 뚜벅뚜벅 달 위를 걸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우주 비행사가 될 거거든.
3: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 우주 비행사 놀이 같이 할래?
4: 오, 좋다고? 아우.
2: 그럼 달 위를 걸어보자. 다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우리 우주 헬멧 무전기로 서로 얘기해볼까? 삐입. 안녕? 내 말 들려? 우와, 잘 됐다! 이제 너희가 말해봐. 나도 아주 잘 들려. 좋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 비행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떠나보자!

0: 상륙 준비 완료! 삑! 여기 표면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나가보겠다.
1: 우주선이라고? 딜런 안녕!
0: 삑! 여긴 우주비행사 딜런! 우주비행사 셋을 더 찾았다!
2: 우리도 해도 돼?
3: 우주 정말 좋아!
2: 나도 알레프! 제발!
0: 삑! 무전기가 작동을 안 하나 봐.
2: 무전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삑!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2: 헐! 무전기, 무전기...
3: 찾았다!
2: 빅, 이제 내 말 들려?
0: 응! 안녕, 오지? 안녕, 비씨?
2: 이제 돼!
0: 우주비행사 놀이인데 달에 가는 임무를 수행 중이야.
2: 달이라고? 달에서 뛰어보는 게 내 소원인데!
0: 우주비행사 친구들, 어서 우주선에 타!
2: 비비?
0: 좋아, 비씨. 네가 길을 안내해줘.
2: 난 엔진을 맡을게. 엔진 준비 완료.
0: 좋았어.
3: 그럼 난 카운트다운. 왜냐고? 거꾸로 세는 걸 잘하거든.
0: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3: 열! 아홉!

0: 우주비행사 딜런. 근데 달은 어디에 있어?
1: 잘 모르겠어. 가는 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봐. 항해사 빛이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비비.
0: 뭐가 좀 보여?
1: 삐! 뭔가가 이리 오고 있어.
2: 있잖아, 난 반짝이는 별똥별이야. 어서 소원을 빌어봐. 내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0: 달에 가는 길을 알려줘.
2: 거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돼. 근데 조심해야 할걸. 바로 이 근처에 블랙홀이 있거든.
0: 블랙홀이란 게 뭔데?
2: 뭐든지 쏙쏙 빨아들이는 구멍이지. 꼭 청소기처럼 말이야.
1: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거야.
0: 아휴, 그럼 다행이고. 근데 지금 우주에 있잖아.
1: 맞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우리 손상환경으로 블랙홀이 있는지 찾아보자.
0: 우와! 블랙홀이야! 바로 저기 있어!
2: 안 돼! 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0: 어떡하지?
2: 나 좀 구해줘!
1: 비행사들, 우리가 저 별똥별을 구해주자! 근데 어떻게 구하지?
0: 알았다! 내 줄넘기를 잡아! 절대 놓지 않을게, 비행사 딜런!
1: 알았다.
0: 내 손을 잡아봐.
2: 손이 닿지 않아.
0: 잡았어.
2: 살았다. 고마워, 우주비행사들.
0: 안 돼. 우리가 빨려 들어가겠어.
1: 우주비행사 오지필씨, 빨리 줄을 놔. 너희는 살아야지.
0: 안 돼.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
3: 근데 이 블랙홀 말이야,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네.
1: 뭐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걸?
3: 바로 그거야.
1: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우리 헬멧 무전기로 연락해보자.
3: 믹.
1: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3: 대답이 없는데. 이러다 블랙홀에서 못 나가면 달에서 뛰어놀지 못할 텐데.
1: 걱정 마, 오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되잖아. 여보세요?
2: 누구 없어요?
0: 베이지 별이야.
1: 별아, 우린 괜찮아. 근데 블랙홀 안에 갇혔어.
3: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2: 폴짝폴짝 뛰어봤어. 아니면 한 발로 서는 건? 그것도 아니면 웃긴 춤은 춰봤어?
1: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2: 그야,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내 별빛으로! 어때? 별의 힘이 피해?

0: 보니까 딜런, 다리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맞아? 으아! 다리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거야! 으아! 이러면 다리 지면 이거!
1: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착륙할 곳을 찾아볼게! 저기야!
0: 좋았어! 우주비행사 오지! 추진기 준비됐나? 됐어! 다들 꽉 잡아! 곧 착륙할 테니까! 그럼 다섯, 넷, 셋!
1: 유후! 둘! 야! 셋! 우리가 달에 착륙했다!
0: 자, 우주비행사들! 이제 달 위를 한번 걸어보자!

걷는 중이야. 우리가 달에서 걷고 있어. 우와, 해냈어. 아우!

0: 좀 봐. 달에서 줄넘기도 한다.
1: 집에 가기 전에 달에 있는 돌멩이를 좀 주울래.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1: 그럼 또 만나.
3: 달에서 또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우주 숨바꼭질.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벌초를 앞둔 무덤가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의 길목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사나운 말벌떼.
1: 이거 물러나세요. 조심하세요.
2: 빨리 천천히 가서 빨리.
1: 조심하세요.
0: 두꺼운 보호복도 뚫어버리는 장수 말벌의 강력한 폭침. 이런 위험에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벌 퇴치에 나섭니다. 폭염 속 말벌과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3: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안 춥죠.
0: 양봉농가 초토화의 주범인 등급은 말벌 퇴치를 위해 20m가 넘는 나무를 오르는 위험도 감수하는데요.
4: 어느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등급 말벌 진짜. 와.
0: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반찬 40여 가지를 매일 만드는 이곳.
5: 가짓수도 많고 국종에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0: 그야말로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6: 정말 전쟁이에요.
1: 매일이요?
6: 네, 매일이요.
0: 40여 가지의 반찬은 기본. 삼계탕이나 갈비탕 같은 요리까지 만들다 보니 쉴 새가 없는데요. 웬만한 나물 반찬들은 1,000원짜리 두 장이면 살 수 있으니 매장은 물론 배달 주문까지 넘쳐 정신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한 반찬 가게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뜨거웠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든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냉동을 품은 불청객 말벌. 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찾아 안동으로 왔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말벌 퇴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창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8: 자, 이거는 등급은 말벌입니다. 등급은 말벌집. 그리고 이거는 장수 말벌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수 말벌들이 수하게 쌓여 있습니다. 장수 말벌 요양벌입니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수 말벌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세상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 말벌꾼 권상엽입니다. 예약 오신 분들 스케줄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자, 우리 또 동료 일론 머스크 닮은 양원모 씨입니다.
10: 머스크 씨, 벌 제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꼭.
7: 이 세상에 말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 둘, 셋, 예!
0: 말벌 어벤져스 지금 출동합니다. 이른 새벽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곳은 안동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상주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조상님 묘에 벌초를 하다 말벌집을 발견한 의뢰인. 다급한 상황에 말벌 사냥꾼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11: 하다가 예초기 이거 먹고 다 집어 던져놓고 도망나왔어. 벌이 뭐 얼마나 뭐 크고 뭐.
7: 아, 이게 어르신이 찍은 영상이에요?
11: 예, 예, 예.
7: 아, 이거
11: 예.
7: 장수 말벌 확실하네.
11: 예.
7: 그 봐요.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 얘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야 되니까 그 흙을 파내서 조그만한 무덤같이 흙을 다 물어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장수 말벌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알 수가 있죠.
0: 공분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작은 흙 무더기. 장수 말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로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 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부터 챙기는데요.
7: 땅을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삽이 있어야 되고 돌벽이나 석벽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바루 같은 게 또 필시 필요해요. 그 옆에 또 뭐 풀 같은 게 많이 자랐거나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납도 필요하고. 이거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에요.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해서 여기서 빠뜨리면 여기가 기절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0: 안전을 위한 보호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으면 말벌 사냥 준비 완료입니다.
7: 그 장갑도 재수 없으면 이거 집다가 하다 보면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보정 장갑을 하나 더 끼는 거예요, 안에.
0: 말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호복에 달린 이건 뭘까요?
7: 선풍기.
12: 이거 없으면은 완전 찜질방 같아갖고 견디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0: 폭염 속에서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개발된 최신 장비입니다. 덕분에 올여름 역대급 더위에도 별다른 탈 없이 말벌 사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3: 버릇이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네, 계세요.
13: 부탁드립니다.
3: 저 밑에 계시면 혹시 네. 위험하니까.
13: 네.
14: 의뢰인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걸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들. 장수 말벌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갑니다.
3: 여기 한번 보세요. 흙 내놨는 거 봐라. 지금 저 8월 말도 안 되는데 흙량 어마하죠?
14: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흙무더기. 장수 말벌들이 봉분 안쪽에 흙을 끊임없이 물고 나오는데요. 야,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와, 신기하네.
3: 요 흙 알갱이 있죠? 요 흙 알갱이가 한 마리가 요게 한 입 딱 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그 물을 내는 거예요. 넓힌 만큼 그만큼 집이 안에 커지는 거야.
14: 이제 모든 것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먼저 말벌집 주변을 두드리는 작업자. 장수 말벌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3: 여기는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벌초하다 보면 예초기 돌릴 때 예초기에서 진동이 땅에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벌초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거든.
14: 그런데 성난 장수 말벌들이 공격하는 곳은 카메라. 유독 카메라에만 몰려듭니다.
13: 검정색이 되면 공격성을 더 유난히 띄는 거예요. 겁나는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래 만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14: 걱정할 것 없다지만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장수 말벌. 제작진도 슬금슬금 뒷걸음을 칩니다. 이때 성난 말벌을 제압하기 위해 말벌 퇴치꾼들이 꺼내든 건 매미채? 아니, 이걸 허공에 대고 휘두른다고 장수 말벌이 정말 잡히는 걸까요?
13: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잡혔는지?
14: 이야, 매미채 효과 좋습니다.
13: 일단은 벌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휘둘러면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일부러 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한 5분이면 이거 뚫고 나와요, 이거. 이빨이 강해갖고 이런 거는 문제 없이 다 뚫어요.
14: 곤충 중에 최상위 포식자인 장수 말벌. 그만큼 강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늘처럼 두꺼운 독침은 작업자들의 고무장갑이나 보호복까지 뚫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3: 이것도 고무장갑을 잘못하면 뚫을 수가 있어요. 이게.
14: 두꺼운 공업용 고무장갑도 가차없이 뚫어버리는 독침의 위력. 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13: 이게 침 길이가 깊어갖고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14: 때문에 포획한 장수 말벌은 재빨리 알코올에 넣어 제압합니다.
3: 죽는 건 아니고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여기 한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꺼내면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14: 차근차근 말벌을 잡아들이며 안전을 확보. 벌집 꺼낼 준비를 하는데요.
13: 봉분이다 보니까는 일단 때를 먼저 걷어내고 그다음에 땅을 팔게요.
14: 조상님을 모시는 봉분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벌집의 입구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13: 크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벌집 있잖아.
14: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수 말벌집.
3: 이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벌집 된 거면 진짜 엄청난 건데.
13: 아주 벌집입니다, 장수 말벌.
14: 얼추 사람 머리의 두 배 정도 되는 크기. 크기가 꽤 큽니다.
3: 여왕벌 잡아서 봐요.
13: 일단 여왕벌을 쳐놓을 거라고.
3: 여왕벌을 꼭 잡아야 돼요.
13: 네, 여왕벌이 알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왕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아갖고 없애야지 안 쳐 그냥 냅두면 또 벌집을 또 칠 수가 있어요.
14: 벌과 벌집뿐 아니라 여왕벌까지 포획해야 장수말벌 퇴치가 끝납니다.
13: 벌집을 찾았어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우리가 찾던 여왕벌입니다, 이게. 다른 벌에 비해서 유난히 커요. 꼬랑지 부분이 길죠?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14: 여왕벌을 잡고 말벌 집까지 수거하는 것이 1차 퇴치 과정. 이제 남아있는 말벌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포획하는데요. 그리고 봉분도 원래대로 정성스럽게 메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대는데도 어디선가 나타나는 장수 말벌.
3: 이게 지금 외부에서 먹이활동 갔다가 오는 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럼 남아서 이게 뒤에서 늦게 오는 놈까지 다 잡아야 돼요, 장수 말벌은.
7: 한 마리라도 있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15: 덥다.
16: 아유, 죽었다.
15: 어? 땀 봐봐. 땀이 막 분질 좀 흐른다. 덥다.
14: 장수 말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작업자들에게는 휴식 시간. 수분도 보충하고 잠시 쉬어갑니다.
15: 아, 시원하다.
14: 그렇게 기다리기를 20여 분.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17: 저희는 이제 보호복 안 입어도 돼요?
7: 지금은 거의 다 사봤기 때문에 거의

0: 하지만 검은색 카메라를 또다시 공격해오는 장수말벌.
1: 잡은 거예요?
2: 잡았어요.
0: 전문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요.
2: 제가 이거 채 들고 있는 게 감독님 혹시 쏘러 오면은 제가 날렵하게 가서 잡으려고 채 들고 있는 게.
3: 더 이상 돌이 날아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0: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2시간에 걸친 작업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연되면 뵙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불출을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0: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또 다른 현장, 경남 거창. 집에서 말벌이 나온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상주에서 거창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5: 처음에는 벌이 몇 마리 해서 우리는 못 보고 그래서 일부러 쉽게 생각했지.

0: 근데 이번에 한 며칠 집 비우고 오니까 뭐 버릇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 게라.
1: 쏘이진 않으셨어요?
0: 아니, 서유진 안 했어요. 우리는 벌레 쏘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 우리는. 관리 반응이 심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럼 좀 위험한 거네요.
2: 바깥의 외벽 쪽에서 벌이 출몰한다는 이야기에 그쪽부터 살피는데요.
3: 오케이, 들어가네. 여기 봐봐요.
2: 벌의 종류와 출입구부터 확인하는 작업자.
4: 참말벌이란 말벌인데, 장수말벌이랑 똑같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2: 참말벌은 우리가 흔히 말벌이라고 말하는 종류인데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좋아해서 건물과 집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말벌 집의 위치를 찾기 위해 벌들의 이동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데요.
3: 소리나나? 소리나.
5: 지금 넣어서 벌집 정확한 위치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2: 천장 안에 말벌이 있다는 건 확인 완료. 정확한 벌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 내시경까지 동원됩니다.
6: 난리네, 난리.
4: 보이죠?
2: 무수한 말벌들 사이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벌집.
5: 저게 외막입니다, 외막. 또 참말벌 특성이에요. 항상 저 외막을 트는 게.
2: 먼저 벌집의 입구부터 드나드는 통로까지 완전히 봉쇄합니다.
5: 벌레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들수 있기 때문에 벌이 들어가는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7: 참말벌 중에 새끼 굉장히 좋아해요. 벌수가 좀 많을 거예요.
8: 어르신,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2: 퇴로까지 모두 막은 후 작전 개시. 먼저 천장에 작은 구멍부터 뚫는데요.
7: 와우,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오, 일단 저 잡으세요, 이거 벌.
2: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한 명은 성난 말벌을 잡고 또 다른 이는 말벌을 천장에서 꺼내는 일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7: 벌을 안 빼내면 천장 안에 있어버리면 나중에 작업 끝나고도 방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2: 말벌은 포획 즉시 그 자리에서 살충제를 뿌려서 처분합니다.
5: 얘들은 몸체가 좀 장수말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금방 죽어요.
2: 말벌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니 이제 벌집만 꺼내면 되는데 그 상태로 천장을 막아버립니다.
4: 이 위에서 천장을 마감할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한 크기를 제가 딱 맞아 재단을 해놓은 거예요, 항상.
9: 아, 가이드 같은 거예요?
4: 네, 가이드 같이 삐뚤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틀어지면 안 되니까. 저 그렇게 하는 거고.
2: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벌집 제거뿐 아니라 이후에 마감까지 고려. 재단용 나무판에 딱 맞춰 천장을 뚫는데요. 지붕과 천장 사이에 자리 잡은 벌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4: 벌집 천장이 이 정도로 크게 지은 거죠. 벌집 띄우고 있으면 벌 많이 나면 조심하세요.
2: 밤마다 들리던 말벌의 날갯짓 소리도 오늘로 끝인데요.
4: 우와, 엄청나게 크죠.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여기서 한 단, 두 단 더 지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세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2: 작업한 지 한 시간 만에 집안을 장악했던 말벌 퇴치 완료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에서 하는 작업. 보호복에 선풍기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미 온몸은 땀에 푹 절었습니다.
5: 지금 땀 별로 안 흘리는 사람인데도 이제 줄줄 흐르는데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죽죠.
2: 땀 범벅인 작업자들과는 반대로 집주인은 속이 시원한데요.
0: 아, 오늘 아침에는 여가지를 다 하더라고. 아유, 속이 시나. 아예 깔끔하게 먹어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4: 예.
2: 잠시 휴식 후 천장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4: 일단 오래된 천장은 어떻게 메워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메워두면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워버리면 딱 들어가버리면 깨끗하잖아요.
2: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깔끔한 마감 방법도 찾아낸 건데요. 뜯어낸 천장은 목재로 보강하고 마감용 자재를 단단히 고정. 힘도 덜 들고 보기도 좋게 마감 완료입니다.
5: 깔끔하게 잘 됐죠?
0: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5: 예, 어르신 이제 안심하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벌은 원래는 벌로 걱정.

0: 안 하셔도 돼요. 네,
1: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 네. 오늘 하루 일은 다 끝난 거예요?
1: 아니요. 지금 포항에 동네 길 바로 옆에 또 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하루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2: 요새 포항까지 멀지 않아요?
1: 아, 한 2시간 반 정도 또 가야 되죠.
3: 하루가 깁니다.
4: 말벌이 출몰하는 8월부터는 의뢰만 하루 3건에서 5건. 이동 거리도 300에서 800km나 되는데요.
1: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역으로 몰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아주 급하거나 또 인명사고가 나거나 해서 위험한데 이런 데는 한 건이라도 가고 있습니다.
4: 내리는 비를 뚫고 찾아가는 곳은 포항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을 위협하는 말벌을 잡아달라는 이장님의 의뢰를 받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온 건데요.
5: 수고 많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네.
7: 혹시 원한테 쏘이진 않으셨어요?
6: 괜찮습니다.
7: 아이고, 다행히
6: 쏘이는데 괜찮습니다.
7: 아이고, 다행이시네요. 그러니까 위치 좀
6: 확인해. 아, 예, 예.
4: 말벌이 출몰한다는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1: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마시고 멀리서 알려주시면 돼요.
5: 바로 이 전봇대하고 이 위로 포대.
6: 예, 예.
5: 그 중간쯤 됩니다.
7: 아, 그래요?
6: 예.
2: 벌이 많이 보여요?
1: 예, 예, 지금 두 마리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봐요. 바로 또 올라오잖아.
6: 장수 말벌입니다, 저거.
4: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을 속에 자리를 잡은 장수 말벌.
5: 이 길이 서리비 분리 수거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4: 분리 수거장에 가려면 장수 말벌 출몰지를 지나야 하는 상황. 주민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5: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2: 아, 길을 못 다닐
5: 정도로. 예, 예, 맞이 못 다닐 정도로.
4: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장님과 상의 후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데요. 작업복과 도구를 챙기는 사이 뭔가를 만드는 작업자. 어디에 쓸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8: 민가 주변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나오는 공격수들을 제가 일단 포획망으로 먼저 가둬버릴 겁니다.
4: 페트병의 위아래를 잘라 즉석에서 간이 포획망을 만든 작업자.
8: 그런 상태에서 벌이 나오는 입구를 막고 이걸 위에 올려놓으면 벌들이 이쪽으로 다 기어나오겠죠. 처음에 나오는 공격수들은 다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9: 우목이일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집 입구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통행을 금지하니 고려하시고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장수 말벌이 있는 곳으로 진입. 재빠르게 포획망으로 벌집의 입구부터 틀어막는데요. 포획망 안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장수 말벌. 가장 위험한 공격조입니다.
10: 최대한 이벌을 많이 잡아야 마을 사람들 피해가 좀 적어요.
1: 근데 지금 여기가 환경이 안 좋은 게 경사지에다가 지금 요 입구가 요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옆에 지금 입구로 또 튀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4: 일단 가장 사납게 날뛰는 공격조부터 제압하는데요. 공격조가 많을수록 이후 작업도 어려워지니 잡은 것들은 바로 알코올에 넣어 기절시킵니다. 그런데 말벌 집을 가리고 있던 폐장판을 걷어내자 무섭게 튀어나오는 장수 말벌들. 순식간에 말벌떼에 둘러싸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수십 년 경력의 말벌 사냥꾼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매미채를 휘둘러보지만 감당이 안 되는 숫자. 성난 장수 말벌들의 공격이 심해지자 제작진도 급히 빠져나오는데요.
11: 위로 더 물러가세요.
12: 시작하라.
11: 아이고, 멋있어요.
12: 저까지 한번 빨대게.
11: 어우, 조심하세요, 형님.
12: 저희 작은 환경이 항상 저희가 처음 생각했는데 나왔지 않기 때문에.
4: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들이 많아 벌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장수 말벌에 쏘여가며 수풀을 지지기를 30여 분. 드디어 말벌집을 찾았습니다.
1: 지금 눈에 보이는 건 4단인데 밑에 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한 5단 정도 되겠네요.
13: 세력이 큰 거예요?
1: 아, 예, 예. 세력이 크죠. 지금 현재 5단이면은 세력이 많이 큰 거죠. 지금 벌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4: 이제 벌집을 가리고 있었던 폐장판만 들쳐내면 되는데요.
11: 이야, 이야, 멋있네. 와, 대단한데요.
4: 말벌집을 완벽히 수거하기 위해서

0: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장. 꺼내보니 그 크기가 더욱 실감되네요.
1: 여왕벌.
0: 마침 눈에 띈 여왕벌까지 포획 완료.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이걸로 작업 종료입니다.
2: 와, 이 물고 왜 이렇게 커요?
1: 위에 작 폐장판이 깔려있으니까 비하고 물을 완벽하게 막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밭둥이란 말이야? 밭둥이다 보니까 배수도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장수 말벌인 최적의 환경이 된 거죠.
0: 잡아들인 말벌의 숫자도 꽤나 많아 보이는데요. 우와.
3: 거의 한 6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 돌발 상황까지 벌어져 더욱 고됐던 이번 작업. 1시간 30여 분 만에 드디어 보호복을 벗습니다.
4: 야, 여기 봐봐.
3: 우와. 난리 났네.
0: 말벌을 사냥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데요.
1: 장수 말벌인데 그래도 좀 얕게 들어왔고 제가 벌을 그렇게 타는 체질이 아니라서 한 번에 세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다섯 방 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있어도.
5: 그래, 이만 크다니까 이봐봐.
3: 헬기가.
0: 드디어 장수 말벌을 잡았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는데요.
5: 아이 아들아 없어 독하게 생겼다 야. 언니야 저게 다 나와서 어쩔 뻔했노.
6: 식겁하시죠?
5: 네 진짜 식겁하네요.
0: 마을에 평화를 찾아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떠나는 작업자들. 말벌 퇴치 시즌이면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만 거의 하루의 절반입니다.
7: 산소 쪽은 한 30만 원 정도. 주택은 전정 뚫고 타공하고 전공부 다 받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 30만 원 두 건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인데 기름값하고 이제 이래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옵니다.
0: 손에 쥐어지는 일당이 넉넉지 않지만 말벌의 위협으로 밤잠 설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8: 그래서 저 등급 말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9: 예, 그건 정말 없습니다. 자리도 못 비우고 이거 뭐 매일같이 이거하고 버텨쓰고.
6: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요?
9: 이 아들이 한번 오면 한 세 통에서 다섯 통은 거의 뭐 전멸을 합니다.
8: 아까 재간에도.
9: 아, 그래.
8: 아까 재간에 그것도 떨어졌다.
0: 꿀벌을 먹이로 삼는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 양봉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치명적인데요. 기후 변화의 여파로 활동 기간이 길어진 데다가 주로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 퇴치도 쉽지 않습니다.
7: 발견을 하더라도 나무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걸 채취할 수 있는 그 말벌 헌터들이 별로 없어요.
0: 벌집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등검은 말벌 한 마리를 생포해야 하는데요.
10: 그놈을 생포해서 날려보낸다면 그 집을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산을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1: 어, 왔네. 저 있네. 또 잡아.
0: 꿀벌을 노리는 등검은 말벌 발견. 양봉농가의 피해를 막으려면 벌집 제거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벌 생포가 우선인데요. 눈에 잘 띄고 다른 벌과 구별되도록 표식을 한 다음 집까지 날아가게 두는 겁니다. 그걸 따라 벌집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1: 자, 너 집 찾아가, 임마. 날아가. 자, 날아가. 어, 저쪽으로 날아가, 저쪽. 봤지? 어, 저쪽으로 날아가.
8: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제일 근접한 길이 여기니까 이쪽 고를 타고 가서 이쪽을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9: 요, 뭐, 우리 문 좀 사 있겠네. 예. 내가 깔레 하는 데 있겠네.
8: 예, 예.
9: 그 뭐, 가지 자르고, 그, 아. 해도 됩니다.
1: 예, 가지 잘라봐야 끝에 예. 조금 자르니까 예. 나무 훼손하는 거 전혀 없어요. 예, 예.
0: 갑자기 굵어지는 빗방울. 하지만 비가 온다고 수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장비까지 15kg을 지고 산 속으로 들어서는데요.
11: 이래서 등검을 말벌 작업이 단가 중에서 최고 비싼 이유예요. 최소가 50부터 시작이에요.
0: 좌표상으로는 이곳이 등검은 말벌이 향한 곳. 주변 나무들을 보며 탐색을 시작합니다.
6: 방향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10: 예, 예, 여기 방향이 여기 맞아요. 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니까 더 안 보이네.
6: 이거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이렇게 헤매야 돼요?
1: 어, 그럼요. 찾을 때까지 무조건 온 산 다 헤매야 되죠. 끌어 받았는 건데.
11: 이렇게 흩어져가 내려가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0: 비도 내리는 데다 날이 저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결국 흩어져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1: 여기 내려와야 보여.

0: 어디요?
1: 저기요, 감독님 저기 보이시죠? 햇빛에 보면은 가지 사이로 동그란 거 보이죠?
2: 30여 분 만에 벌집 발견. 다행히 빨리 찾아냈습니다.
0: 이거 나무가 꽤 높은데요?
3: 한 25m 돼요.
0: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3: 이제 어려워도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벌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2: 등검은 말벌의 공격을 막을 보호복은 기본. 거기에 안전을 위한 로프와 하니스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4: 네, 보시면은 밧줄을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혹시라도 미끄러지더라도 이 밧줄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게 잠시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야!
2: 무거운 보호장구에 제거 장비까지 챙겼으니 나무를 오르는 과정부터가 고난의 연속. 힘들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위로 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벌집이 보이네요.
4: 보이네, 벌집. 아, 다 왔네.
2: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까지 가리는 상황. 벌집에 다가서자 꿀벌의 포식자 등검은 말벌이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폭우에 말벌들의 공격까지 힘들지만 침착하게 벌집이 달린 가지에 줄을 동여매는데요.
4: 이게 한해 양목농가에 1,700억가량 손실을 입히고 있는 생태결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2: 벌집만 제거하려면 나무를 베는 것이 쉬운 방법. 하지만 살아남은 여왕벌이 또다시 새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한 퇴치를 위해 힘들어도 나무를 오르는 길을 택한 건데요.
4: 자, 벌집은 다 내렸고, 자, 줄 타고 바로 내려갑니다.
2: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작업자.
4: 나무가 높아서 줄이 잡아갖고, 벌집이 지금 대롱대롱이 달려있네.
2: 등검은 말벌 집과 함께 안전하게 하산 완료입니다.
1: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겠다.
0: 끝난 거예요?
1: 네, 끝났습니다.
2: 등검은 말벌 제거까지 총 4건의 의뢰 완료.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1: 가져왔어?
5: 네.
2: 장수 말벌집의 경우 찾는 이들이 있어서 폐기하지 않고 꼭 챙겨오는데요.
6: 저희 요번은 우리 이제 기름값 하려고 항상 가져오곤 있어요.
0: 아, 이건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6: 보통 한 키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0: 오늘 몇 키로 했어요?
6: 2키로하고 3.5키로 정도 나왔어요.
0: 그거 50만 원 등이에요.
6: 네, 예, 예.
2: 가족보다 말벌과 씨름하는 날이 더 많은 요즘.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현장을 누빕니다.
7: 남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그래도 남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덤으로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희는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매주 금요일마다 긴 줄이 늘어선다는 이곳. 매일 40여 가지의 반찬을 당일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이윤옥입니다. 지금 열심히 포장들을 해가지고 지금 배달 나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가 우리 큰딸이고요.
9: 안녕하세요.
8: 우리 막둥이.
9: 안녕하세요.
8: 우리 시동생이시고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여기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 저희 신랑이에요. 저희는 가족들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2: 반찬 가게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재료 준비 담당인 시동생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11: 시나무에, 요거는 청경채.
0: 청경채도 나물로 만들어요?
11: 예, 예, 청경채 나물이에요.
12: 이거 버섯 볶음, 고사리.
2: 부부와 시동생은 매일 새벽 5시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13: 닭 날개, 닭 인공이요.
0: 이건 튀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13: 아니요, 조림이요, 조림.
2: 반찬 가짓수가 많아 빼먹지 않으려면 꼼꼼히 기록하면서 진행하는데요.
14: 별통은 준비가 다 된 거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모자란 건 이제 준비 중인 거예요.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야채 이런 거 다 나무가

0: 나가서 준비해주고 붙이는 나무는 우리 막둥이가 하고 꽃구 국구리고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하는 거고.
1: 모든 일은 부부와 시동생 그리고 두 딸까지 다섯 식구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0: 이거는 오늘 국구일 거고요. 얘는 콩나물 무채. 가짓수도 많고 국종류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1: 반찬 종류 선정부터 재료 고르는 일까지 총지휘하는 엄마가 제일 바쁜데요.
0: 오늘 국이 고추장찌개하고 맑은 콩나물 국이거든요.
1: 음식을 만드느라 더욱 분주해진 주방. 어느새 뜨거워진 열기에 들리는 건 칼질하는 소리뿐입니다. 막내딸은 나물 종류를 무치는데요. 취나물부터 무생채, 콩나물까지 판매할 나물 반찬 다섯 종류를 아주 야무지게 만듭니다.
2: 나물 같은 거 무치는 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냥 엄마가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0: 웬만한 애기 엄마들보다도 잘한다고.
2: 아직 애기 아니에요?
0: 아, 그럼요. 애기죠. 25인데.
1: 주방에서 힘쓰는 일은 주로 아버지가 도와주는데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쓰기 편하도록 기름도 주전자에 미리 담아둡니다.
2: 아, 남편분 아이디어예요?
0: 네. 신랑이 이게 소소한 거에 손이 안 가게 좀 잘 해줘요.
1: 온 가족이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6년 차. 이제 두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드는 건 기본인데요. 국을 끓이면서 볶음 요리까지 뚝딱. 꼭 눈이 뒤에도 달린 것처럼 딱딱 맞춰서 조리를 합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면서도 진행사항 체크까지 엄마의 지휘 아래 하나둘씩 반찬이 완성됩니다.
0: 중채 썰어 돼. 생채 저거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섞어줘. 지금 싸가지고 말하는 거 우리 밥이야? 파! 파! 예.
1: 문 여는 시간에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완성된 나물과 채소 무침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2: 매일 아침 이렇게 전쟁이에요?
3: 네, 정말 전쟁이에요.
2: 매일이요?
3: 네, 매일이요.
2: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0: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큰딸이 시집도 가고 나니까 엄마 반찬가게 어때? 딱 그러는 판매로 많이 서툴러서 우리 딸들하고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 오전 8시 반이면 큰딸이 출근하는데요.
4: 아빠 나왔어요.
1: 큰딸은 반찬의 포장과 판매, 주문 접수를 맡고 있습니다. 큰딸이 출근하면 본격적인 판매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2: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5: 저 애기들 보내고 나와요.
2: 아, 육아 때문에요?
5: 네, 애기가 셋인데 두 명 유치원 보내야 돼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오느냐고. 저는 이 시간에 와요.
1: 가게 오픈까지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이제 볶음 반찬들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궁채나물 볶음은 인기 메뉴.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 재료가 있다는군요.
0: 들깨가루요. 들깨 타기가루라고 궁채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1: 겉껍질을 벗겨낸 들깨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비법. 찾는 이가 많아 매일 빠지지 않고 만드는 이 집의 효자 메뉴입니다. 볶음 반찬부터 조림까지 하나 둘 반찬이 완성돼 가는데요. 반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도시락을 만듭니다. 옛날 스타일의 도시락인데요.
0: 처음에 봐봐. 이런 식으로.
6: 아니 이렇게 묵혀야지. 여기다 김치랑 멸치 넣고 하고.
0: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봐요. 잘못하면 애들한테 혼나요.
5: 엄마가 우리 혼내는 것만 하겠어.
1: 이뿐 아니라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까지 만들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깁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간가량 국을 포함해 42가지의 반찬 완성. 막내딸이 반찬을 촬영해 가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7: 저희가 그날그날 고객님들이 당일 반찬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일반 판매도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배달 판매가 주력인데요. 영상을 찍어 오늘의 메뉴도 알리고 당일 조리라는 점도 인증하는 겁니다. 조리와 포장까지 끝나면 예약 주문 들어온 것부터 확인해서 챙기는데요.
7: 저희 이제

0: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해서 해야 돼요.
1: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낮 12시 30분. 동시에 배달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0: 현재 오전에는 거의 40건 받은 것 같아요.
2: 40건이요? 네. 오후에도 또 들어와요?
0: 네, 계속 들어와요. 퇴근하기 전까지.
3: 식사하세요.
1: 가게 문을 열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는 가족들. 늦은 점심을 챙기는데요.
2: 늘 이렇게 드시나요, 점심은?
4: 아, 있는 거 꺼내서, 예. 네. 어쨌든 시켜도 먹고.
2: 아, 시켜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4: 아니, 남의 밥이 맛있어요.
1: 말이 늦은 점심이지 꼭두 새벽부터 일하느라 아침도 거릅니다. 그러니 이게 오늘 첫 끼인 셈인데요.
0: 나가시죠.
2: 배 안 고팠어요?
0: 배고팠어요.
2: 배고팠다잖아요.
0: 나도 배고팠어요.
2: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4: 일찍.
5: 지금 몇 년 됐지?
4: 이제 40년 됐어요. 40년 됐나?
2: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제가
2: 19. 19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5: 네.
2: 우리 사모님은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4: 15세요.
2: 15, 19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큰딸은 몇 살에 낳으신 거예요?
4: 16세요.
2: 16이요?
4: 네. 아니,
0: 할 말이 없어.
4: 얘가 아빠 도둑놈이.
1: 엄마와 큰딸의 나이 차이는 고작 16년.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데요.
4: 초등학교 때 나 새엄마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새엄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면담 좀 해봐야겠다고. 친구들 엄마보다 너무 젊어가지고 아빠가 두 번 결혼한 줄 알았어.
1: 딸들이 어느덧 커서 지금은 함께 반찬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 늘 이게 식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4: 네. 손님이 계속 오니까.
2: 따님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4: 큰일 날 뻔해. 안 했죠? 못 했죠? 이거를.
2: 월급 많이 주셔야 되는데. 네. 월급 많이 받아요?
0: 많이 받아요.
2: 얼마나 많이 받아요?
0: 네.
2: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받아요?
0: 아, 그럼요.
2: 훨씬?
0: 훨씬.
1: 딸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선 부부.
6: 밭에 가요. 야채하고 동화박하고 좀 따오려고요.
2: 박은 어디 들어가는 재료예요?
4: 아, 저 연포탕이요. 낙지 연포탕.
2: 내일 메뉴예요?
4: 네, 내일 말복이라 내일 메뉴에 넣어요.
1: 밭은 가족들이 함께 관리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운 채소는 반찬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치솟는 재료비도 줄이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병행하는 건데요.
2: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7: 아직 덜 컸어요. 좀 더 커야 돼.
2: 뭐 몇 개월 정도 키우는 거예요?
7: 아니, 몇 개월에 며칠.
2: 아, 며칠 만에 이렇게 커요?
1: 밭과 노각, 가지에 고추, 콩까지 제철 채소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텐데 농사까지 짓는 건데요.
4: 소소한 게 또 재밌더라고요. 또 내가 심어서 이 나오는 걸로 반찬한다 생각할 그 뿌듯한 감, 그것도 좋고요.
1: 오후에는 밭에서 따온 채소와 내일 반찬용 재료 준비로 다시 바빠집니다. 낙지 연포탕의 국물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는 밥. 밥은 껍질을 벗겨내고 실을 긁어내면 됩니다.
4: 낙지하고 밥하고 궁합이 좋아요.
1: 낙지 연포탕뿐 아니라 말복을 겨냥한 반찬을 준비 중이라 고기류가 많은 상황. 평소에 배는 일이 많습니다.
8: 또 갈비탕.
2: 갈비탕이요?
8: 네.
1: 그리고 복날에 빠질 수 없는 삼계탕. 100마리의 닭을 일일이 세척하고 손질하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데요.
2: 이 삼계탕 100개 준비하면 100개 다 나가요?
9: 아, 모자랄 때도 많아요.
0: 준비하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요.
1: 반찬 가게에서 복날은 대목, 삼계탕은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요리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닭에 찹쌀밥도 넉넉히 넣고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내일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4: 퇴근해야 일 끝나요.
2: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0: 그래도 해야죠.
4: 그래도 우리 다섯 식구 먹고 사니까, 우리 식구도 먹고 사니까.
1: 저녁 6시 30분이면 작업 마감.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반찬 가게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4: 항상 금요일이 바쁘긴 한데 오늘은 또 말복이 있어가지고.
2: 그럼 훨씬 더 바쁜 거예요?
4: 아유, 배로 바쁘죠 오늘은.
1: 한 시간 이상은 푹 끓여야 제맛을 내는 삼계탕부터 삶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든든하게 복다림할 각종 탕 종류를 만드느라 더욱 분주한데요.
2: 갈락탕이요. 갈비랑 낙지 들어가네요. 고향식이네요.
1: 평소 나물 무침 담당이던 막내딸도 오늘만큼은 보직이 바뀝니다.
0: 올해 탕이 많아서 대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썰어야 돼요.
1: 밭에서 따와 썰어둔 밥은 연포탕 국물을 낼 때부터 솥에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4: 이게 이제 궁합과 연포탕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아무 간 안 하고 딱 소금만 갈아. 저건 기본 육수가 되고 야채랑 낙지는 따로 비절이로 나가요.
1: 손질해 따로 포장해둔 낙지와 채소에 시원한 국물만 부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한 시간 이상 푹 끓여 맛을 낸 삼계탕. 이야, 정말 진국이네요. 갈비와 낙지에 진하게 우린 육수를 넣은 갈락탕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한 복다림 음식들인데요. 여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는 개별 포장합니다.
4: 여름이라 이 파 성분 때문에 이 육수가 되게 상할 수가 있어요. 실 수가 있어요.
2: 같이 넣으면 빨리 상해요?
4: 네.
1: 탕과 짝꿍인 김치 겉절이와 깍두기까지 준비하면 콩날 보양식 세트 완성.
0: 사전 주문은 60건 좀 넘게 들어왔어요.
1: 날이 날인지라 아침부터 배달 주문이 쏟아지는데요. 자매들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0: 정민아, 깨순볶음 품절.
3: 내 삼계탕도 품절이야.
4: 인기 있는 거로 밴드에 올리면 벌써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팔아.
1: 오늘 하루 들어온 배달 주문만 120건.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도 한데요. 이런 날은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배달도 정신없는데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반찬에 가격표까지 새로 붙여야 하는데요. 주말에는 가게 문을 닫아 반찬값을 반값 이하로 대폭 할인하는 겁니다.
0: 주말에 휴무여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남아있는 반찬을 다 가격을 다운해서 판매해요. 안 그러면은 소진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운해서 그냥 판매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1: 당일에 만든 반찬과 요리들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입소문이 나서 할인 시간이 다가오면 줄까지 늘어서는데요.
10: 매주 할인.
2: 금요일마다요?
10: 네.
4: 금요일 날은 이때 오고요. 아니까. 평일 날은 또 평일 날 또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1: 가격이 저렴하니 너나 할 거 없이 바구니 가득 반찬들을 채웁니다. 이러니 조금만 늦으면 냉장고가 텅 비어버린다고 하는데요.
0: 이게 마지막이에요.
1: 마지막 배달을 끝으로 길었던 하루도 마무리됐습니다. 치열했던 오늘의 매출이 궁금해지는군요.
2: 얼마 나왔어요?
4: 335만 2천 원이요.
2: 오,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4: 아니요, 아직 현금까지 합치면은.
1: 오늘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4: 일단 가게 매출이 좋을 때가 그때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족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웃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0: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0: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매일매일 반찬 고민 날려버리는 한명숙의 냉장고 지킴이 반찬 2종. 밥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어디에나 찰떡인 맛있는 꽃게요리. 껍질째 튀겨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두 배인 꽃게 강정부터 간장게장보다 더 인기 있는 요즘 대세 집반찬, 가을에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새우장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해피에너지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가을 하면 또 꽃게를 빼놓을 수 없죠.
2: 네.
1: 이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먹기 좋은 꽃게 강정. 먼저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냉동된 절단 꽃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여기에 꽃게 밑간은 생강즙하고 소금 후춧가루. 네. 그리고 이제 튀김옷은 감자 전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이 강정하면 떠오르는 그 양념 맛.
2: 네.
1: 이거거든요.
2: 네.
1: 자, 매콤달콤 그 양념 맞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념에 일단 저 붉은 색깔은 고추장.
1: 네.
2: 네. 그리고 설탕, 그리고 스위트 칠리 소스랑 식초, 그리고 이제 뭐 갖은 양념 있는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먹을수록 반하게 되는 매콤달콤 바사삭 꽃게 강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꽃게 강정 해볼 텐데요.
2: 네.
1: 자, 여기에 너무 먹음직스러운 꽃게가 네. 이렇게 손질되어 있어요.
2: 네. 요거 이제 그 손질 꽃게, 절단 꽃게 해서 냉동으로 파는 거 있어요. 수입해서
1: 네.
2: 들어오는 게 좀 크기도 작아서 오늘 같이 튀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손질을 하는데 장갑을 한번 끼고 갈까요?
3: 네.
1: 요즘은 네. 옛날과 달리 이렇게 꽃게를 네. 사시사철 먹을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질하시는데
1: 네.
0: 이렇게 꽃게 마디에 뒤에서 한 마디 반 정도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1: 맞아요. 이 부분은 잘 안 먹게
0: 네,
1: 돼요.
0: 안 먹고 이렇게, 살이 없어요.
1: 여기서 한번
0: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예. 한 마디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1: 선생님, 요즘은 네. 이 냉동 꽃게도 크기가 네. 다양하거든요.
0: 네, 그래서 냉동 꽃게 중에서 보시고 제일 작은 사이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뭐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한 마디 반,
1: 네,
0: 예, 한 마디 반, 한 마디 반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강즙 있어서 네. 생강즙을 좀 넣는데 집에 생강이 없다 그럼 청주 하셔도 되고 그리고 후추.
1: 후추 넣고요.
0: 네, 후추도 살짝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소금 간은 바다에서 온 거라 기본 간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한 운동 만 운동 아주 살짝만 하셔서
1: 네.
0: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지 마시고 탁탁탁 쳐주시면
1: 이렇게만 해도
0: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제 생강즙도 흡수되고
1: 네.
0: 후추도 골고루 이제 퍼지거든요.
1: 이런 해산물 비린내는
0: 네.
1: 뭐 육고기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생강즙이 정말
0: 그렇죠. 그래서
1: 최고인 것 같아요.
0: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에는 생강즙 네. 조금씩 만약에 없으시면 집에 생강가루 드시는 분들은 생강가루 조금 뿌리셔도
1: 네.
0: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몇 분 정도 드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래 재우실 필요 없고 오늘 이제 꽃게가 작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잘 이렇게 섞으셨으면 바로 전분 입혀서
1: 네.
0: 튀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 이건 전분은
0: 네.
1: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네.
0: 전분을 수분이 오늘 없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넣고
1: 아, 아까 했던 방식으로
0: 네,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으신 다음에
1: 네.
0: 일단 양념을 한번 네. 이제 섞어 볼게요. 잠깐 수분 흡수되는 사이에
1: 자, 양념을 네. 섞어 보겠습니다. 네. 자,
0: 고추장.
1: 네.
0: 고추장을 이렇게 이제 두 큰술 깎아서 두 큰술 너무 많이 하시면 짜질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집 고추장 같은 경우 양을 좀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간장이 조금 이제 들어가면 약간 붉은 색깔의 붉은 톤을 이렇게 살려준 효과가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간장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도
1: 네.
0: 이렇게.
1: 선생님,
0: 네.
1: 이제 오늘 꽃게
0: 네.
1: 강정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강정이 들어가면
0: 네.
1: 뭐 닭강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0: 네.
1: 지금 이 양념, 이 소스는
0: 네.
1: 닭강정 소스랑 비슷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닭강정 이제 해서 네. 드셔도 이제
1: 네?
0: 상관이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1: 닭강정 소스가 맞았구나.
0: 네. 닭강정 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좀 이제 개운하게 네. 식초
1: 네.
0: 이런 거 이제 있으시면은 이렇게 상큼하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넣으시는 게
1: 네.
0: 칠리 소스예요.
1: 네.
0: 예, 그래서 없으시면 칠리 소스 대신에 뭐 핫소스 약간 넣으셔도 되고
1: 네.
0: 그리고 케찹을 조금 넣으시면 좀 약간 개운하고 상큼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1: 괜찮아.
0: 후추까지 해서 요거
1: 네.
0: 이제 잘 풀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저어주고요. 우리 이제 요거 양념하는 사이에 요게 이제 아까 마른 가루에서 좀 이렇게 좀 촉촉해지는
1: 맞아요.
0: 거 보셨을 거예요.
1: 이 가루가 정확히
0: 네.
1: 이 꽃게 옷처럼
0: 네.
1: 묻었어요.
0: 네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튀겨보는데.
1: 네.
0: 그리고 한번 장갑 끼고 제가.
1: 그럴까요?
0: 손에 붙으니까.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아,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1: 선생님.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릇만 흔드시다가.
1: 네.
0: 이제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장갑 낀 손으로 만지셔서 이제 넣으시는데 지금 보면은 하고 불었을 때 가루가 안 날리면 옷이 잘 묻어진 거예요.
1: 날리는 게 없으면?
0: 네, 불었는데 가루가 날리더라 그러면은 잠깐 좀 두시던지 아니면
1: 예.
0: 물을 한두 방울 좀 치셔서 이제 튀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기름 온도 됐으면
1: 네.
0: 한번 튀겨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온도가 됐으면
1: 네.
0: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히려 가까이에서
1: 가운데는 아니게
0: 네.
1: 온도를 딱 맞춘 것 같네요.
0: 네.
1: 저희가 이 정도 온도가 들어갑니다.
0: 네,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고
1: 네.
0: 부글부글 거품이 이제 일어나는 온도.
1: 이 정도의 반응.

0: 바닷가 가면은 네. 나는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에서 나는 냄새를.
1: 그 갑각류를 튀겼을 때 나는 그 향 있잖아요. 야. 최고의 간식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래서 팬이 좀 크지 않다 그러면은 한

0: 번 정도 나눠서 튀기시면 예. 되고 저는 두 번 나누기엔 좀 애매한 양이라 그냥 한 예. 번에 솥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넣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버무려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예. 놔뒀더니 이제 가루가 별로 이렇게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다 거의 이제 사용이 됐죠.
1: 가루도 그렇고 여기서 네. 이제 팬에서도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가루가 없어요.
0: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루 좀 이렇게 저어서.
1: 예. 선생님, 네. 근데 항상 궁금했던 네. 게 이 꽃게나 갑각류의 네. 껍질이 네. 원래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네. 익으면서 색깔이 변해요.
0: 네, 여기 이제 갑각류에 우리 당근 색깔 이렇게 주황색의 붉은 색깔을 갖고 있죠.
1: 예.
0: 갑각류 종류의 새우나 꽃게 이런 데는 이게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익으면 열이랑 반응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색깔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예. 이렇게 색깔의 변화로도 알 수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젓가락 이렇게 대보셨을 때 젓가락에 닿는 느낌이 약간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거
1: 예.
0: 예, 그걸로도 익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예. 처음엔 들어갈 때 되게 솔이 요란하고 거품이 많이 생겼잖아요.
1: 예.
0: 그게 익어가면서 거품이 줄어들고 소리도 줄어들어요.
1: 어머.
0: 그럼 다 익은 거예요. 그럼 꺼내주시면 돼요.
1: 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네. 확인해보시고.
0: 그리고 이제 무침도 괜찮고 뭐 탕도 괜찮고 한데 그 꽃게 껍질에 들어있는 요 이제 성분 자체가 지용성이니까
1: 네.
0: 기름에 튀겨서 드시는 게 또 흡수율도 훨씬 더 좋거든요.
1: 오.
0: 그래서 꽃게 껍질에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1: 예.
0: 튀겼을 때 또 풍미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여주는 게 있어서
1: 예.
0: 보통 저희가 뭐 꽃게탕이나 쪄서도 많이 드시지만
1: 네.
0: 작은 꽃게를 만났다 그럴 때는
1: 네.
0: 한번 이렇게 튀겨서 하시는 요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냥 버리지 않고 먹으면 어쨌든 네.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0: 그렇죠.
1: 맛도 그래서, 좋고
0: 네.
1: 식감도 좋고 오, 지금 굉장히 또 육안으로 봐도
0: 네.
1: 정말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고 단단해지고 색깔이
1: 네.
0: 노릇하면 이제 건져내볼게요.
1: 네. 여기다 건져볼까요? 벌써 이렇게 모을 때
0: 네.
1: 바삭바삭 소리가 네. 들려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1: 먹기도 정말 좋은 크기 아닌가요?
0: 네,
1: 한
0: 맞아요.
1: 입에?
0: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1: 아,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알코올 음료 같은 거 금요일이니까 드실
1: 예,
0: 때.
1: 주말에.
0: 예.
1: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은 멘트가 안 나와가지고
0: 네.
1: 그냥 막 가만히 보고만 있어가지고
0: 네.
1: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0: 네,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소스
1: 네.
0: 네, 끓여볼게요.
1: 아 소스도 한번 따뜻하게 네. 끓여줘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이제 좀 끓여서 수분을 좀 날려주고 재료에 서로 어우러지는 맛이 예,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팬에 이제 올려주시고
1: 아 이게 강정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나?
0: 네, 그렇죠. 한번 볶아줘요.
1: 볶아줘야죠.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닭강정도 이렇게 이 소스랑 이 닭 튀겨놓은 거랑 같이 이렇게 볶으실 때
0: 네.
1: 맨날 가서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끓이시는 거예요.
1: 네.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네. 근데 이때 불세기는 어떻게 돼요?
0: 불세기 이거는 이제 한 중불 이상에서 약한 온도에서 하실 필요 없고
1: 네.
0: 오히려 수분을 날려주셔야 되는데 그 대신 또 너무 강한 불에서 하면은 주변 가장자리 탈 수 있거든요.
1: 약간 눌러붙은다고 생각되면
0: 그렇죠. 예. 네. 불을 조금 줄이시면
1: 예.
0: 되고 이렇게 이제 거품들이 골고루
1: 예?
0: 그래서 전체 표면이 거품이 가운데 지금 거품 없죠.
1: 예.
0: 전체 표면이 거품이 올라오면 이제 소스가 완성된 거예요.
1: 오.
0: 네.
1: 자, 전체적으로 거품이 생기면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1: 선생님이 알기 쉽게 알려 주셔 가지고
0: 전체 거품이 똑같이 일정해졌죠? 그래서
1: 네.
0: 꽃게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1: 이때
0: 네. 이때 이제 버무릴 때 불을 끄고
1: 아, 불을 네. 끄고요.
0: 그래야 안 눅눅해져요.
1: 아. 네. 자. 저희가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0: 네,
1: 중요한
0: 네.
1: 것 같은데요.
0: 네. 넣어 주세요. 네.
1: 와, 이 소리 들리시나요, 선생님?
0: 네. 딸그락딸그락 바삭바삭 네. 소리가 나죠. 네.
1: 이야. 아마 네. 집이었으면 하나 옆에서 먹었을 텐데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동작으로
1: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네요.
0: 네, 버무려 주시면
1: 네.
0: 돼요.
1: 닭강정집 앞에서.
0: 이걸 불을 켜고 오랫동안 하시면 바삭했던 식감이 눅눅해지니까 이렇게 불을 끄고
1: 너무 맛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네. 담아 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물론 저희가 네. 늘 먹었던 뭐 닭강정도 있고
0: 네.
1: 뭐 하겠지만
0: 네.
1: 오늘만큼 특별하게 꽃게 강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0: 한입에 쏙 드실 수 있게. 이게 튀김이라 또 이렇게 드시다가 너무 크면은 껍질째 튀겼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먹기 편한 크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꽃게가 영양이 풍부하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영양 간식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리고 봄 꽃게가 좀 가격이 비싸고 가을이 되면 꽃게 가격이 조금 이제 가을 꽃게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1: 네.
0: 요맘때 다양한 꽃게 요리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몬드 슬라이스된 거 있어서 좀 고소하게 씹히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혹시 어린잎 채소 같은 거 샐러드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일품 요리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사한데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꽃게 강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절단 꽃게의 다리 끝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손질한 꽃게에 생강즙,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밑간해줍니다. 그런 다음 감자 전분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전분이 핀 꽃게를 입으로 불었을 때 가루가 날리지 않아야 튀김옷이 잘 입혀진 거예요. 고추장, 진간장, 설탕, 맛술, 식초, 올리고당, 스위트 칠리 소스,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예열된 식용유에 꽃게를 넣어 튀겨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소스를 넣어 중불에 한 소끔 끓인 뒤 불을 끄고 꽃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아몬드 슬라이스와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꽃게 강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가을이 오면 새우 먹을 생각에 참 설레잖아요. 이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얼은 이 새우로 이 장을 만들면 웬만한 밥도둑은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럼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가을 새우, 지금 새우철이라 새우 준비했는데 500g.
1: 네.
0: 500g인데 이게 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500g에 한 15마리에서 한 20마리 사이? 그 정도 되는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뭐 홍고추, 레몬.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선생님, 새우도 새우지만 사실 이 절임장에 밥 비벼 먹는 맛이 또 별미인데요.
0: 네.
1: 양념 재료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0: 네, 양념 재료 일단은 새우 장이니까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0: 또 짠맛 줄이려면 물, 그리고 뭐 맛술, 청주, 설탕, 그리고 다시마.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제철을 맞은 새우의 탱탱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새우장을 만들어 볼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일단 새우장이 제일 중요한 건 작물이니까 작물을 끓여놓고 식는 사이에 새우 손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재료 준비가 됐죠?
1: 네.
0: 그래서 자, 이거 이제 한번 제가 끓여볼게요.
1: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간장. 보통 이제 가정에 쓰시는 뭐 양조간장.
1: 네.
0: 이런 이제 뭐 진간장 종류, 맛간장 있으시면 맛간장도 괜찮습니다. 해서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간장만 하시면 짜니까 이렇게 이제 물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넣고요.
1: 맛술도
0: 새우
1: 넣고요.
0: 좀 비릴 수 있으니까 맛술 넣고 요거는 이제 청주예요.
1: 네.
0: 예, 청주도 넣고 저는 이제 500g 정도 하면 설탕도 한 두 큰술 정도.
1: 네.
0: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한 장.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양파 요거 한번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넣고 불을 중불에서 키셔가지고요. 100도씨로 팔팔팔 끓어오르면은 식혀서 이제 새우에다 부시는데 이때 완전히 식힌 걸 부으셔야지 약간 미지근한 거 부으시면 비린내 나요.
1: 아, 그때요?
0: 네네.
1: 그래서 아, 온도에 따라서도 비린내가
0: 그렇죠.
1: 날 수도 있고.
0: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장아찌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붓게 되는데 요 새우장의 특징은 작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혀 붓는 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1: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절임장을 끓이는 동안 새우 손질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번 새우 손질 해볼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 부분을 보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근데 등 부분에 내장이 이렇게 해서 내장이 보이면 내장을 제거를 하시고 내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수염만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는
1: 거예요.
0: 네, 그래서
1: 수염을 얼굴까지 얼굴.
0: 네.

0: 머리까지 다 쓰실 거예요?
1: 네, 머리까지 그대로 해서 오늘 껍질 안 벗기고 네. 그대로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등 부분에 내장이 안 보여요. 네. 그럼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장이 있는 거는 등 부분에 내장 제거하셔야 나중에 드실 때 맛이 이제 깔끔하거든요.
0: 이 가을 새우가 정말 신선해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한창 많이 드실 예. 이제 계절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다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0: 아, 새우 준비 네. 끝났고요.
1: 네, 그 사이 이제 작물이 예.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한번 볼게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약하게 두신 상태에서 네. 이제 한 3분 정도 이제 잔잔하게 이제 끓이시다가 네. 이제 불을 끄시는 거예요.
0: 불을 네. 끄고.
1: 그리고 이제 식힌 다음에 부을 거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 미리 네. 이 식힌 작물을 만들어주셨죠.
1: 네,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식은 게 있어요.
0: 예. 그래서 안에 있는 네. 내용을 다 걷어내고 네. 작물만.
1: 이렇게 해서, 예. 이거 나중에 걸르면서 이제 그대로 부을 거라 네. 이제 통에다가 이제 한번 새우를 담아볼게요.
0: 바로 담아볼까요? 네. 아, 그냥 재료 손질만 하면 네. 바로 담을 수 있네요.
1: 네. 자, 해서 네. 이제 새우를.
0: 아니 새우장도 늘 이렇게 많이 사서 먹었는데 네. 이렇게 담궈 먹으면
1: 새우장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0: 예, 예.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억울했던 게 네. 새우는 구이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네. 튀겨 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1: 네, 새우장으로 이렇게 하시고 먹어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0: 고추까지 고추. 넣고
1: 예. 넣고
0: 네
1: 그리고 작물을 예. 여기 이제 다시마가 있어서 네. 예. 떨어질지 모르니까
0: 작물이 잠길 정도로 했나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길 정도.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시마 이제 남겼고요. 그다음 이제 레몬을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0: 이렇게 덮듯이.
1: 네. 입을 덮듯이.
0: 네.
1: 자, 이렇게.
0: 근데 레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1: 레몬이 아까? 새우에서 나는 비린내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요거를 네. 작물에 잠기도록 눌러주는 효과도 있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으셔서 네. 이제 냉장고에다 바로 넣어두시는 거예요.
0: 그럼 한 며칠 있다 먹을 수
1: 있나요? 그래서 딱 하루, 24시간.
0: 하루요?
1: 예, 하루 지나고 그다 이제 24시간 지나서 오늘 이제 했으니까 네. 오늘 이제 오전에 했으니까 뭐 내일 저녁 때는 식구들 모이면 이제 드셔도 되는데 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오래 두시고 싶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국물만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드실 수 있는데 일주일 이상 되면 요즘은 요런 거 짜게 안 담그니까 약간 살이 좀 이렇게
0: 맞아요. 예, 약간
1: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0: 맞아요.
1: 일주일 이상 먹겠다 그러시면 냉동실에다가 네? 새우만 건져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고 드실 때 요 작물을 부어서 드시면 좋겠죠.
0: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네. 작물에 담가 놨던 네. 새우장이 있습니다. 네. 비교해 볼게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 된 거예요. 네.
0: 아니 새 자체가 지금.
1: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한번 건져서. 네.
0: 자, 저도 이제 새우장을 선물하면 네.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드실 때는 머리 네.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고.
0: 네.
1: 껍질을 다리 쪽에서 위쪽으로 네. 이렇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반찬들 그게 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네.
0: 자, 선생님 네. 지금 제가 껍질을 다 벗은 네. 것 같아요.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껍질 있는 거도 네. 이제 몇 마리 담고요.
0: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또 껍질 있으니까 네. 또 껍질 벗긴 거랑 느낌
1: 네,
0: 다르네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담으시고.
0: 예. 따뜻한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1: 이제 저희 껍질 벗겨놓은 것도
0: 네 여기 고추냉이 찍어 먹으면 맛있죠?
1: 네.
0: 올려서 먹으면
1: 그렇죠. 고추냉이 해서 드셔도 되고
0: 예.
1: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것도 좀 이것도 그냥 곁들여서 드시면 되니까
0: 맞아요
1: 하시고 그다음에 작물을 조금
0: 네, 네. 여기에 또 이제 밥 비벼 드시는 분들
1: 네,
0: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촉촉하게.
1: 촉촉하게.
0: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근데 오늘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1: 네,
0: 않았거든요.
1: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물까지 이렇게 싹 껴져서 네. 드셔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0: 감사한데요.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우장이 완성됐습니다.
1: 새우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양조간장, 물, 맛술, 청주, 설탕, 다시마, 양파를 넣어 중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새우는 수염을 제거해줍니다. 절임 국물은 약불에 3분 정도 끓인 뒤 식혀주세요.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새우와 어슷 썬 청양고추, 홍고추를 담은 뒤 식힌 절임 국물을 붓고 슬라이스한 레몬을 올려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새우장 위에 레몬을 덮으면 비린내도 잡고 레몬이 새우를 눌러줘서 국물이 더 잘 배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새우장을 담고 홍고추, 청양고추, 레몬을 올린 뒤 절임 국물을 담으면 새우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개운한 오징어 김치찌개부터 단짠단짠 쥐포 볶음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무서워? 무서워!
1: 오늘은 으스스한 냠냠시티.
2: 그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0: 레스토랑 문 닫을 준비하라니까 불 끄고 뭐하고 있어? 어서 마무리해!
1: 어서 마무리해! 사탄! 뭐하는 거야?
2: 이건 악령 들린 핸드폰이야!
1: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0: 그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아. 으악! 히어로 옆에다!
1: 슈퍼잭, 지금 도시에 래시 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0: 응? 냠냠시티 공원이잖아. 탄탄, 어서 출동하자.
1: 공원 근처에 악당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0: 네?

0: 원했어.
1: 야! 너무 귀엽다.
0: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야. 이곳에 레시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레시피스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몬스터가 되면 오싸고 사태회에서 100번 넘게 우승할 거다.

0: 여기에 레시 피스톤이.
1: 가보자.
0: 공원이 좀 이상한데
2: 뭔가 무서워.
0: 슈퍼히어로는 무서워하지 않아.
2: 아우 깜짝이야. 슈퍼잭? 슈퍼잭 정신 차려. 슈퍼잭 너 기절했었어?
0: 아니야 난 슈퍼히어로야. 이런 거에 기절했을 리가 없어.
2: 아닌데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0: 그럴 리 없어. 난 겁먹지 않아. 봐봐.
2: 오호. 와! 와!
0: 좋아 좋아. 이제 방의 꽃들은 다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레시 피스톤을 찾아볼까?
2: 아, 무섭다!
0: 뭐지? 꽃들이 아직 남아있었냐? 어? 그게 뭐지?
3: 이 공원의 상징가라.
2: 어? 어? 지금 먹구름이 말했어.
3: 그 돌을 놓고 어서 살아져라.
0: 탄탄 이거 봐. 어? 엄청 푹신해.
2: 진짜네.
0: 귀여운 먹구름이야.
3: 이 것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0: 뭐지? 그런 것 같아. 휴, 겨우 딸 올렸네.
1: 슈퍼잼, 이거 봐. 이 송파 너무 폭신한다.

0: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레시피 스톤. 잘했다 소파.
1: 저건 우리 레시피 스톤인데.
0: 어떠냐 내 오싹오싹 장치들이.
2: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픔만 나온다.
3: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0: 아직 덜 무서운 모양이네. 그럼 더 많이 무섭게 해줄게.
2: 아니다 괜찮아. 조금 무섭긴 했다 그치.
0: 내 오싹오싹 장치에 최고 파워를 보여주마.
2: 있는데?
3: 어? 새로운 폭죽인가 봐.
2: 저 불꽃들이 점점 커지는데.
0: 내 오싹오싹 장치를 무시하게 가라.
2: 우리 더 커졌어. 좀 더 빨리 달려.
3: 빨리 빨리 이러다 따라가면 되겠어.
2: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봐.
3: 야, 덜컹거리잖아. 조심히 달려.

0: 레시피 스톤! 뭐? 왜? 이거 된 거야! 레시피 스톤을 우리한테 넘겨! 그래, 해결할 수 있어!
1: 안 돼!

0: 레벨업!
1: 이제 뭐해?
0: 약점을 찾아! 아하! 슈퍼잭 방법을 찾았어!

0: 치웠다. 그래도 공원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1: 공원을 이렇게 만든 녀석은 어디 간 거야?
2: 저거 보자, 저거 보자, 저거 보자.
0: 아기 괴수 대소동.
3: 여기는 부고족의 커다란 채소 농장.
0: 네? 호박이 몽땅 없어졌다고요?
4: 고고고고고고고고.
5: 다른 농작물도 몽땅 사라졌어. 라는데.

요소들을 몽땅 훔쳐갔어! 라고 하셔. 이상한 녀석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걱정 마!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릴 수 있어! 라고 했어. 정말?

0: 이게 뭐야? 엄청 못 그렸잖아!
1: 사인해 줄까?
0: 잠깐. 근데 넌 어떻게 다 알아듣는 거야?
1: 냠튜브에서 보고 배웠어.
0: 뭐야? 둘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2: 잭, 농장에 도둑이 들었나봐. 슈퍼잭이 출동할 때야.

0: 이 괴수 대비과의 분명 조종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찾았다! 괴수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 무서운 괴수를 길들여 조종하면 난 천하무적이다! 지금은 비록 아기 괴수지만 나중에 뭐 거대한 괴수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우선 아기 괴수야.
1: 삐삐삐삐.
0: 어? 이제 내 마음대로 괴수를 조종할 수 있다.
2: 박사님 만세!

0: 저게 뭐야?
1: 틀림없어. 구구정 농장의 채소야.
2: 도둑들이 흘린 흔적이야, 슈퍼제.
0: 이걸 따라가자.
3: 휴, 겨우 재웠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초강력 딸랑이가 필요해. 일단 연구실로 돌아가자.
4: 어? 박사님, 어?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가도 돼요?
3: 걱정 마. 딸랑이가 없으면 아기 괴수를 쉽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리고 괴수를 환하게 하면 잡아먹힐걸?

0: 여기가 슈퍼지.
1: 도둑 맞은 호박이야. 그런데 도둑들은 어디 있지?
2: 어디 있지? 어? 이게 뭐지?
3: 아기 괴수들은 둥글게 생긴 것들을 좋아한다.
1: 아, 알았다. 얘는 아기 괴수야. 혹시 그 책에 지금 이걸 멈출 방법은 안 쓰여 있어?
3: 없어.
1: 그만해.
3: 빅빅은 슈퍼지에게 좋은가 봐.
1: 그래, 고맙네. 근데 얘 이름이 빅빅이야?
3: 나도 몰라. 그냥 계속 빅빅, 빅빅 하잖아. 빅빅.
1: 그래, 빅빅. 이거 좀 그만 놔줄래?
3: 빅빅.
4: 어? 슈퍼제, 어? 근처에서 레시피 스톤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1: 어디요?
4: 신호를 보면 커다란 바위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 커다란 바위? 이 바위가 확실해. 어서 들어보자.
3: 들어보자.

0: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1: 나도.
2: 삑삑!
0: 힘이
1: 장사네.
3: 이번엔 절대 부서지지 않아. 아기 괴수야, 일어나야지.
4: 응? 없는데요?
3: 글쎄, 어디 간 거야? 슈퍼잼? 왜 우리 아기 괴수랑 같이 있는 거야? 또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안 돼!
5: 레오 박사?
3: 슈퍼잼, 우리 아기 괴수랑 뭐 하는 거야?
5: 우리 아기 괴수?
3: 그래, 나랑 세계를 정복할 비장의 카드. 내가 걔 길들이려고 구구종 동작물까지 다 훔쳐서 먹이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5: 에? 채소 도둑이 너희들이었어?
2: 삑삑.
3: 아기 괴수, 당장 이리 와. 나랑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0: 빅빅한테는 이리 와라고 하지 말아야지.
1: 빅빅! 빅빅!
2: 슈퍼잭 저기 봐! 빅빅이 아기 딸랑이 때문에 신났어!
0: 진짜 신났네!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빅빅?
2: 빅빅!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경영지지야!
0: 빅빅! 이쪽으로 가면 안 돼!
3: 진정해! 진정해!
4: 막을 수가 없어.
5: 빅빅은 너무 힘이 세.
6: 슈퍼잭! 아까 찾은 레시피 스톤이 있잖아.

0: 이제 레벨업!
1: 빅빅! 빅빅! 빅빅! 빅빅! 나랑 공놀이 하자!
2: 빅빅?

0: 슈퍼제 준비됐어? 응, 맡겨둬. 난 히어로라도. 그럼 부탁할게, 슈퍼제. 빅빅을 멈출 방법은 이것뿐이야.
1: 빅빅.
0: 잘한다, 빅빅. 또 해봐.
1: 빅빅.

드디어 큰 호박파이 축제 하이라이트! 염염요리사님의 대왕 호박파이를 공개합니다! 짜잔!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블루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에?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을 자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유니코스!
3: 안 돼, 유니코스잖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3: 이 동화책은
4: 돌려! 여기 이거 읽어. 이건 유니콘 얘기야.
3: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4: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3: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4: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3: 빙고가 자고 있어.
4: 뭔 상관이다.
3: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4: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3: 내 이름은 칠리야.
4: 아, 미안해, 칠리.
3: 칠리.
4: 빌리. 이렇게 말했는데.
3: 나가.
2: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3: 블루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4: 너무해.
2: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4: 아니.
2: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3: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4: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0: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1: 왜 안 돼?
0: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1: 그게 나랑 뭔 상관?
2: 유니코스, 내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
1: 알아, 알아, 알아. 그럼 계속해, 밀리. 어떻게 끝나는지 말 안 할게. 어. 신발을 만들게 됐지.
3: 유니코스!
0: 어느 날 여왕님은 가마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1: 생각을 바꿨어. 잠깐, 다시 바꿨어? 아니, 바꿨어. 아니, 오늘 말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2: 유니코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어? 이럴 거야?
0: 계속 읽어볼까?
2: 네.
0: 여왕님이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가시를 밟게 됐어요. 아야!
2: 유니코스, 그러면 나빠. 유니코스가 가시를 밟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1: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출 건데. 신나서
2: 춤출 수 없을 거야. 여왕님처럼 올 수도 있다고.
1: 그러면 여왕님이 신발을 신으면 되겠네.
0: 유니코스! 아무튼 여왕님은 왕국이 가시밭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신발을 만들어!
0: 블루이.
2: 알았다. 유니코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4: 어린이.
1: 농담이라고. 난 치킨을 좋아해.
2: 좋아. 여기 유니코스가 좋아하는 치킨.
1: 아우,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2: 좋아요. 계속해도 돼요.
0: 여왕님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가시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되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왕님은 낮과 밤으로 일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으려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될까?
1: 입 다물고 먹을 수 있거든. 당연히 할 수 있지.
0: 고마워. 여왕님은
1: 근데 그냥... 난 안 그럴 건데.
0: 됐어. 그만해.
1: 그러시다면 나중에 봐.
2: 잠깐, 안 돼요.
0: 그만할래, 블루이.
2: 저한테 맡기세요. 위협 유니콘.
1: 아우, 내 등, 내 목, 내 등이랑 내 목.
2: 그냥 어깨를 건드렸을 뿐이야.
1: 아이고, 아야. 아우, 아파라. 변호사 부를 거야.
0: 잠깐, 블루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유니코스를 바꿀 순 없어.
2: 그런 것 같아요.
0: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2: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0: 아마 유니코스가 귀찮게 하는 걸 멈추면 되겠지.
2: 진짜요? 어떡해요?
0: 그냥 무시하면 돼.
2: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0: 한번 해보는 거야. 여왕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돌아오네. 기억하지? 그냥 무시해.
5: 윌리 힐러신가요?
0: 난 칠리 힐러예요.
2: 엄마.
0: 맞다. 미안. 어리광대가 여왕님께 말했어요. 여왕패야, 왕국을 전부 가죽으로 덮는 대신에 여왕님의 발을 덮는 건 어떨까요?
5: 책 그만 읽으세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을 무술로 쓰러뜨렸어요.
2: 무술이라고요?
0: 블루이.
2: 맞다. 죄송해요.
0: 그래서 여왕님은 가죽을 조금씩 잘라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5: 이거 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1: 그래, 들어보란 말이야.
0: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답니다.
1: 그만 읽으라고!
5: 유니코스, 제가 해결할게요.
1: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화날 수도 있어요.
5: 변호사로서 제가...
1: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해.
0: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까?
2: 네, 이제 졸려요.
1: 그만 좀 봐라. 간다.
0: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
2: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무지개 색깔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무지개 색깔 실찾기 임무가 생겼네?
2: 임무가 뭐예요?
0: 임무는 영웅이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야.
2: 임무는 어떻게 시작해요?
0: 영웅은 보통 집에서 출발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모험이 영웅을 불러내지.
6: 여러분, 아빠랑 같이 맥켄지 집에 갈 사람?
2: 아니,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서요.
6: 그럼 빙고랑 둘이서 갈까? 가자, 출발해.
7: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2: 맥켄지 집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6: 커리 교환.
2: 커리 교환이 뭐예요?
6: 커리를 서로 바꾸는 거야. 아빠는 고기 커리, 맥켄지 아빠는 코코넛 커리를 만들었대. 아빠 거 조금, 맥켄지 아빠 거 조금 나누면 두 개가 생겨요. 빙고가 납작한 빵 난을 들고 가주면 좋겠는데.
2: 엄마, 임무 같아요.
0: 커리 교환 임무네.
7: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커리 교환 임무.
6: 가자, 빙고.
0: 영웅은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먼저 찾을 거야.
7: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래요.
0: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
6: 알았어, 좋아, 있어. 근데 맥헨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페이스 페인팅.
7: 페이스 페인팅.
6: 여기 빙고, 난 갖고 가야지.
0: 이렇게 임무가 시작되는 거야.

0: 호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 영웅이 넓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2: 잠깐, 두 발로 걸어도 된다고는 안 했어.
0: 네?
2: 말한 대로야, 한 발로 걸어야 한다고.
0: 히히, 계속 깽깽이 걸음 못해요.
2: 그래도 힘내, 빙고. 이건 거리 교환 임무야.
0: 히히, 알겠어요.
2: 앞으로 걸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0: 네?
1: 가끔은 영웅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
2: 안녕하세요, 도린 할머니.
3: 안녕, 밴디트. 안녕, 빙고. 오, 좋은 냄새가 나는데.
0: 이건 넓적한 빵 난이에요.
2: 거리 교환을 하려고요.
3: 좋은 생각이야. 내일이 기대되겠는걸, 밴디트.
1: 친구는 영웅에게 위험한 걸 미리 알려주기도 해.
0: 위험이요?
3: 설마 공원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2: 맞는데요? 왜요?
3: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지키고 있거든. 아까 날 공격했어. 이것 봐.
0: 오.
3: 조심할 건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계속 보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0: 알겠어요.
3: 오, 버스가 도착했네.
1: 임무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 그게 아니면 임무가 아니지.
2: 오, 저기 있다.
0: 근데 왜 우릴 공격하려고 해요?
2: 까치도 좋은 아빠라서 그래. 새알을 누가 해칠까 봐 그런 거지.
0: 우린 아닌데.
2: 맞아. 까치가 모를 수도 있어. 아빠랑 같이 걷자. 도린 할머니 얘기 잊지 않았지?
0: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2: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0: 빙고 더 이상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2: 뒤로 걸어가.
0: 근데 빙고 뒤로 못 걸어요. 아시죠?
2: 도망가, 도망가! 우리 이제 살았다.
0: 과연 아빠 다 왔어요.
4: 거리 교환, 우!
1: 아주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웅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0: 여기 있어요. 넓적한 빵 난이에요.
2: 고마워, 빙고.
1: 페이스 페인팅 그려줄까, 빙고?
0: 네, 좋아요.
1: 이렇게 와서 반가워. 학교 축제 때 페이스 페인팅 체험하는 걸 맡았는데 연습이 필요하거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걱정돼.
5: 안녕, 빙고.
0: 이게 임무가 끝난 거예요?
1: 아직이야. 보통은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게 되지. 더 큰 임무를 해야 한다는 거.
5: 빙고, 내일 공항에 가게 될 거라고 들었어.
0: 공항? 빙고 공항에 안 가는데?
5: 아니, 맞아. 너희 아빠가 그랬는데 멀리 일하러 가신대.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하셨어.
0: 뭐라고?
6: 맥켄지.
2: 거리 잎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0: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2: 그래.
0: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2: 6주밖에 안 돼.
0: 6주는 몇 밤 자야 해요?
2: 주말이 6번이야.
0: 너무 길어요.
1: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2: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0: 안 돼요. 까치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2: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1: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7: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1: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0: 네.
1: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0: 왜요?
1: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5: 정말로?
0: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1: 그럴 것 같네.
0: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0: 네. 그렇다고 해도요.
1: 그래, 빙고 말이 맞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
0: 우와!
1: 실력이 좋아진 것 같네.
2: 또 봐요, 보더콜리 가족. 거리 맛있게 먹어.
0: 안녕.
4: 가면서 까치 조심해.
1: 자, 멋진 영웅은 임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단다.
0: 아줌마, 페이스 페인팅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2: 준비?
0: 우와!
1: 영웅이 임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용할 때가 생기게 된단다. 임무 끝.
2: 넌 나의 영웅이야, 빙고.

0: 왜 항상 임무를 하러 가고 싶어 해요? 임무는 위험한 거잖아요.
1: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알지?
0: 아, 네.
1: 임무를 마치고 나면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0: 했다.
1: 엄마 빙고랑 놀면 안 돼요?
0: 있잖아 빙고. 지금은 안 돼. 미안.
1: 왜 안 돼요?
0: 지금은 엄마가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1: 왜요?
0: 빙고.
1: 왜요?
2: 안녕 빙고.
1: 빙고랑 같이 놀래 블루이 언니?
2: 그럼.
1: 만세! 엄마가 빙고랑 안 놀아주시겠대.
2: 누구든 빙고랑 놀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
1: 정말로? 어떻게?
2: 마법을 쓰면 돼.
1: 마법?
2: 응, 마법을 써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셨어.
1: 어, 알려줘.
2: 알았어, 뒤로 돌아봐. 잘 봐, 빙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빙고, 내가 네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척 해봐.
1: 아, 알았어.
2: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게.
1: 와우.
2: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1: 정말 신기해.
2: 꼬리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해볼까? 짠.
1: 알려줘.
2: 그래.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1: 블루 이번 이야기는 마법.
2: 저와 빙고 시작해볼까? 귀에 마법을 써보는 거야.
1: 안 되는 것 같아.
2: 좀 더 마법사처럼 해봐. 이렇게. 잘 봤지? 좋아. 팔 올리고 발 벌리고. 좋아. 다시 해봐.
1: 해냈어.
2: 이제 마법을 익혔어. 누가 빙고랑 놀기 싫다고 해도 놀게 만들 수 있어. 뛰어넘기.
1: 봤지? 혹시 빙고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2: 엄마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1: 아빠한테 먼저 해보자.
2: 좋아.
3: 다 된 것 같아?
4: 그런 것 같네.
1: 안녕 아빠.
4: 안녕 빙고. 여기 새 잔디 좀 봐.
1: 보기 좋아요. 빙고랑 놀아주세요.
4: 지금은 안 돼요. 잔디에 물 줘야 돼.
1: 근데 빙고 놀고 싶어요.
4: 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빙고?
1: 마법이 안 통해.
2: 마법사처럼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봐.
4: 빙고, 아무래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3: 이상한 것 같아?
1: 빙고 놀고 싶어요.
4: 안 돼. 빙고가 마법을 배웠어. 뛰어 패트.
2: 저 이게 먹어요.
3: 안 돼.
2: 이제 아빠들을 어떻게 하지?
4: 이건 불공평해. 얘들아, 춤추는 건 좀 아니잖아.
3: 그만해.
2: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3: 안 돼.
4: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할 거야, 배트.
3: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2: 완세!
4: 해냈어.
3: 선물 주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워?
4: 배트, 꽉 잡아야 해. 배트, 꽉 잡아야 해. 내 허리.
1: 빙고 마법 좋아.
0: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1: 도망가!
0: 안 돼, 거기서. 누가 마법 쓰는 법을 알려줬어?
1: 블루이 언니요.
0: 엄마가 왜 몰랐을까? 혹시 마법을 쓰는데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기는 한 거야?
2: 기억이 잘 안 나서요.
0: 중요한 규칙은 마법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2: 네, 생각났어요.
3: 밴디트, 겨드랑이 내 얼굴에서 치워줘.
0: 두 분은 저기로 가세요. 여기 신경 쓸 일 없어요. 빙고, 마법은 누군가를 도울 때만 써야 하는 거예요.
2: 도와주고 있었어요. 춤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0: 루이?
2: 알았어요. 장난 그만할게요.
0: 고마워.
2: 근데 내일부터! 마법을 쓰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0: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모두를 위해 써야 해.
2: 안 돼!
0: 근데 엄마 마법이 더 센 거 알아? 마법은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했지.
2: 좋은 일에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빙고랑 놀아주시지 않아서 빙고가 슬퍼했어요. 지금은 즐거워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하면 놀아줘야 해요.
0: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순 없어. 왜냐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만들어야겠지?
2: 그럼 피자 배달을 시키면 돼요.
0: 매번 피자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2: 우린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치 빙고?
1: 아마도.
0: 안 돼 빙고. 블루이 언니 말 듣지 마. 피자 배달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2: 빙고 언니 도와줘. 마법에 힘 합쳐줘.
0: 같이 하고 싶다고 해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야.

0: 싸우면 그건 같이 노는 게 아니지.
1: 여기 아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0: 내려와.
1: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2: 언니 잘 봤지 빙고. 장난치는 마법이 항상 이겨. 강진아 피는 마법.
3: 간지.
2: 지금이야 빙고. 진짜 믿는 마음대로 시키면 돼. 빙고가? 그래 빙고. 그거 왜 빙고가 해야 돼? 내가 말했으니까. 빙고한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 될 수 있어.
3: 간지. 간지.
4: 미안해 여보. 마법이잖아.
2: 방금 누가 한 거야? 빙고 안 돼.
5: 말세. 빙고가 좋은 일에 마법을 썼어.
1: 난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5: 아, 정말 긴 하루였네.
2: 잔디 멋져요 아빠.
4: 고마워 우리 딸.
5: 피자 배달 온 것 같은데. 여보 도와줘.
1: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5: 어서 일어나.
1: 그거 진심이야?
5: 그럼 내가 가야 돼?
1: 아유 진짜 알았어. 마법 좀 쓰고 싶네.
2: 아빠?
5: 어?
2: 이건 장난한 건데.
5: 얘들아 이것 좀 봐.
2: 그게 뭐예요?
5: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2: 우와.
5: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2: 네, 좋아요.
5: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렁이에요. 뭐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 아니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술이 쳐요. 아,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 친다는 뜻이었구나.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냐.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오. 일기 끝. 밴디트.
1: 좋았어요.
5: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표 요리 라자냐?
1: 좋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0: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방귀 제거 작전!
1: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1: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1: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1: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0: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이얍!
2: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3: 아, 그것이
0: 여기는...
3: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대님.
3: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2: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3: 없애랍신다!
2: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3: 조치하랍신다!
4: 암행어사 철도요!
0: 암행어사!
5: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5: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3: 방귀 대장님,
6: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7: 뭐해? 도망쳐!

0: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1: 아!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건지기!
2: 군부중 이상무! 아메호사 나으리!
1: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2: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1: 어서 찾아보거라!
0: 네, 나으리!
1: 빨리!
2: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1: 에?
2: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1: 거기라면 어디?
3: 혈장 체크! 혈장 체크! 혈장 체크!
4: 깜짝이야!
3: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4: 나는 방귀 대장이요.
5: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3: 혹시 도망친 것이요?
4: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5: 도망 맞는데?
3: 맞네, 맞아.
4: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3: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4: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3: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5: 그게 좋겠소?
3: 따라오시오.
5: 혈장
3: 척결구.
5: 혈장
3: 척결구.
5: 혈장.
6: 페님!
5: 페님!
6: 어? 누구요?
3: 방귀라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페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5: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6: 그러는 게 좋겠어.
4: 나 나간다!
1: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1: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3: 뿡뿡뿡뿡뿡뿡뿡. 여기가 어디지?
6: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4: 에헴. 무슨 일이냐?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6: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3: 뿡!
6: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4: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6: 네, 간대감님! 해독!
3: 뿡!
6: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시오?
3: 방귀입니다!
6: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4: 방귀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3: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6: 왜이야? 아니, 아명호사는 대체 뭐라고 있단 말인가?

0: 선배님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거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아,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가라. 예,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요.

0: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1: 아니, 판기, 아, 왜 여기 있어?
0: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1: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한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2: 오줌 발성!
0: 시!
1: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가!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3: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1: 방귀, 방귀, 방귀! 마을에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1: 네, 나으리!
3: 빨리 잡아오라!
1: 방귀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3: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4: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두려운데.
1: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5: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4: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5: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1: 사실이요?
4: 사실입니다.
3: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1: 유익인 주인님! 저리 가라고!
3: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1: 너 때문에 들켰잖아!
6: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3: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6: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3: 얘 방귀야!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1: 네, 나으리!
2: 유해균 계속 꺼라!
4: 나으리!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5: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3: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7: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5: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1: 깨꼬다!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4: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3: 아니, 어떻게?
4: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7: 술도?
4: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에 방문을 여시오!
2: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3: 여기 있어!
2: 네님이 허락한다는 서찰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4: 도와주시오.
3: 도와줘.
4: 도와주시오.

0: 나도 나간다. 뽕.
1: 고약해라.
2: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1: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3: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4: 아, 그래.
3: 빨리 오세요, 빨리.
4: 가고 있어. 와!
2: 왜?
4: 왕자님!
2: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4: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2: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4: 응? 안 돼!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2: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4: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2: 아!
4: 뱉어! 뱉어!
5: 아! 맛있어.
4: 맛있어?
2: 응.
4: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2: 꿀사과.
4: 아, 꿀사과?
2: 응.
4: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2: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6: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 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 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하나여서 볼리펜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3: 응?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4: 비상! 비상! 사과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이라고!
7: 아니,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4: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7: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8: 알았어!
4: 5, 4, 3, 2, 1, 출발!
9: 맛있다.
4: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10: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7: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10: 사과세포! 왜 그래?
9: 나 방금 당했어.
4: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퀸의 석이 올 거야.
11: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4: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2: 폴리페놀,
12: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11: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4: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2: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서,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4: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2: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서, 아, 뭐해? 어서 당장!
4: 미안해, 폴리페놀!
9: 폴리페놀, 안 돼!
2: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7: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2: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10: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11: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줄.
13: 아! 갈색이다! 무서워!

0: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1: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2: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3: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2: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0: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1: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2: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3: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0: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2: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1: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0: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4: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2: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1: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3: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4: 빙고.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5: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 다행이다.
0: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6: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2: 새콤달콤한 사과와
1: 레몬이 만나서
3: 더 새콤해지겠다.
0: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4: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0: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7: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3: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7: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3: 산소는 나가주세요.
4: 뭐야 뭐야, 괜히 왔네.
0: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6: 폴리페놀 안 불러?
0: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2: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1: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2: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0: 그래, 맞아.
2: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어둠 속의 눈동자.
1: 하여와 소방구조대가 도둑을 쫓고 있어요.
0: 하여, 길을 바짝 쫓아줘. 나랑 투잇이 양옆을 막을게. 알았어.
2: 박물관 도난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긴급구조대의 패트가 추격 끝에 도둑을 붙잡고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3: 어딜! 저는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4: 네, 언제 하시는지를
5: 잊지! 멋있는 척도 여기까지다.
6: 다니, 다니.
5: 이제 오는 거야?
6: 응. 오늘 힘들었지? 아까 뉴스에서 봤어.
7: 나보다 범인을 잡은 패트가 힘들었지.
6: 난 언제쯤 패트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
8: 얘들아!
9: 여기!
10: 혹시 오늘 택배 온 거 없었어?
7: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
10: 아, 그게...
8: 어?
10: 어? 왔다! 드디어 왔다.
6: 대체 뭔데 그래?
10: 날 스타로 만들어줄 엄청난 보물이지.
7: 그런데 왜 모모랑 비비 대신 드론이 배달을 하는 거지?
6: 안녕 얘들아.
7: 모모.
11: 안녕.
7: 그 드론들은 뭐야?
6: 요즘 택배가 많아서 드론들이 도와주고 있거든.
7: 그렇구나.
6: 난 배달할 곳이 많아서 이만 가볼게.
11: 안녕.
7: 잘가, 모모.

0: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았어, 패트. 그럼 내일 봐.
0: 수고했어. 아무도 없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 빈다고 서두르지 마.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출발해요. 이제 차볼까?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버스 타요.
1: 다음날 하트가 시내를 순찰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페트.
2: 잘 주무셨죠?
0: 너도 어제 봤어?
3: 진짜 웃기더라.
4: 페트, 다들 널 보고 웃는 것 같은데?
3: 그럴 리가 있나?
5: 우와, 응? 페트다! 페트! 방귀 끼워주세요!
3: 방귀라고? 무슨 방귀?
0: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는 방귀요!
6: 어제 방귀 끼웠잖아요! 다 봤어요!
7: 우린 마저 순찰을 해야 해서 이만... 저게 다 무슨 소리야?
3: 글쎄... 어? 신호 위반이야. 여기 가는 주황 택시 잠깐만 정지. 신호 위반을 하면 어떡해?
8: 길이 너무 막혀서요.
3: 길이 너무 막힌다고
8: 잘 누르지 마.
3: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지.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엔
9: 출발해요.
3: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7: 글쎄.
8: 하트! 선물이에요. 페트가 좋아하는 하트무늬예요. 안데랑 같이 쓰면 잘 어울리겠죠?
7: 페트, 너 하트무늬를 좋아했었어?
3: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어?
0: 순찰 끝. 이제 좀 쉬자.
6: 어? 어? 무슨 일이지?
0: 얘들아.
6: 얘들아, 다들 뭐 보고 있어?
10: 저거 좀 봐.
11: 말해요.
0: 저거 페트잖아. 페트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11: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여기, 언제 이런 걸 찍었어?
12: 뭐? 저건 내가 찍은 게 아닌데? 어?
0: 하지만 네 카티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잖아.
12: 에? 이상하다. 난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3: 로기? 에? 네가 내 영상 찍어 올렸지?
12: 제가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3: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0: 루기, 어제 최신형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12: 맞아. 캄캄한 곳에서도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흔들림 감지 기능도 있어.
0: 구조들을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라는 말도 했었고.
13: 맞아.
3: 역시 로기, 이래도 발뺌할 거야?
12: 그건 웃긴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을 찍고 싶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전 어젯밤에 계속 차고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14: 로기 말이 맞아. 그건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
12: 들었죠? 제가 아니라고요.
0: 하지만 로기가 가장 의심되는 건 사실이야.
10: 의심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0: 저 영상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10: 영상?
0: 아, 그래!

0: 영상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1: 분명히 영상 속에 증거가 있을 거야.
0: 저건!
1: 로기는 범인이 아니에요.
0: 뭐?
1: 하나 누나,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주세요.
2: 알았어.
1: 잠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범인은 이 화면 안에 있어요!
3: 화면엔 나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1: 영상 안에 거울을 보세요!
3: 저게 뭐야?
1: 지금 멈춰요!
3: 저건!
1: 맞아요! 패트릭 찍은 범인은 바로 드론이에요!
3: 이럴 수가!
0: 로기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4: 역시 드론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지금 보여줄게.
0: 드론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4: 이제 깨끗하게 삭제했으니까 걱정 마.
3: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미안하다, 로기.
0: 나도 미안.
5: 타요,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0: 대단해, 타요. 이번에도 맞췄어.
1: 와이, 거울에 비친 드론을 발견한 것뿐인데.
3: 타요, 네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고맙다, 타요.
0: 이번에도 난 아무것도 못 맞췄네.
6: 와! 어? 얘들아, 해트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0: 우와, 핫튜브가 온통 패트 이야기뿐이야.
5: 영상을 보고 나서 패트가 오히려 더 좋아졌대요.
3: 뭐라고?
6: 다들 패트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도 좋지만 패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대요.
3: 뭐, 내 매력이 다양하긴 하지.
4: 타요, 해킹으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만 해.
1: 네, 저 바이러스는 전에도 봤던 거예요. 저걸 만든 사람을 꼭 찾아야 해요.

장성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0: 알고만 했던 버럭 망글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지 뭐야. 번개가 치고 번쩍 쾅! 오디션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관객도 오디션 출연자들도 모두 달아났지. 글쎄, 심사위원들이 반칙을 저질렀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엄청 커진 버럭 망글리가 심사위원들을 모두 밧줄로 묶어버렸어.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아니야,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 그 희망이 뭐냐고? 내가 변신을 했거든. 이 메일리가 변신을 한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지켜봐줘.
1: 이거 풀어줘요. 집에 가세요.
2: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0: 멈춰. 누구 마음대로 무효래. 나 30번째 참가자거든.
2: 오디션은 끝났죠.
1: 어? 이제 어떡해.
3: 드림 트윙클의 외치션.
1: 어? 어?
3: 시작해.
1: 알겠어. 드림 트윙클.
3: 넌 이제 드림스타가 된 거야.

0: 오디션은 끝났다니까.
1: 달콤한 멜로디 듣고 싶어 추억의
2: 뭐야 저 사람은
3: 아이돌인가?
0: 뭔데 돌아가.
4: 참가자가 한 명 더 있나봐.
5: 참가자래.
6: 30번 참가자가 있대.
5: 30번

0: 저건 환상. 그 자체야 환상적이요.
1: 지금 뭐하는 거야, 망글리?
2: 망글리, 왜 그러는 거죠? 망글리!
1: 정신 차려, 바람 망글리!

0: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아주 환상적인 무대야. 뭐지? 난 몽글리인 거, 망글리인 거.
1: 멜리, 버럭 망글리가 몽글리로 돌아오고 있어.
0: 뭐야?

0: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를 부탁합니다.
1: 네, 오늘의 합격자는 30번! 30번 참가자입니다! 30번 참가자 합격이라니까요! 안 계신가요?
2: 내가 어떻게
3: 그런 멋진 춤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응!
1: 30번 합격자가 없는 관계로 특기 장학생을 뽑겠습니다. 댄스 특기 장학생 28번 참가자!
2: 감사합니다!
1: 자, 학생은 노래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미 댄스 대회 우승으로 특기 합격생 자격이 있는데 반칙 합격 취급해서 미안해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 그럼 나 다시 몸치음치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3: 그럴까? 그래도 나랑 함께하니까 신났지? 재밌었지?
4: 그래, 재밌었어. 그것도 엄청! 그때 나는 알 수 있었다. 몽글리라는 친구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의 매일매일이 아주 재미있을 거라는 걸.
3: 하나, 둘, 하나, 둘. 발주하면서 마무리.
4: 우와, 지금 그거
3: 맞아. 오늘 네가 드림 트윙클 때 췄던 바로 그 춤이었어. 기억나?
4: 맞네, 엉덩이로 박자 맞추기. 근데 내가 지금 그 춤을 출 수 있을까?
3: 아마 안 될걸?
4: 그치? 그러니까 그 춤 좀 알려줄래? 야, 가르쳐주라! 가르쳐줄까지?
3: 알았어, 슝! 하지만 춤을 잘 추려면 먼저 기본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 슝!
4: 네, 선생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3: 어? 기상! 기상!
4: 아우, 탱탱몽. 오늘 일요일이야. 잠 좀 자자.
3: 기상! 지각은 용납하지 않는다!

똑바로! 엉덩이를 뺀 상태에서는 예쁜 춤을 출 수 없다! 그렇지.

여덟, 여러운, 스물! 와! 잘했다쇼! 셋, 완벽한데? 넷! 다섯! 고마워, 탱탱룡! 절강 체력! 메일리! 준비 완료! 이젠 댄스 알려줄 거지? 댄스 시작! 쇼! 뭐야? 쟤 우리 반 메일리 아니야? 세 번 돌기 하다 꽈다!

0: 저런 건 춤도 아니지.
1: 제법 기초는 잡혔네.
0: 뭐? 또 쟤를 칭찬?

0: 제니.
1: 난 민준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1: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뜻이지요, 비밀은?
3: 그 어떤 친구가 나에게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비밀 같은 거예요.
1: 비밀은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고 숨겨야 할 일이란 뜻이에요. 친구가 비밀 이야기를 나에게만 해주었어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한 건 엄마에게 비밀이에요. 친구들도 비밀이 있나요?
3: 네.
4: 네.
3: 엄마 몰래 장난감을 샀어요.
1: 엄마 몰래 샀군요. 못 사게 할까 봐 말을 안 했구나.
3: 네.
1: 선생님도 말 안 할게요.
3: 네.
1: 근데 이 방송 보면 엄마 알 텐데 어떡하지요?
3: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1: 그렇죠. 민준이! 비밀 들어볼까요?
4: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비밀이 있어요.
1: 민준아,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방송에서?
4: 네.
1: 자, 그러면 민준이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4: 여자친구가 있는 건 좋은데 놀림당하는 건 싫으니까 그래서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1: 그렇구나. 내 비밀을 지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0: 또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제 비밀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비밀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추리, 추리입니다. 추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추리를 많이 못 들어봤지만 명탐정들이 추리에서 범인을 잡는 건 들어봤어요.
0: 맞아요. 추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이란 뜻이에요. 미루어 생각하는 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네.
3: 네.
0: 친구들은 지금부터 백작 부인의 목걸이 도난 사건을 해결하러 온 명탐정입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추리를 해보도록 해요. 어느 돈 많은 백작 부인의 집에서 둥땅땅 둥땅땅 파티가 열렸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전기가 모두 꺼지는 정전? 5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값비싼 목걸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의심받는 사람은 4명.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온 친구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있었어요. 세 번째, 더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네 번째, 급해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1: 거기는 파티장이잖아요. 왕국이고.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가 있을까요?
0: 오.
2: 두 번째예요.
0: 이유는?
2: 빵을 먹고 있었댔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빵을 먹다가 조용히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0: 지금 이곳은 정전입니다. 힌트를 가지고 추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니 제니가 바로 3번이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2: 만약에 정전이면 전기도 안 돼요.
0: 와우! 제니! 추리를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거짓말인 이유는 정전이 되면 선풍기도 꺼지죠. 오늘 비밀과 추리라는 말을 배우고 직접 재미있는 추리놀이까지 해봤어요. 그럼 오늘 배운 비밀과 추리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0: 비밀.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고 숨겨야 할 일. 추리.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가 먼저 발표해 주세요.
3: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비밀을 들춰버렸다. 친구의 연필을 뺏어간 친구를 내가 명탐정처럼 추리했다.
1: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비밀을 들켜버렸다. 자, 들켜버렸다 라고 서술을 길게 해줄 필요가 없이 들켰다 라고 해도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돼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짧게 쓸 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민준이가 이런 문장을 쓰고 나서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2: 네.
1: 다음 제니가 글 쓴 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 나는

0: 엄마 몰래 장난감을 산 비밀이 있다. 나는 명탐정 코난이 추리하는 장면이 재미있다.
1: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밀, 추리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0: 친구들 안녕.
1: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는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아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를 만나볼까?
0: 나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 벗고 나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4: 라 벗고 나서다?
5: 라 벗고 나서다?
6: 옷 벗고 나서다?
2: 옷 벗고 나서다?
6: 왜냐하면 옷을 벗고 나서면 엄청 시원하고 빨래도 안 해도 되잖아. 뭐 묻으면. 그리고 수영장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2: 맞아 맞아. 나는 신 벗고 나서다?
6: 신?
2: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 중에 막 발 벗고 나서다, 벗은발로 나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3: 우준이는 벗은발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
2: 맨발로 나서다 아니었어?
3: 벗은발.
6: 발가락.
3: 신을 벗고 벗어낸 신은 채로 나간다는 뜻이야. 그만큼 급하게 나선다는 말이지. 좋아. 오늘도 그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한 걸 나타내 볼까?
2: 좋아.
6: 좋아.
7: 난 일단 오빠처럼 난 쫄라맨이라고도 하지. 오빠가 옛날 그리는 것처럼. 원래 사람 그리는 게 힘들더라. 이제 오빠 사람 안 그렸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그려줘야겠어.
2: 나도 이제 사람 그릴 건데?
3: 윤슬아.
6: 응.
3: 그럼 윤슬이는 옷 벗고 나서다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6: 옷을 벗고 나서면 시원하고 수영장에 바 들어갈 수 있고 근육자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옷 빨래도 안 해도 되잖아. 뭐 묻으면.
3: 그럼 옷 벗고 나선다라는 말은 좋은 점이 많다는 뜻이야?
6: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더울 때 이 말을 하면 왠지 시원해질 것 같아서.
3: 더운 여름에 많이 쓰는 말이다?
6: 응. 더운 여름에.
3: 재밌는데? 그럼 우준이는?
2: 늦어서 준비물을 깜빡하고 학교에 갔을 때? 그럴 때 신 벗고 나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3: 아, 그렇구나. 뭔가 준비물을 놓고 나갈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2: 응.
3: 그렇게 바쁘게 나가본 적 있어?
2: 응. 나 저번에 학교가 끝나고 어서 가가지고 숙제를 해야 하는데 그때 깜빡하고 실내화를 안 갈아신고 나온 거야. 그런 적도 많았어.
3: 아, 교문 밖을 나서고 나서야 실내화를 안 갈아신는 걸 알아차린 거구나?
2: 응.
6: 맞아. 나는 시계를 차고 간다고 우측 충전까지 다녔는데 진짜 시계도 안 차고 나갔더라.
3: 윤슬아.
6: 응.
3: 지금 그림은 옷을 벗은 거야?
6: 옷을 벗은 거야. 옷을 벗으면 되게 편하지 않아?
3: 그럼 윤슬이는 오빠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말을 쓸 것 같아?
6: 오빠가 덥다고 할 때.

0: 오빠가 덥다고 할 때 오빠 그럼 옷 좀 벗고 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1: 어 맞아.
0: 그렇구나. 우준아.
2: 응?
0: 저기 위엔 누구 대사야?
2: 흥부 놀부 동화에서 흥부가 버선발로 나가서 형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잖아.
0: 동화에 멋진 표현들이 많이 있네.
2: 맞아. 책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
0: 자 좋아요. 그럼 우리 그림 남매 오늘도 한번 우리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2: 그래.
1: 그래. 나 먼저 할까? 짜잔. 어때?
2: 와,
1: 진짜.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가는 거야. 오빠가 덥다고 할 때 오빠 옷 벗고 나가. 짜잔. 이렇게 말하면 돼.
0: 조금 더 편안하게 나가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거구나.
1: 응. 옷 벗고 나서다.
0: 좋아. 그럼 우준이는?
2: 이번엔 네가 한번 발표해볼게. 신발을 이렇게 벗고서 흥부가 놀부를 마중 나간 거야. 급히 버선발로 나간 거지. 신발은 여기 집에 있다는 그런 표시도 한번 해줘봤어. 신벗고 나서다는 신발 신은 거를 깜빡한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허둥지둥하다가 이렇게 신발도 없이 막 뛰쳐나간다는 그런 뜻?
0: 그렇구나. 좋아. 오늘도 둘의 이야기 잘 들었어.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라라가 알려줄게.
1: 아, 다시.
0: 뾰로롱.
2: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발 벗고 나서다야. 그런데 발이 옷도 아니고 어떻게 벗냐고? 발을 벗다라는 말은 신발이나 양말처럼 발에 걸쳐진 것들은 모두 벗어 아무것도 신지 않는다는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모내기 같은 논일을 할 때 신발도 양말도 모두 벗어 던진 채 맨발로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발 벗고 나서야 했던 거지.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떠올리면 발 벗고 나서다가 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으로 쓰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야. 만약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짐을 나누어 들어주는 친구를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발벗고 도와주려는 네가 정말 멋지다. 내 친구 최고! 라고 말이야.
1: 오늘의 관용어는
3: 발벗고 나선다!
2: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청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사실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원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인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무, 은여, 궁녀. 우리는 오늘 이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 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코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그럼 한번 짜? 하나, 둘, 셋.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아 최한이 외할아버지 조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정도.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또 손주다.
0: 할아버지, 손주 자랑 해주실 수 있으세요?
1: 레아는 보니까 외형적이고 섬세하고 재주가 좀 있을 것 같아.
2: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1: 이제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애교스러운,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하고, 애교를 부려서 좀 이렇게 언니를 좀 제끼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비행기 탔다 해야지. 나중에 보자.
1: 맞아요. 뛰어야 돼요. 뛰어.
2: 빨리 가, 빨리. 뛰어.

0: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1: 그럴까?
0: 네.
2: 좋아하는 거.
3: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4: 개미야 되지. 한 배하고는 개미야 되지.
0: 할머니는 아주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해요.
1: 부채부채줄까요 공주님? 예? 시원해요?
4: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5: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어 오늘? 친구랑?
0: 네.

0: 이 정도 더울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지.
1: 따갑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 햇빛이.
2: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아, 좀 따뜻해.
3: Moi, je suis la fille.
4: Allez, allez-y.
5: 아가씨들 수영복 입었네.
0: 위에.
5: 저 흔들흔들하는
4: 거. 또 내말아?
5: 어디 가는 거야?
4: 우와. 짠.
3: 우와.
4: Allez-y. On va installer la piscine. Ah bah parce qu'il faisait trop chaud, il fallait absolument que les enfants puissent aller se rafraîchir dans l'eau.
5: 이야, 보자. 아빠 어떻게 하는가 보자.
3: 엄마, 이게 아플라티, 봐봐.
4: Elle est toute aplatie, mais tu vas venir gonfler, là. 응? Allez.
5: 아빠 어깨 잡고, 옳지.
4: 맞아.
5: 오. 와.

0: Oui. C'est bon? Je vais faire avec Lara.
1: Oh, oh, oh, oh, 커지고 있다 지금.
2: 네, 커지고 있어요. Oh, oh, oh.
0: Vas-y Léa, continue, je vais chercher la machine. Je vais chercher une machine pour gonfler.
1: Allez, allez, allez.
2: Allez, allez,
1: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Allez,
3: allez, allez.
1: 우와, 아빠가 망가 들고 오고 있어. 에? 우와. 안전히 맥가이버네.
3: 원래 맥가이버.
1: 우와.
4: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2: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박수 한번 하자, 우리 아빠한테. 박수. 우와. 우와. 우와. 간단하네, 이거 하면.
1: 될까?
0: 응? 할 수, 어? 되니까 들고 오겠지, 케빈이. 아빠, 내가 아빠 대단하다. 야. 와, 건방할 뻔했어.

0: 야, 이 들어올래?
1: 이제 먼저 발좀 씻을래요?
2: 아, 발 이렇게 발리기해야지.
0: 예, 그 제가 잘 안 봐. 그래.
2: 아, 발 씻고 와. 안 추워? 아, 이. 아. 레어. 잠깐만. 잠깐, 할머니도 넣어가지고.
0: 이 넣은 거 같아.
2: 오! 이 가는 거야, 이제. 이 가는 거야, 이제. 왜 언니한테 해야 돼? 쟤한테 할 거야.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경쟁해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3: 애들 노는 거 보기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말을 해서 관계 무례하다 이런.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빵점이 자빠지면 빵점 아빠. 스스로 난 알아. 빵점 아빠.
0: 야.
1: 언제?
0: 야. 이렇게. 할머니 잡아줄게, 자.
1: 준비 됐어? 조심해. 아기 무당벌레야. 조심해.
2: 어디?
1: 무당벌레. 내가 보여줄게.
4: 무당벌레?
5: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1: 물속에 있어서 아주 무서웠지.
2: 무당벌레 맞나? 어, 무당벌레 맞다.
1: 아기 무당벌레. 이제 무당벌레 세 개.
2: 어, 살려줘봐.
1: 자, 아기 무당벌레야. 집으로 가야지.
2: 어, 우리라 착하다.
1: 조심하세요. 무당벌레는 깨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2: 야, 어떻게 이렇게 밝게 됐지, 리아야? 잠깐만, 잠깐만.
0: 좋아.
2: 지아, 내려와. 아, 추워요, 추워요, 추워. 아이고, 추워.
0: 추워, 이제?
2: 예, 생각보다 차갑네.
0: 그래.
2: 이제 따뜻해?
1: 아주 포근해요.
2: 아주 포근해?
1: 아, 진짜로 포근해요.
2: 진짜로 포근해요.
0: 밀지 못해, 어디서 뭔가 뻔노. 얘들아. 이거 한 개 들고 왔나? 폼 잡아놨다.
2: 자기네 어울리네, 질문질이.
6: 밀짚 모자 하니까. 모자가 너무.
4: 이걸 그냥 하나 드러내고 여기 나무 하나를 심으면 돼. 뭐 원래 여기 화분이 이렇게 들어 올라와 있었어.
6: 이 나무 화분만 있지. 이걸 지금 있고요.
7: 병원이 방치해놓은 상태로 1년이 지났거든요. 또 너무 바쁘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내 바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빠 뭘 아빠가 이거는 나 좀 추천해줘요. 아빠 뭘 심으면 좋을까 우리 집에.
3: 건강하게 생긴 거예요.
8: 아 라인?
4: 어 케빈 좋아하겠다.
3: 석류나무 한 개 실어. 이 뭉어 꽃 피는 거 아이가? 뭉어 꽃이 만발하면 엄청 보기 좋다고. 이 나무 커플만 있지. 이걸 이게 비교 안 된다. 아니 이것부터 나 다 파놓고 하자고 파놓고.
4: 나 한 김에 저 잡초 좀 뽑자, 엄마.

0: 저희도 그대로 해봐. 좋은 눈 맞아요.
1: 너 너무 많다.

0: 거기 좋은 동 나오잖아, 이거. 오케이. 자, 케빈, 이거 파자. 여기 파자. 응? 여기 파자, 여기 파자. 이거 파야지, 이제. 이거 틈 내놓고 파야지. 이거 파, 땅 파야지.
1: 이거 파야 돼요?
0: 여기 내놔놓고 땅 파야지. 여기, 여기. 파야지. 개비.
2: 나중에 애들 오무시볼까, 이거?
3: 애들 깨울까?
0: 애들 깨웠나? 그, 저기 하나만, 한번 전시하면 된다, 야. 어, 언나. 나무 심자,
4: 언나. 꽃송이가 있는 꽃 있네.
3: 꽃송이가 있지.
0: 나무 심자, 언나.
2: 오, 잘 잤어.
0: 야, 지안이, 하고, 야, 언나, 빨리 무궁화 꽃 심자. 할아버지, 무궁화 꽃 심자, 이야. 무궁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5: 그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살아나면 우리가 흔적이 남는 거니까 엄청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2: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알았지? 그렇지.

0: 네, 챙겨갈 거. 테이블 보, 테이프 챙겼지. 양갱 네 박스 가져갈까봐.
1: 여기부터 뭐 이게 한 개가 몇 개더라?
0: 이제 우리 한복을 꼭 챙겨야 돼. 한복을 잘 챙기면 돼.
1: 한복은 너는 내 거 챙겨가면 돼.
0: 응, 한복 잘 챙기면 돼.
2: 단오축제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샤또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봉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이 단오축제를 참여하는 걸로 하고
1: 우리 고대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외국인을 상대로 유교 문화라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가르치려고 해요. 위양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가자 나가자.
3: 갑시다.
4: 갑시다.
3: 갑시다.
4: 날 좀 보소 동지사 딸 꽃본듯이 날 좀 보소
1: 제발 내리자 으쌰 으쌰 그래 들고 그냥 끌고 와

저희 아버지가 그냥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0: 안녕하세요. 먼길 오시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거기 앉으시고. 아니 아니에요.
2: 에이 그렇잖아요. 그러시는 거 아니고 이제
3: 우리 오세요. 와우, 사람이 많네.
0: 많이 오셨죠?
3: 네, 많이 네, 오셨네.
0: 제가 출세 했는데도 이렇게 오시고.
3: 내보다 더 한국인입니다. 인사하는 법을 제가 한 가지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교 관습으로 상업이라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상업. 상업.
4: 상업.
3: 바로 요게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은혜 아버지입니다.
4: Bonjour, je suis le père de 은혜 조영한.
3: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오봉서원을 관리하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봉서원이란 선조님들의 가르침을 개성 발전시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저희 선조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애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밀양 지역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서민주의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들이 모여서

0: 한번 더 해라.
1: 뭘 하면 돼.
2: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여는 행사 단어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어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여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쑥떡으로 나눔을 했어요. 밭에서 쑥을 가지고 와서 쑥 인절미를 같이 만들 거예요.
0: 자, 가자, 그래요.
3: 갑시다.
0: 쑥 뜯으러 가자.
3: 쑥 뜯으러 갑시다. 쑥 뜯으러 갈래요, 쑥.
0: 쑥은 진짜 유생군을 좋은 거야. 쑥이, 쑥. 김질방 갔을 때, 사우나 가갖고 그 쑥, 쑥, 쉬면 엄청 좋아.
3: 친해지셨어, 아버지 보셔.
0: 여기. 야! 하나이. 대한민국. 몰라? 좋아. 해볼게. 대한민국.
3: 따란, 따란, 따란. 그래. 같이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반에.
0: 어휴, 이게 죽이네.
4: 여기다, 여기, 여기.
3: 아, 이게 쑥이.
0: 너무 크다. 너무 크다.
4: 너무 커.
0: 자.
3: 아, 쭈그리지 않아도 돼.
0: 은혜야, 폭력해라.
4: 고마워, 네?
0: 폭력해. 쑥에 대해서, 쑥의 현혹.
4: 네.
0: 음식물을 만들 수 있다. 약용.
3: 아시르, 옹센, 메디신, 메디신 코리엔.
0: 그 집안의 소독, 천년 방향제.
3: 아, 방향제를 뭐라고 그러지?
0: 곤충 벌레.
3: 방향제, 그.
0: 이 쑥을 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가가지고.
5: 사우나에 쑥을, 그 뜨거운데 쑥을 이렇게 타서 쑥의 향기를 피부에 들은,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딸을 이 쑥두기박이라고 보내, 3일. 그 몸을 완전히 알칼리성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개조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0: 그만큼 쑥이 좋다.
3: 네, parce que ça filtre, ça fait filtrer
4: antioxydant.
3: Oui,
4: purifier le corps.
3: Oui, voilà, exactement.
4: OK.
0: 쑥은 여성에서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식물이다. 나도 내 목소리를 땄습니다. 왜냐면.
4: 미안해, 바네사.
0: 자, 짧은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6: 그 지금 오이 올려놓으시면 오이
4: 그걸 이제 손으로 한 거야 이제
2: 야 인절미 이걸 많이 할수록 쫄깃쫄깃해져요.
0: 손절구네, 손절구.
3: 손절구.
0: 네? 절구. 여기인데, 저기.
3: 그.
0: 절구 좀 줘. 저, 절구 좀 줘. 네? 이게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고, 이래. 이걸 잘해야 돼. 나도 해본 지 오래.
2: 아버지, 힘 친구도 해보고 싶대.
3: 몽룡 씨도 하고 싶대. 몽룡 씨.
0: 어, 그래.
4: 해봐. 언제 해보겠어요?

0: ça donne chaud. Mais là, t'as pas l'impression de faire un truc, ça donne chaud.
1: Bokchou.
2: Bokchou.
3: Ouais.
2: Heboné. Bien, heboné.
3: Bien.
2: Bien, hebon. Bien. Hebon. Kung, kung. 쿵기를 쓰네, 야, 쿵, 옳지, 옳지, 옳지. 너 힘꺼, 힘꺼. 이야, 이야, 이야. 으쌰, 으쌰, 으쌰. 쿵, 쿵.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됐다, 이제.
0: 야, 파워, right?
2: 됐다.
4: 에윌렘.
5: 와, 좋다.
6: 와우, 맛있게 생겼네요.
2: 어, 냄새 나네.
5: 어, 그쵸, 네.
2: 콩가루 냄새 나네. 콩.
6: 접시로 해요?
7: 그래서 이렇게 떡은 칼로 안 자르고 되도록 이렇게 접시 같은 걸로 잘라요.
5: 표현해야 돼요. 써요? 생각해도 안 쓰죠.
2: 야,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예. 하나 더 주세요. 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자, 니도. 어. 자, 이도령도 하나. 이도령도 하나. 식으면 맛없어요.
5: 이거 식어도 괜찮아요.
2: 자, 케빈. 라스트다, 이제.
0: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2: 그래.
0: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
2: 미량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내가 내 입에서 외국 분들한테 알렸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 선조님들을 그 알렸다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뭐 속으로 내가 언제 뿌듯하지 사실은.
8: 하나 둘 셋 인절미.
2: 가자
5: 가자. 엄마가 이거 선물만 좀 들어주시면.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만들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2: 아이디어 장병.
5: 자 가자. 하나 둘.
2: 이야.
5: 봉슈. 코쿠레 정포.
9: 안녕하세요.
5: 봉슈.
9: 봉슈.
5: 오늘 사실은 띠아도 들라코데.
9: 멕시.
6: 양세리
9: 스피드!
6: 너 마지막 파스타지 à tout le monde, on va partager
9: à chacun. André, elle partage jamais.
5: Oui, André, elle prend tout pour elle.
10: Ah, 어린이집은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부터 동료 봉사활동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11: 산 토끼, 토끼야.
10: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그쪽 마을 사람들이랑 제가 좀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거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곳이고 내가 어딘가를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다면 좀 당연히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5: Ah, ça c'est le de avis traditionnel de
9: par la fenêtre.
2: 일단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5: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hanbok. C'est l'habit traditionnel coréen.
2: 신기하지, 저런. 신기하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5: 응?
2: 응? 응? 응?
5: 아버지 시작할까요?
2: 자, 같이 하자. 시작.
5: c'est la salutation coréen et on peut pas faire deux fois parce que une, si on fait deux fois c'est pour les morts.
1: Ah d'accord. Alors une fois, c'est tout. Merci d'être venu.
5: 자, 엄마 아버지 앉으시고 이제는 그냥 지안이는 여기 서줘 이렇게. 엄마 옆에 서줘 알겠지? Allez les enfants, je vais faire une chanson en coréen et c'est mes enfants, Léa et Diane, vont m'aider. Voilà. On commence par la classique. Les enfants, qu'est-ce que c'est? Une étoile. Et une étoile en coréen, c'est... Qu'est-ce que c'est une étoile en coréen?
6: Pyeol.
5: Pyeol. Et le bruit? Et en coréen, on dit 반짝, 반짝. Pourquoi ça fait en tout? 반짝, 반짝, 작은 별. Allez, je vais jouer. Léa et Emma, tu le goûtes, ça, je l'ai. 시, 2, 시작.

0: 내가 이 프랑스에서 낯선 곳에서 제가 또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 우리 은혜는 그래도 시골이 정착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짜 멋지게 산다, 이런 생각을 했어.
1: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 딸이 최고다.
2: 안시안 샹송 코리안 트라디셔널 il s'appelle Arirang. Il s'appelle Arirang.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3: Arirang. 날좀보소날좀보소
2: Ça c'est l'école ancien. Mon père il est en train de restaurer. Vous voyez ça là, le bâtiment traditionnel coréen. Et ça c'est la chanson on chantait Mais avant, on avait notre chanson, notre manière de chanter.
3: 동지 샀다, 꽃도 못
2: 날 좀 보소.
3: 날 좀 보소.

0: 잘했다.
1: 이게 뭐야 이거?
2: 내 아기.
1: 야. 야. 여기가 아기.
0: 지안이는 지금 뭔가 우는 아기야. 울보공주.
1: 어디
0: 여기 있네. 여기 있어야 된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승리. 요렇게, 요렇게 또, 이렇게, 요렇게 막아야 돼, 일단. 내 엄마가 원래 바둑을 어릴 때 배웠었거든. 얘가 바둑을 좀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해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리. 먼저 요렇게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0: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자, 일단 해보자. 일단 이렇게 돼요. 막아야지. 그렇지, 옳지,
2: 옳지.
0: 이야,
2: 레아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0: 다른
2: 많다.
0: 분 진짜 또 레아가 세 개 되는데 놔야 돼.
1: 근데 다섯 개만은 뭐 했어요?
0: 다섯 개 하면 승리.
1: 그럼 승리로 뭐예요?
0: 승리는 승리로 이긴 거지.
1: 왜?
0: 리아가 이긴 거지, 승리. 이제 할아버지 승. 자, 몇 개야?
1: 다섯 개.
0: 다섯 개, 할아버지 승.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할아버지, 끝.
1: 이제 좋아해요. 만났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많이 만나서 이제 좋아해요. 와우, 나도 도와줄래.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자, 해야 될 건, 이렇게. 지한 거 여기 있어.
3: 다시 해, 언니.
2: 어머나, 불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
3: 언니. 내 리모나드. 아버님.
2: 진짜 더 맛있겠다, 시원하게.
3: 네. 고려입니다. 선티?
2: 와, 케빈. 고마워. 네. 우리도 오늘 진짜 재미나게 즐겁게 진짜 마무리 잘하네. 케빈이 왜 무슨 요리 했을까?
3: 몰라. 오리고기.
2: 오리?
3: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0: 보시나고 가는데 내가?
1: 냄새.
0: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네, 기술이네.
2: 어때요? 맛있어요?
0: 맛있어. 엄마 스타일이야. 나한테 엄마 스타일인데, 그러나. 대배 너무 맛있다.
1: 야, 감사합니다.
0: 진짜 이거는 텅텅 그건데.
2: 으쌱 잘한다. 얘들아, 너 그 뭐지? 단오 축제에서 못 불렀으니까 그거 불러주래요.

0: 파주 빙판 잡힌 조화 빙 아자빙.
1: 그 전에보다는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애들이 더 끌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

0: 아버지는 가셔서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인가요?
1: 그래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2: 지연이 힘들어. 뭐야, 뭐야.
3: 할아버지.
2: 왜 또? 또?
3: 팔자매나 고생했어.
1: 내가 지연이 귀염둥이 손녀들아.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짧았어. 미안해.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올 기회가 있을 거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 야, 지안이, 할아버지 사랑해.

0: 잘 있었어?
1: 이게 컸어.
0: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간다.
1: 아이고 참 진짜.
2: 할머니 나요. 엄청 더웠을 거예요. 지금 털을 안 깎아가지고.

0: 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엄마 식당이지.
1: 야, 감사합니다.
2: 이건 마지막으로 먹을 거야. 이거 제일 맛있다.
3: 어, 또 지안이 맛있긴 있네. 많이 먹어.
1: 화이팅!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퍼지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세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드넓은 바다는 늘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쉼없이 방향이 바뀌고 삶의 선택이 이어집니다. 이 바다에서 생존은 힘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서로 다른 점은 때로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됩니다. 바닥의 균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산호는 숲이 되고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 세상을 배웁니다. 바닷속에서 생존은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에서 완성됩니다. 지키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명은 이어집니다. 태어나는 순간 삶의 선택은 오로지 산자의 몫입니다. 사냥은 곧 생존이고 망설임은 곧 죽음입니다. 이 바다에는 쉬는 시간도 안전한 밤도 없습니다. 순환은 반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는 생존의 몸짓입니다.

이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이미 생명들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도 생명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작은 몸일수록 빠른 판단을 해야 삽니다. 숨을 곳을 찾고 흐름 속으로 몸을 맡기고

생명은 우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살아남은 자들로 채워집니다. 이 거대한 몸은 힘으로 바다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살을 따라 조용히 흐름을 이어갑니다. 바다 속에서 물결의 방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하죠. 만타의 이동은 먹이가 모이는 곳에서 멈춥니다. 이 거대한 여정도 먹이의 순환이 만든 길입니다.

물고기 떼가 일제히 솟아오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1mm 안팎의 플랑크톤. 작은 먹이가 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물고기의 주먹이는 요강류와 갑각류 같은 플랑크톤.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크기죠. 그렇다면 이 작은 플랑크톤을 물고기들은 어떻게 알고 먹을까요? 플랑크톤은 눈으로 하나씩 골라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햇빛에 반사되는 밝고 어두운 움직임을 감지해 먹이를 먹습니다.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의 약 60%는 플랑크톤에 의존하고 삽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죠. 이 종은 물속을 떠다니는 먹이 대신 산호초 표면을 이용합니다. 뾰족한 주둥이는 산호 사이에 자라는 조류와 미생물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하지만 훨씬 과격한 방식도 존재하죠.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진 이 종은 산호초의 골격을 깨뜨려 먹이를 얻습니다. 이 바다에서 사냥의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사냥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한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멀리 흩어졌던 바닷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파충류인 바닷뱀은 스스로 체온을 올리지 못하죠. 바닷뱀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체온이 떨어지고 활동 리듬도 느려집니다. 체온이 곧 생존인 바닷뱀은 몸을 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모입니다.

연중 40도가 넘는 물이 솟아오르는 이곳에서 느긋하게 몸을 데웁니다. 움직임을 멈춘 시간은 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바다뱀은 잠든 사이 체온을 회복하고 몸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바다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된 기력은 곧 사냥으로 이어지죠.

바다뱀의 사냥은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산호초의 틈과 굴, 그리고 절벽까지 동시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 산양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또 다른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바다뱀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 이유는 곧 드러납니다. 바다뱀이 굴 속으로 들어가면 놀란 물고기들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을 노리는 것이 바로 전갱이들입니다. 산호초 굴 입구에서는 전갱이들의 사냥이 벌어집니다. 전갱이들은 굴을 지키며 튀어나오는 먹이를 놓치지 않죠. 바다뱀은 굴 속에 작은 곰치나 장어를 노립니다. 그리고 전갱이는 굴 입구를 막아 바다뱀의 먹이가 빠져나오는 걸 막습니다. 순발력이 빠르지 않은 바다뱀에게 이 상황은 분명한 이득이죠. 이들이 주고받는 신호는 없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잘 알고 있을 뿐이죠. 바다뱀의 사냥은 한 시간 남짓, 거칠게 움직인 뒤에는 수면으로 올라 호흡을 해야 합니다.

바다뱀은 몸통 위쪽의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산소를 조금씩 아껴 쓰며 다음 시간을 버텨냅니다. 서로 다른 종이 협력하며 사는 비밀의 세상. 이곳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배설로 세상을 바꾸는 종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가 동시에 움직이면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죠.

몸길이 1미터가 넘는 이 물고기들은 바위처럼 단단한 산호초의 표면을 갉아먹습니다. 주먹이는 산호초 표면에 붙어 사는 조류와 유기물. 강한 턱과 단단한 이빨을 가진 이 무리는 산호초와 산호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언뜻 보면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물질이 남지 않아 새로운 산호가 붙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죠. 이들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순환에 동참합니다. 소화된 유기물을 제외한 산호초의 흔적이 바다로 흩어집니다. 단단했던 산호초 조각은 소화기관을 거치며 고운 모래가 되죠. 이 한 마리가 배설하는 양은 1년에 수백 킬로그램. 이 모래들은 해류와 파도에 의해 먼 곳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운반된 산호 모래는 해안에 쌓이며 열대 섬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죠. 이것이 바다의 순환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낮 동안 이어지던 순환은 어둠 속으로 잠시 숨어듭니다. 밤의 바다는 낮과 전혀 다른 생존의 무대입니다.

이 밤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들은 자신의 존재를 은밀히 감춥니다. 그러나 물의 파장에 극도로 민감한 이 사냥꾼은 멸치의 등장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종 역시 밤의 사냥꾼이죠. 탁 트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곧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생존의 시간은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죠.

어두운 밤, 빛을 내는 산호에 멸치들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사냥꾼은 기회가 올 때까지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물고기들이 잠든 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물살에 밀려 운이 나쁘면 잠결에 깨지도 못하고 마지막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둥지 근처라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지만 모든 생명이 같은 신호를 읽지는 못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취한 이 물고기는 아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포식과 죽음은 밤바다의 일상입니다. 깊은 밤, 또 하나의 사냥꾼 문어는 은밀하게 몸을 숨깁니다. 밤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빠름이 아니라 먼저 숨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생존은 엇갈립니다. 개는 위험을 감지하고 숨지만 문어는 사냥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밤 모든 개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위험을 모두 감지할 수는 없죠. 밤의 사냥꾼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문어는 보기와 달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포식자입니다. 이런 문어에게는 특이하게 심장이 세 개나 있습니다. 심장 두 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하나는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이런 신체 구조 덕분에 문어의 신진대사는 빠르고 불과 6개월 안에 성체로 자라죠. 문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생활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고 주변을 경계하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먹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죠. 본능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냥은 배워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냥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때 문호의 눈에 또 다른 사냥감이 들어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물고기입니다.

이 밤의 사냥은 문어의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밤의 사냥꾼이었던 문어는 산란기가 되면 사냥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30여일 동안 품어온 새 생명의 움직임을 불어넣습니다. 어미 문어의 사랑은 새끼들을 더 멀리 안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밤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주변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같은 문어의 기척에 어미는 서두릅니다.

서둘러 새끼들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새끼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넓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바다는 밤이 깊어지면 또 하나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이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바닷속 생태계를 떠받치는 가장 아래의 생명들이죠. 물고기들이 매일 먹고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플랑크톤은 짧은 주기로 태어나고 한 번에 수없이 번식합니다.

먹히는 속도보다 태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생명. 이것이 바다가 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햇빛이 스며들면 바다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어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구분하죠. 하지만 이 바다의 모든 공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곳은 머무는 순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넓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죠. 치어들은 그런 바다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은 이미 바다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적의 공격까지 모두 피할 수는 없죠. 수없이 잡아먹혀도 이 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빠른 성장과 끊임없는 탄생이 그 수를 계속 유지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수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의 헌신과 다산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알이 모두 부화할 때까지 부모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돌봄이 사라지는 만큼을 다시 채우고 바다의 균형을 이어가죠. 몸은 작지만 지켜야 할 것은 큽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알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위험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기에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이 바다에서 자식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어져도 바다는 한 생명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은 알 낳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러나 이곳을 노리는 포식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쫓아보지만 수적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한쪽을 쫓아내면 또 다른 쪽으로 달려들어 알을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바다에서 자식 농사는 늘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환경도 존재합니다. 바다는 끝없이 이어진 하나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속 갈라진 틈 사이로 뜨거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바위는 마치 흰색으로 칠해진 듯 변해 있고 그 틈에서는 쉼 없이 기포가 터져 나옵니다. 이 구멍들은 지구 내부와 바다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지구는 이곳으로 자신의 열을 내보냅니다. 분출된 물은 주변 바닷물과 빠르게 섞이지만 그 온도는 53도에 이릅니다. 뜨거운 물과 가스는 위로 올라가 주변 바닷물과 섞이고 다시 바다의 일부로 순환됩니다. 이곳에는 뜨거운 물 사이로 솜털처럼 피어오른 생명의 장막이 있습니다. 황산화 미생물 군집입니다. 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집단으로 독성 화학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뜨겁고 거친 환경에서도 과연 살아가는 생물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은 특이한 종입니다. 이 개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몸체 껍데기를 이루는 단백질 구조가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쌓인 미생물 군집이 중요한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극한의 바다에 가장 조용한 생존자입니다. 뜨거운 물과 가스가 섞이면서 이곳의 환경은 빠르게 변합니다. 산소는 줄어들고 온도와 화학 성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곰치는 어쩌자고 뜨거운 곳으로 다가올까요? 곰치는 낯선 환경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까지 접근합니다. 하지만 곰치는 격하게 입을 벌리며 숨을 고릅니다. 결국 채 1분도 버티지 못한 채 줄행랑을 칩니다. 이 바다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 더 깊은 곳에는 고요 속에서 완성된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빛을 머금고 거센 흐름을 견디며 수많은 생명을 품는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 산호의 아름다움도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때는 바다를 가장 화려하게 물들였던 존재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몸을 펼치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남은 것은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또 다른 생명이 붙어 자라고 있습니다. 죽음에 위에서 생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순간에 조용한 방식으로 생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바다 속 생명은 이렇게 위대한 반복으로 순환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황무지에도 생명은 존재하죠. 이 작은 생명은 늘 비밀스럽게 살아갑니다.

물살을 타고 이동하는 순간 이 오징어는 생명이 아니라 바닷속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래전 버려진 것에 시선을 둡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다음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투명한 알 하나에 담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알들은 조용히 다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알을 보살피는 것은 어미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이기에 꼼꼼히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어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생명이 다음 세대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어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바다에는 고독한 아비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둥지가 아니었죠. 버려진 물건 하나가 아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몸을 숨긴 채 알이 깨어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어미는 알을 낳고 사라졌지만 아비는 마지막까지

까지 다음 세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선택으로 바다의 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을 기다립니다. 아직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아주 느리게 넓은 세상을 향해 준비합니다. 마침내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아주 연약한 몸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나는 순간 생명은 곧바로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호는 끝났고 이제는 스스로 버텨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닷속 생명들은 매번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명들. 그들이 매일 버텨낸 시간 위로 순환은 이어집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세대를 이으려는 본능입니다. 때로는 숨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떠나는 선택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바다는 스스로를 순환시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순간들까지.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백지 수표가 내 운명을 바꾼 돈인지.
1: 자, 오늘은 저희가 또 경기도 안성에 왔습니다. 오늘 백만장자님께서는 이 건물로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무슨 공장인 것 같아요?
2: 네. 건물도 꽤 크고 아무래도 여기가 공장 단지여서 문 열린다.
1: 아, 저쪽에?
2: 아, 저기로 가는 건가 봐요.
1: 가보시죠.
2: 네. 아, 맛있는 냄새 난다.
1: 여기 무슨 창고 같은
2: 거 같은데.
1: 오, 이렇게까지.
2: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안녕하세요. 빵을.

0: 아유, 황송하게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계시죠? 아, 뭐 빵 빵을 만든 뭐왜 이러시죠? 너무
1: 가도 되나요? 지나가야 열리나요?
2: 서장훈 씨, 장혜원 씨.

0: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네. 오늘의 백만장자.
0: 아니, 남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빵만장자예요.
1: 빵만장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크림빵의 아빠 김영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2: 1초에 한 개씩.
0: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0: 빵만장자라고 하시면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셨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만들어야 백만장자가 되나요?
1: 아, 매일 한 30만 개씩 만들어서 네. 연매출 1,400억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0: 이렇게 빵이 많이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빵인가요? 이 빵이?
1: 네,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라보면은 막 넘치죠, 오, 빵이.
2: 흘러넘쳐요. 예. 이게 나왔을 때 SNS에 반갈샷이라 그래서 반 잘라서 올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빵을 반으로 갈러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반갈샷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0: 혹시 이 빵이 제가 잘 아는
1: 아 맞아요.
0: 저... 제가 잘 아는 그 빵인가요?
1: 네 맞아요. 그 네 맞아요.
0: 크림 빵.
1: 네 우유 생크림 빵입니다.
0: 아야 이 빵을 만드시는 공장에를 저희가 다 와봅니다. 빵보다 크림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0: 꽉 채워져서 화제가 된 거죠.
1: 맞습니다.
0: 과연 이 우유 크림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네. 예. 출발하시죠.
2: 네, 네. 가보시죠.
0: 아, 이쪽으로 가야죠.
2: 어디로 갈까요? 네,
1: 렛츠고. 렛츠고.
2: 갈까요 우리도?
1: 네.
2: 가시죠. 따라가시죠. 네.

0: 여기가 반죽실이에요. 예. 여기서 반죽하고, 네. 배합을 하는 곳입니다. 예.
1: 그래서 커다란 반죽통이 있는 거군요.
0: 여기가 반죽이 다 됐는데, 처음 보시죠?
1: 처음이에요. 예. 우와. 엄청 반죽이 찰지네요.
0: 그렇죠.

0: 그 이 정도 양이면 빵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나요?
1: 1800개 정도
0: 1800개 네,
1: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반죽이 이렇게 찰져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인장형 늘어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만져보시면 몽글몽글 할 거예요.
2: 요즘 유명한 네. 말랑이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표현이 정확했어요.
2: 네. 이거 어린 친구들이 막 만지면서 놀잖아요.
1: 네네네.
0: 자, 그러면 이 큰 반죽이 이제 어디로 가나요?
1: 아, 이게 반죽이 돼가지고 네. 다음에 성형실로 가요.
0: 성형실로? 네,
1: 모양을 만들러 가야죠.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같이 가실까요?
2: 네,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 이렇게.
1: 아, 이거 무거우니까 밀고 가야 된다.
2: 재밌다.
1: 네.

0: 반죽을 저 위에서 이제 기계로 넣고 그 안에서 성형을
1: 네네 하고. 이제 반죽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네.
1: 크기에 맞게 자릅니다.
2: 인형으로 나오네요.
1: 네네네.
2: 재밌다.

여기서 중요한데 관중이 잘렸잖아요. 모든 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위에 기계가 휴게실이에요. 15분을 쉬어줘야 됩니다.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 다시 동그랗게 마는 거는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구나.
0: 네네네. 가스백이라고 반죽 안에 들었던 공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해줘야 빵이 부드럽고 찰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1: 네, 진짜 양손으로 되게 빨리 하시네요.

0: 덥죠?
1: 따뜻하죠? 네. 터널 오븐인데 네. 여기가 한 15m 되거든요. 지금 거의 구워져서 네. 이렇게 익어져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은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예.
2: 이거 갖고 어디로 갈까요?
1: 여기 이제 뜨겁잖아요. 네. 냉각실을 가서 식혀야 돼요.
3: 이제 이 빵을 식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 와, 이거 너무 멋진데요?

0: 같아요. 빵 피라미드.
1: 네, 맞아요. 이렇게 빵이 많이 시켜지는 거 상상을 못 하셨죠?
0: 네, 그 자체를 처음 봐요.
2: 여기 오니까 좀 탈겠는데.
0: 네, 좋아요. 표정이.
2: 오늘, 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0: 그러니까요.
2: 근데 뭐 빵 굽는 데니까 당연히 네. 뜨겁죠.
0: 너무 더웠어요.
1: 아. 25도 환경에서 1시간을 냉각을 시키면은 네. 안에 있는 열기를 다 빼고 다음에 크림 주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2: 그럼 여기서 이제 빵을 좀 식혀가지고
1: 네네.
2: 그다음에
1: 크림 주입을
2: 하게 되는 거죠. 주입하는 건가요?
1: 네네 맞습니다.

0: 자, 여기가 크림 주입실입니다.
1: 드디어 우리가 아는 네. 크림을 넣는 곳이네요.
0: 네, 이렇게 식혀서 나온 빵이 네. 이제 크림을 주입하기 위해서 저 이동하고 있어요.

0: 약간 주사 맞는 것처럼 딱 맞는.
1: 이게 가장 중요한 공정이에요.
2: 네. 너무 많이 넣어도 터질 것이고.
1: 맞아요. 적게 넣으면 소비자분들이 불만이 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저울이 있어요.
0: 네.
1: 저울을 사용하고 아주 그 빵빵하게 그렇게 넣는 기술이 필요하는 곳이죠.
0: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1: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회장님 잘하시나요?
1: 저도 제빵사는 아니지만 또 혹시나 시킬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그래요?
1: 이 두 개를 잡고 여기서 안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니까
0: 네.
1: 이 주입을 이 정도 잘해서
0: 그럼 정량이 나오는 거죠?
1: 네네네.
0: 와, 부풀어진다.
1: 그러면 풍선처럼 그러면 풍선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0: 잘
1: 되고
0: 잘 못하시는데? 아 이걸로?
2: 회장님도 제가 보니까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요.
1: 네. 아 연습을 했는데

0: 이게 또 서장훈 씨 보니까 이게 떨려서 안 되나 본데.
1: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눌러요, 버튼?
2: 파티.
1: 네. 와. 3번.
0: 조금 있다가, 오, 잘하시네.
1: 부풀어 올라요, 빵이.
0: 그렇죠. 풍선처럼 이렇게 오르죠.
1: 나 진짜 잘해. 회장님, 저 진짜 잘해요.
0: 예.
1: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네. 재밌는데?
0: 재밌어요?
1: 재밌어요.
0: 저도 잘 됐어요.
1: 잘하셨는데요?
3: 예. 회장님 거 다 불량인데.
1: 회장님 거 불량이에요. 그
3: 끝에 다 깨졌어요.
0: 분량은 빼야 됩니다.
3: 빵 공장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0: 저희가 현재 있는 공장이 2,500평 규모예요. 네. 매일매일 30만 개씩 해도 어떤 때는 30만 개도 모자랄 때가 많고 그래서 이게 부족해가지고 또 성남에도 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0평 되고. 하루에 80여 가지를 만들고 있고, 크림빵은 43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다양한 종류의 빵을 편의점은 물론이고 기내식, 네. 마트, 뭐 트레이더스 이런 쪽에 군부대 PX, 별다방, 스까지도 들어가요.
1: 다 들어가요. 예,
0: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나 가도 저는 알죠. 저 빵이 우리 거라는 거를. 가시죠. 저 시식하러.
3: 네. 네.
1: 예.

0: 수박 모양 마카롱도 있고 맛있는 빵들이 많은데요.
1: 원래 궁금했던 게 우리 회장님은 원래 크림빵은 좀 좋아하셨나요?
2: 아니요, 저는 단팥빵을 좋아했어요. 아. 올드한 사람이다 보니까
1: 단팥빵하고 소보루빵 뭐 이런 거 좋아하셨나요?
2: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트렌드는 저랑은 조금 안 맞지만 그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1: 먼저 이게 그 클래식한 우리
2: 예.
1: 우유 크림빵.
0: 네. 마음껏 얘기하네요. 네, 저도 크림. 크림.
1: 빵이 이렇게 얇게 이 크림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장훈 씨도 네. 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네. 살이 너무 찔까 봐 제가 좀 자제하고 있는데

0: 역대급으로 고소한 냄새 속에서 아,
1: 진짜 예,
0: 빵 냄새로 진짜.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빵으로 빵만장자가 되신 우리 김영식 회장님. 회장님이 어렸을 때는 빵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텐데 네. 언제쯤 빵을 처음 드셔보셨나요?
2: 사실은 제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예. 빵을 못 먹었었어요. 저 구로공단 네. 다니는 부모님 밑에 슬하에 네. 오형제가 자랐거든요. 네. 제가

배불리 먹고 자라질 못해가지고 그냥 첫 번째 소원은 내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도시락을 못 싸가니까 조용히 운동장 밖에 나와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로 물배를 채웠던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제가 그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발견을 하고,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여기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배도 고프고 빵도 먹고 싶고 해서 그걸 털어가지고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처음 빵을 먹었던 기억 같아요.

0: 그러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을까요?
1: 너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중학교 1학년 14살 때 돈 벌러 제가 산업전세를 뛰어들었어요.
2: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손영공이었죠?
2: 네. 네네.
3: 더럽혀진 손을 아무리 깨끗이 써도 손톱 사이에 까만 게 껴있으니까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예. 항상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쟤들처럼 그냥 교복 입은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0: 한 달 월급은 얼마 줬나요?
1: 첫 월급을 3천 원 받았어요.
0: 3천 원.
1: 지금 보니까 야 3천 원 빵 한 값도 안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돈을 벌어 봤다는 게. 근데 이 돈을 만지면서 그 집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달려갔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건네드렸어요.
0: 저 군것질이라도 좀 하고 갖다 주시지.
1: 네. 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랬는데 저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어렵게 돈 벌어온 거를 내가 이렇게 만지니까 예, 눈물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 슬퍼하지

0: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1: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2: 돈 벌러 다녀보니까 그 공무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직장이잖아요. 청년도 보장되고 그 어린 나이에 저 공무원 하면 좋겠다. 단칸방이니까 뭐 공부할 환경도 못 되고.
0: 우물가 옆에 그 어귀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 밑에 팻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가 공부방이었죠.
1: 공무원 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2: 우선 내 책상도 생기고 보는 눈도 그냥 다르게 보고 그래서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3: 월급도 따박따박
2: 네. 네네 월급도 정확히 네. 나오지

0: 너무 좋은 거예요.
1: 아직 우리 회장님의 백지 투표를 아직 못 봤습니다. 볼까요?
0: 아, 여기 있습니다.
1: 자, 9만 9천 원. 9만 9천 원은 어떤 돈인가요?
0: 제 운명을 바꿔놓은 금액인데.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첫 월급을 탔는데 9만 9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9만 9천 원 받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공무원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2: 공무원을 꿈꾸셨는데 그만두셨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0: 그때 제가 머릿속에 두 번째 소원이 80년대 그 당시에 아파트들이 막 서울에 생길 때예요.
3: 여기는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집이 없는 시민들의 주택난 해결과 잠실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이래 이번에 1차분으로 13평형 1,500가구가 준공됐습니다.
0: 어린 나이에 판자촌에서 살다가 달동네에 살다가 멀리 아파트를 보면 우리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야망과 꿈이 생겨가지고 집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꼭지만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데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1: 그때 보신 아파트는 어느 정도였나요, 가격이?
0: 그때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 800만 원 정도 아파트 한 채.
1: 9만 9천 원으로는 뭐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이거는
0: 어림도 없는
1: 어림도 얘기죠.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0: 네네.
2: 그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나서 뭘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0: 그 당시 중동 지역에 붐이 일어가지고 한 달에 한 뭐 해 가면 60만 원씩 준다니까. 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1: 한 6배 정도 되는. 네. 거네요.
3: 중동 지역에만 해도 우리나라 수십 개 업체에 많은 근로자들이 나가 국위를 떨치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0: 28살 그 정도.
1: 네, 결혼은 됐습니다. 하시기 전이고.
0: 네네, 결혼은 아직 전이었고.
2: 출국하시던 날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아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눈물 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 200여 명의 근로자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도 추억의 사진을 보면은 남들은 다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이 사진 속에 저는 혼자 웃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런 멘트가 나와요. 고국을 위해 이국만리 열사의 나라로 떠나시는 근로자 여러분,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이런 아나운서 멘트가 흘러나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저기서 다 우는 거예요.
1: 눈물 나오죠. 네.
0: 그러면서 잔잔하게 고향의 봄이 흘러나오고 그냥 숙연해지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나 앞뒤에 있던 계신 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고향의 봄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죠. 네.

0: 옛날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거기 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중동 어디로 가셨어요?
1: 그 이집트 옆에 보면 리비아라는 네. 나라가 있어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네. 사하라 사막 끄트머리 지역이 네. 있어요.

0: 그쪽을 지원을 했어요. 네. 나는 그쪽을 가고 싶다. 네. 말 그대로 오지라고 표현을 네. 했듯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네. 생활을 하게 돼요.
1: 아니, 거기 가면 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특별 수당이 더 있나요?
0: 그 당시 한 9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60만 원보다 월등히 더 많죠. 그래서
1: 1년만 일하면 아파트 한 채 사겠네.
0: 맞아요,
1: 맞아요. 800만 원이라고. 네.
0: 그래서 야, 1년만 고생하면 아파트가 한 채씩 생기는데 그 사막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0: 아니,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막이잖아요. 해를 가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1: 아, 없죠.
2: 맞아요.
0: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보통 40도 이상 다 넘어가거든요.
3: 꽃을 타면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잖아요. 네. 네. 그 플라스틱 손잡이가 휘어져요. 그 정도로 뜨겁고 또 승용차나 이런 쪽에 본네트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딱 하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1: 그거 막 요즘 SNS에 올라오는 그게 실제네요?
0: 얼마나 계셨어요?
3: 제가 총 6년을 근무
0: 6년이면은 월급 90만 원 그야말로 아파트 6채네요 6년이면
3: 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네.
0: 그 돈 뭐 하셨어요?
3: 부모님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하나 네. 사드렸어요 네. 아파트 입주할 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죠 시집 와서 평생 달동네에서 살다가 네.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 박을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0: 들어갈 때 밟고 오셨어요.
3: 아시네. 네, 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들어가면서 애군도 없애고 네. 뭐 이러면서 박을 밟고 부시고 네. 들어간다. 그 광경이 제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1: 그럼 이제 또 아파트 사드리고 나서 회장님도 결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언제쯤 결혼하셨어요?
3: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 시절에 만났어요.
0: 아, 예전에?
3: 예전에.
0: 아니, 사모님이 저기 연애하시다가 리비아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사모님이 그러면 잘 가세요라고 나를 더 이상 찾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1: 3년이잖아요. 긴 시간이고. 그렇죠.
3: 그때는 제가 1년만 다녀올게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1: 너무해요.
3: 그리고
0: 아니 군대도 지금 1년 반인데
1: 거짓말하고 하셨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군대도 1년 반인데 어디 결혼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별로 회장님 할 말도 없는 상황인데 무려 6년을 우리 사모님이 버티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의 달콤함을
1: 같이, 아, 그때 결심
0: 같이 그 결실을 같이 네.

0: 80년대 초중반에 월급 거의 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서는 그렇게 그 월급을 받을 만한 일을 갑자기 다시 찾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1: 네네. 네. 그때 제가 일본 담배회사에 네. 입사를 하게 됩니다.
2: 외국 담배 수입이 자유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수입 업체들도 외국 담배를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0: 회장님의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어봤는데 사마 얘기도 들었고 담배 얘기도 들었고 공무원 얘기도 들었는데 빵이 안 나옵니다. 빵이 언제 나와요?
1: 오 이제 빵 나오는
2: 이제 나옵니까?
0: 이제 빵이 나옵니까? 빵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3: 이번

0: 제페 커커는 당시에 담배하고 식품을 했어요. 식품 사업을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업체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임원에서 이제 오너가 된 거죠.
1: 아, 네. 아 그렇게 빵회사 대표가 되셨구나.
2: 네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0: 4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2: 40 후반에 네. 드디어 이제 빵회사 네네. 대표가 되신 거네요.
0: 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3: 오늘 머리가 잘 안 나왔네. 좀 이상하다. 그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곳은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이동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네.
4: 아유, 많이 준비했네.
0: 꼭 신제품 품평회는 안 빠지고 꼭 참석합니다.
4: 야,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네. 빵에 간식이 아니고 이건 식사 같은데? 그지?
3: 야, 이거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냈지?
6: 사장님, 뭐 분위기 어떤 거예요?
3: 아, 내가 말하고 싶은데 찾는 고객들이 MZ세대들이니까 거기에 가까운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제 평은 거의 안 해요. MZ세대의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저번에 그거 잘 되고 있나?
6: 혹시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3: 아, 이거요? 예, 이게 그 MZ 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0: 요즘 MZ세대들이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고
1: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쭉 뻗어보세요. 둘, 셋, 호흡 빼고.
0: 힘들어. 제가 MZ세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는 뭐 모르고 살았는데 그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그때 최초로 갖게 됐습니다.

0: 야, 이거 우리 딸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기분 좋다. 야, MZ 애들이 많다. 오늘 아침인데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
1: 응? 여긴 너무 언제나 많아서 오늘은 우리 동네에 없는 빵집을 갈 거야.
0: 어, 그래.
2: 우와. 마른마입니다.
1: 세트로 이렇게 파는 것 같아.
0: 아, 이렇게?
2: 네, 시그니처예요.
0: 이거 꼭 사야 되겠네?
1: 뭘로?
0: 요거 구매. 팥빵도 하나 사야겠다.
1: 이거 좀 그만 사.
0: 하나 사고. 다른 거 먹으러 가자. 응?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어느 거예요?
3: 저희 과일 종류 다 잘 나가고요.
1: 아, 이거 맛있겠다.
0: 오, 무거워. 여기 들어가 보자.
1: 엄마가 좋아하겠다.

0: 더 큰 효자가 우리가 아까 맛본 크림빵이잖아요. 네. 그거는 네.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1: 저는 한국 정서가 뭔가 손님이 와도 듬뿍듬뿍 네. 주듯이

0: 크림을 꽉 채우고 싶었던 거죠. 요걸 해서 한국형 크림빵을 정말 만들어보자. 크고 꽉 채우고 부드럽고 맛있게.
1: 근데 이 크림빵도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0: 크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냉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냉을 먹으면 빵이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극복해보자. 그래서 제가 푸석해지지 않게 수분 공급을 하고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인장력.
2: 크림 넣으니까 부풀더라고요. 네.
0: 풍선처럼.
2: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0: 그게 기술이었어요. 아~ 네.
1: 이런 경우에 크림빵을 본 적이 없습니다.
0: 아침에 200개 진열해 놓으면은 오전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빨리빨리 없어지고.

0: 유업도 저희 빵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올랐다고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우유도 더잘 됐죠.
0: 네,
2: 제가
0: 그리고
2: 모델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것도 있네요.
1: 그걸 잊고 있었네요.
2: 계속 그 기간에 지금 우리 회장님 빵 나온 기간부터 계속 제가
1: 계속인가요?
2: 모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회장님과 저랑 이렇게 만난 것도 이거 다 진짜 어떤 운명적인 거예요.
0: 우리 서장훈 씨가 크림빵 모델로 한번 나오시죠.
2: 아, 뭐 얼마든지 뭐.
0: 또 우리 서장훈 씨가 속이 꽉찬
2: 아,
0: 남자잖아요.
2: 그렇죠.
0: 그죠?
2: 아니, 그러면은 조금 저기
1: 아, 그렇죠래.
2: 사이즈를 조금 크게
1: 아,
2: 만들어서
1: 지금도 근데 잘 어울려요. 커서.
2: 빅크림빵으로 해가지고. 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공장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돌아갈 텐데, 회장님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0: 저희 부모님이 그냥 구로공단 근로자였고 노동자 출신인데, 저도 어렸을 때 공장 다녔잖아요. 아,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몸을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접근을 하면은 기계가 자동 멈춤이 되도록 센서를 전부 달아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공장도 다녀봤고, 저희 부모님도 근로자였으니까 몸이 소중한 재산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안 다치도록 우리가 지키자, 그러죠.

0: 하루 삼시 세끼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첫 번째 소원도 이루셨고, 아파트에 좀 살고 싶다라는 두 번째 소원도 이루신 우리 회장님의 세 번째 소원은 뭔가요?
1: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이뤄가면서, 이제 세 번째 소원은 거대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뭐냐면,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빵 이런 제품을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계속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2: 최대로만 해본 게 485?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0: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3: 너무 예쁘다.
0: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3: 작품인데요?
4: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0: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놀는다고.
1: 그 옛날에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
2: 이 정도로요?
1: 네. 누구한테 얘기해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0: 답이 왔나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Popularity, yes.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다섯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1: Alright.
0: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I experienced popularity in a bad way.
0: 저는 인기를 in a bad way, 안 좋은 쪽으로 경험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Okay.
0: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마가리타 씨, 나와주세요.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0: 네, 인기를 경험을 뭐 짧은 시간 했다고 하는데요. 별로 즐겁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0: 네, 마지막 I didn't like it 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도 되지만 즐겁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I didn't enjoy it.
1: I didn't enjoy it. Wasn't for me.
0: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인터넷에서 이제 인기 있었던 song cover, 커버송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원래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고 내가 불러서 그것을 공연하는 것을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컨테스트 대회에서 winning, 우승을 한 후에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인기를 약간 맛봤어요. 그런데 즐겁지 않았다고 하네요.
1: Oh, you use that in Korean too. Like,
0: 맛봤다. 맛봤다.
1: Oh, 네. I know.
0: 네, 약간 경험했다.
1: I learned too.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1: All right,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The summer of 연도를 쓰면은 몇 년도의 여름이라는 패턴이 되고요. 그다음 go about one's 뭐뭐 하면은 자신의 할 일을 그냥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인기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Being popular can be a good and bad thing. Good because you're up there, and bad because some people will attack you. I experienced that already.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It was in a bad way in other people's eyes, though.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he end says,
0: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can be a good and bad thing. Mm-hmm. 좋으면서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Mm-hmm. Good, 좋은 이유는 because you're up there,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Mm. 인기가 높다는 거고. And bad, because 안 좋은 이유는 some people will attack you. 어떤 mm-hmm.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거기 때문이죠.
1: Of course.
0: I experienced that already. 저는 mm-hmm. 벌써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1: I'm so sorry, Vian. But anyway, Ben says,
0: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Hmm. 그런데 in other people's eyes,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it was in a bad way. 그 인기 있었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때 파악, 내용 파악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For sure.
0: 네, 그렇지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은 good and bad aspects
1: good and
0: of
1: bad.
0: being popular.
1: That's
0: 그런
1: right.
0: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1: That's right. Okay,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That's right. We will com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Popularity입니다.
0: 네, popularity. Popularity, popularity. 인기예요, 인기. Mm-hmm.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which is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
1: It's overrated.
0: 네.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든 씨입니다.
0: That's right. 조든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든 씨,
0: 나와주세요.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장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mm-hmm. 완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1: Yeah.
0: 여기서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mm-hmm. 잠시 후에 진짜 전체 클립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Hmm. All right, but for now,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Overrated. Next we have genuine. Genuine. Genuine. Lastly we have forefront. Forefront. Forefron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Jordan'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1: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Okay, that was a great clip, and I think some of what she said definitely makes a lot of sense.
2: 맞아요. 특히 그 부분,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니고 약간, yeah.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는 거라고 묘사해 주신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Right.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0: Let's start.
1: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0: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2: 네, 오늘의 요약 문장과 동일하죠. 그래서 mm-hmm. 과대평가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0: It is overrated.
2: 네.
0: Overrated.
2: 실제 가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실제 가치는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이만큼일 때 overrated라고 yeah. 하고요.
0: Overrated.
2: 네,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그런 거는
0: underrated.
2: Underrated.
0: Underrated.
2: 네, overrated, underrated는 뭐 식당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0: movies.
2: 아니면 movies 아니면 가수나 연기자에
0: oh, yeah.
2: 대해서도 많이 쓰는
0: Singers,
2: 말인 것 같아요.
0: Actor, yeah. 네,
2: 저 사람은 진짜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데 사실은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고 mm-hmm. 말할 때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재능이 있는데 아직 왜 안 떴을까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 이제 underrated죠.
0: Underrated.
2: 네, 두 가지 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mm-hmm. 아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had to be 이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mm-hmm. if I am honest 할 수 있어요.
0: Yeah.
2: If I'm honest with you.
0: If I'm honest,
2: 네.
0: I'll tell you.
2: 네.
0: I don't like that shirt. Just an example.
2: You
0: I like the shirt.
2: About too many of my shirts.
0: Because it's an easy example.
2: Okay, okay.
0: Right? But you understand,
2: yeah,
0: right?
2: Yeah. 그래서 if I am 현재형으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Mm-hmm. 그리고 if I have to be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if I had to be라고 하는 이유는 굳이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0: Yeah, what kind of situation would I need to say this?
2: Yeah.
0: Unless someone asks.
2: 네, 그래서
0: right?
2: 가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if I have to be 솔직히 말해야 한다면인데 if I had to be로 mm-hmm. 가정과 have to가 합쳐져 가지고 mm-hmm. 된 거지 솔직했어야 했다면 이게 아닙니다.
0: Mm-hmm.
2: 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0: Mm-hmm. 그래서
2: 솔직히 말하자면 과대평가된 것 같고요.
0: Mm-hmm. And she says, next.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2: 여기서 나오는 물론이란 뜻으로.
0: 물론.
2: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when you're in school,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Mm-hmm.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0: Then what?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2: 네, value, 가치라는 명사도 되지만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0: Yeah.
2: 그래서 you really value connection. Connection, 인간관계, 사람과의 연결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0: Yeah, you want them to know you because you value the connection. And what else do you want them to do?
1: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0: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2: 네,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아까 봤고, 여기서부터 보자면 like you,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understand you, 이해해주고 나의 관심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입장 같은 걸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be friends with you,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직 별로 없을 때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던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now when you're in school 이렇게 지금
0: right.
2: 풀어주고 있어요.
0: You want a genuine connection with people.
2: Yeah.
0: But is that what popularity is? She says next.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2: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앞에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좀 길게 말했었잖아요.
0: Yeah.
2: 이걸 짧게 줄이면 yeah. 그냥 To be honest가 되겠네요. To be hone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에서 그냥 TBH라고 많이 줄여서 하더라고요. TBH 혹시 보이면 아 To be hones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솔직히 That's not what popularity is. 인기는 그런 게 인기가 아닙니다.
0: Yeah.
2: Okay.
0: Right. So what is it? She tells u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2: 네, 그래서 인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0: Right.
2: 그걸 이해한다라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사실 그건 인기가 아니다. Popularity isn't about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0: Right.
2: Having
0: genuine connections. Genuine.
2: Genuine 하면 진짜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를 가리켜요.
0: Mm-hmm.
2: It's a genuine work of art.
0: Yeah.
2: Or it's a copy.
0: Oh yeah, copy.
2: Something right. like
0: that. It could be a copy or genuine or like maybe it's a 명품 like 가방, right?
2: Yeah.
0: This is a genuine blah blah blah bag,
2: mm-hmm.
0: right?
2: Yeah.
0: It's not a fake.
2: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genu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genuine connections는 정말로 진심 어린 진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0: Right.
2: 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right.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그 관계, 진짜 관계는 popularity가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0: So it's not popularity. So what is popularity?
1: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0: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2: Yeah, it makes sense in many cases.
0: Yeah, for sure.
2: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조던 씨가 생각하는 인기라는 건 뭐냐면, it's just 그냥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그런데 slightly.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긴 아는데 약간만 아는 거예요.
0: Slightly.
2: They might misunderstand you, they might be, I don't know, thinking too well of you.
0: Yeah, they think too highly of you. Maybe yeah. you're the most pretty girl at school.
2: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0: right?
2: 있어요.
0: Right? So it's like, oh, she's the prettiest girl yeah. in school. She likes peanut butter. Mm-hmm. But that's all you know.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는 게 인기라는 거죠.
0: Uh-huh. And so she says,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2: Which isn't great,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and 마지막에 If you think about it, mm-hmm. 생각해 본다면, if you think about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지만, if you really think about yeah.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고요.
0: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네. it's just this,
2: yeah.
0: right?
2: Doesn't really mean anything. 아무런 yeah.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0: Yeah, and she tells us why next.
1: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2: 네. popular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mm-hmm. 특히 지금 조던 씨의 예는 학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Yeah.
2: 학교 다닐 때 이제 저 학생이 정말 인기가 많고 다들 저 학생이랑 친구가 되고 싶고 mm-hmm.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0: Right.
2: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만 다 지금 교류하고 지내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Yeah. Connect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You can connect as in you talk with people.
0: Oh yeah, you talk with people. Oh,
2: yeah.
0: we have a connection.
2: Yeah.
0: I think we talk well.
2: Yeah.
0: You know, we're good friends.
2: Or you connect as in you, you know, you understand each other really
0: Oh yeah,
2: well.
0: you understand. You can connect with what someone said
2: 네.
0: even.
2: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커넥트라고 할 수 있겠고 mm-hmm. 또는 뭐 알게 되는 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면 잘 통한다라는 것도 커넥트인데요. 여기서는 교류라고 일반적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교류하는 것도 아니죠.
0: Mm.
2: 아니고
0: Right. She says,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2: 그리고 you don't get any value.
0: Value.
2: 네. 물론 인간관계를 다 가치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you don't get any value from 그걸로부터 어떤 가치도 얻지 못해요. Having them be your friend.
0: Yeah.
2: Have someone do something 하면 누군가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함으로써 당신이 얻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기만 있는 거는.
0: Yeah, it's just the popularity,
2: yeah.
0: right? Lastly, she says,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2: 네, 지금 forefront를 이야기하시면서 mm-hmm. forehead를 만지셨는데
0: oh, yeah.
2: 네, 이마, 네, 네 yeah. forefront는
0: It's your forehead.
2: 네, 맨 앞,
0: yeah.
2: 선두.
0: Yeah, the forefront, right in front, right? 네. So the thing that you think about most.
2: Mm-hmm. 그래서 진짜로 for도 앞이란 뜻이고 mm-hmm. fron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전선이란 뜻도 있고 한데
0: mm-hmm.
2: 여기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0: Mm-hmm.
2: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minds
2: or at the back of somebody's mind 일
0: oh, yeah.
2: 수도 있겠고요.
0: That's 그 true.
2: 앞에 있으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0: Right. And if it's the back of your mind, it's something you don't really think about.
2: Yeah. You remember it. You're
0: But it's like,
2: kind of thinking about it.
0: It's yeah. not.
2: 네.
0: It's not at the forefront, right?
2: 네. 앞, 뒤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Mm-hmm.
2: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앞에 있는 존재,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면 안 될 것 같대요.
0: Yeah.
2: 무엇이? Popularity.
0: Popularity,
2: 인기가.
0: right. Especially in school, find people who you have genuine connections with.
2: Yeah, just
0: Build
2: three,
0: good friendships,
2: three,
0: even
2: four
0: if you guys
2: people.
0: aren't popular.
2: Exactly. You don't need like 200 friends.
0: Exactly.
2: Right? You And can't.
0: It's hard to manage them. You
2: exactly.
0: can't have connections with them all.
2: Yeah.
0: Right?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1: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2: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s not about 동사 ing 하면은 뭐뭐는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역하자면은 뭐뭐에 관한 게 아니다 정도가 되겠는데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a as much as B 하면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은 양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패턴인데요. 문장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인기라는 것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learned from high school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0: hated, but kindness never is. When you seek popularity, you might have to ditch your authenticity. Be authentic. Popularity is overrated.
1: 네, 다시 한번 볼까요?
0: Jamie says,
1: I learn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but kindness never is.
0: That's right.
1: 네, 인기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데, but kindness is never overrated.
0: Overrated.
1: 뒤에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Kindness never is overrated.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절대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친절은
0: That's right.
1: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0: Kindness is awesome. So Erwin says,
1: When you seek popularity, 인기를 얻고자 하면, seek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 거, 얻고자 하는
0: You
1: 걸
0: want to get it,
1: 말해요. 네.
0: right?
1: You might have to ditch. ditch는 버리다. Your authenticity. authenticity 하면 진실임, 진짜임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
0: Yeah, yourself. Your
1: 진짜 모습을.
0: authenticity. What you
1: 네.
0: like. Your interest.
1: 그렇죠.
0: yourself.
1: 네. 인기를 얻고자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authentic.
0: Yeah.
1: 진짜 모습을 유지하세요. Popularity is overrated.
0: Yeah.
1: 왜냐면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거니까.
0: That's right. Don't lose yourself for popularity.
1: Exactly.
0: Because it's overrated. Just be your authentic self and real friends will come who
1: yeah.
0: like the real you.
1: Nice speech.
0: Thank you. I tried. Okay,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저번에도 한번
1: 그죠.
0: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1: 저는 휴지
0: 보여주셨는데
1: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세 장.
0: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군요.
1: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1: 예.
0: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몇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그래요?
0: 네.
1: 오.
0: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0: 분이네요.
1: 하드한데요. 네,
0: 그렇죠.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예.
0: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no,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nearly
1: Nearly?
2: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Huh?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2: One
1: One tissue.
2: square?
1: 그렇지.
2: 어.
1: One.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2: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2: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2: It's
1: okay.
2: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e tissue, okay? Try.
0: 네.
1: 오, 쉽지
0: 아니,
1: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 그 일상의 영어인데
0: 네.
1: 이게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예, 뭐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0: 어허.
1: 않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아, 몇개안 남은 거예요.
1: 네네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0: 오,
1: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돼 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1: 예. 그래서 롤 티슈.
0: 롤
1: 예.
0: 티슈.
1: 티 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0: 뭐예요? 아,
1: Toilet
0: 토일렛 페이퍼.
1: paper 되겠습니다.
0: 아,
1: Toilet이 뭐였죠?
0: 화장실이요.
1: 그렇죠. Paper는 종이인 거고요.
0: 네.
1: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toilet paper가 되겠습니다. 자,
0: 아,
1: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화장실에서 쓰든,
0: 네.
1: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0: 다
1: 많이들,
0: 휴지예요.
1: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0: 예?
1: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0: 화장.
1: 맞아요.
0: 화장.
1: 티슈는
0: 네.
1: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0: 예.
1: 냅킨은 뭐예요?
0: 식사.
1: 그렇죠. So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모양으로
0: 네.
1: 접혀 있는 거. 이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0: 예.
1: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0: 그죠.
1: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를 주세요. 이래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오케이.
0: 네.
1: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0: 네.
1: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0: 네.
1: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아웃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결국 내
0: 맞아요.
1: 힘이 없어졌다.
0: 네.
1: 생각해도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아웃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이 out이 되고 있어요.
0: 네.
1: Okay? 그래서 닳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0: 네.
1: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0: 예.
1: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0: Yes.
1: 어떡하지? 우리 가스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0: We
1: We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0: are running
1: We are
0: out
1: running out. 그다음에
0: of
1: 가스가
0: gas.
1: gas.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0: 아.
1: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So we
0: 네.
1: are running out of gas.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0: 네.
1: 이제 점점 인내가
0: 바닥에
1: 바닥이 나고
0: 났죠.
1: 있는 거예요. 아, 나
0: 네.
1: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0: 네.
1: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0: Patience.
1: 스예요. patience. 그러면
0: 네.
1: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0: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이거는
0: 오.
1: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0: 오.
1: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I am running out of
1: 네.
0: patience.
1: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0: ran.
1: ran이죠?
0: 네.
1: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0: We
1: we.
0: are running.
1: 아, 과거형으로? we.
0: We ran out of money.
1: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0: 아.
1: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쓴 겁니다. 오케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0: 네.
1: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0: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0: 그렇죠. 네.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보통 요 톤이죠.
1: 어서보 형이 너무 좋은 게요. 예. 어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거를 재현해 줘요.
0: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1: 최적화돼 있어요.
0: 예, 그럼요. 네.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1: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0: 그래요?
1: 힌트를 드릴게요. 네. 직역으로 덜.
0: 덜.
1: 덜입니다. 더 적게.
0: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1: L-E-S-S 맞나요?
0: 네.
1: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오. 뭐에 반대예요, less가?
0: More.
1: 그렇죠. More는 더 많이 네.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0: 그쵸.
1: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0: 맞아요.
1: 그래서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0: 네.
1: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0: 네.
1: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어른들은 여기에 flat, so real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0: 아.
1: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0: 네.
1: Told you. 이거는 told 여러분들 you. 옵션입니다.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0: I told you to be quiet.
1: 오, nice.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네.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쵸?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0: quiet.
1: You know?
0: 네.
1: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
0: Quiet.
1: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be quiet.
0: I told you to be quiet.
1: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0: 네.
1: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 일단 그거.
0: I told you to eat that.
1: Eat that. 뭐 eat it 이런
0: eat
1: 식으로.
0: It.
1: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내 거야 그거 이러면서.
0: I told you not to eat. Eat.
1: Eat. Eat. 뭐예요? 그거 거기서.
0: 에.
1: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할 때는요. To 앞에
0: not to.
1: 얘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0: 네.
1: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0: I told you not to.
1: I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0: 네.
1: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고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0: 네.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0: I told you to use less.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0: 어허.
1: 한 칸 세요.
0: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1: 한 칸?
0: 칸이 비어져 있네요.
1: 오케이,
0: 빈 그럼, 칸에 칸이 비어져 있어요.
1: 그러네요.
0: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1: Enough는 알 것 같고.
0: 네네. 그렇죠?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되는데.
1: 네.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0: 네.
1: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0: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1: 완전 알아요.
0: 그래요?
1: 왜냐면은 자, 우리가 그 toilet paper 한 칸은
0: 네.
1: 무슨 모양이에요?
0: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스퀘어. 예. 잠깐만요.
1: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0: 알아요. 스퀘어. 맞추면은
1: 유죠? 중간에?
0: 유예요.
1: 오케이. Okay.
0: 스퀘어.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맞습니다.
0: 우후!
1: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0: 네,
1: Square. 대신에
0: 스퀘어.
1: 여기 된소리가 좀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Square가 아니라 Square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0: Square, square.
1: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square씩.
0: 네.
1: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자, 얘만
0: One.
1: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0: 네.
1: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0: 네.
1: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열 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0: Study one chapter
1: 그죠? 한 번에?
0: at a time.
1: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막
0: 네.
1: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0: 아유.
1: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0: Eat one piece at a time.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Eat
0: Eat one
1: one
0: piece
1: piece
0: at
1: at a
0: a time.
1: time.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0: 그쵸?
1: 뭐가 됐든 간에.
0: 예.
1: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0: 네.
1: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Hey, eat one piece at a time.
0: Eat one piece at a time.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상대방의
0: 뭐라고
1: 대답.
0: 하실까요?
1: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0: 오,
1: 거예요. 괜히
0: 그쵸.
1: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0: 정말
1: 있고.
0: 대참사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1: 이건
0: 너는,
1: 뭐예요?
0: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않다.
1: 안죠.
0: 에,
1: 뭐를요?
0: 모를요? 참사.
1: 아.
0: Do you?
1: Do you?
0: 그쵸. 네. 그럼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엑시던트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요?
1: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0: 네.
1: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0: 뒤로 시작하죠.
1: Yeah, I think you know.
0: 좀, 예,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디제스터 뭐 이런 건데, 예. 디, 무슨, 제가, 아,
1: 마음속으로
0: 몰라요.
1: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0: 예, 그냥
1: 아
0: 막
1: 이러면 안 되는데
0: 썼어요.
1: 이러면 안
0: 예.
1: 되는데
0: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1: Okay, alright, okay, very close,
0: 그래요?
1: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음흠.
1: Okay, yes. 그냥
0: 아우.
1: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도 칭찬해요.
0: 아,
1: 너무 잘했어요. 자,
0: disaster.
1: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0: 네.
1: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0: 네.
1: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0: 그죠.
1: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0: 네.
1: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0: 네.
1: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0: 네. I want to hear music.
1: Listen to.
0: I want to listen to music.
1: 그지?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0: 네.
1: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0: Move out.
1: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좋아요. She
0: 아.
1: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0: 네.
1: So, Just like this. 이 wanted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병자가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0: 네.
1: 과거형도 쓸 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0: 그렇죠.
1: 질문형도 do you want to 써야 되고 mm-hmm. did you want to

0: do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0: Okay.
1: 그러네요.
0: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죠?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죠?
0: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1: 네.
0: Right? 너, 재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1: 아,
0: 맞지? 확인해보는 느낌.
1: 네. You don't like Jackie,
0: Do
1: do you?
0: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뭐 이런 something like that
1: 네.
0: 얘기를 하면서
1: 그죠,
0: 확인을
1: 그죠.
0: 하는 느낌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1: 근데
0: 그래서
1: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부가해서 의문하는 거.
0: 그렇습니다. 근데
1: 예.
0: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문장을 더 많이 써서
1: 맞아요.
0: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저도 이거,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예, 그렇게 지내왔던
0: 근데 좋은
1: 거죠.
0: 포인트예요.
1: 네.
0: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1: 네.
0: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그것만
1: 맞아요.
0: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1: 좀더 편하게 접근하는, 네,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use less.
0: 아,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Ne, 네,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알아두셔야
1: 네.
0: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Yes.
0: 내가 뭐 하라고 말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1: 네.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1: I told you
0: 덜 쓰라고.
1: to use less.
0: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이게
1: 네.
0: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0: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Okay? 자, 다음 볼게요. 1 뭐뭐 at a time.
1: Yes.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아,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1: Eat one piece.
0: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right. Eat one piece.
1: At a time.
0: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1: 네.
0: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1: 한 칸, one square.
0: 아, 그쵸, one square. So,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t one piece at a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 Yes.
0: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더 추천드려요.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3: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5: Oh, I told you to use less.
4: Oh.
5: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4: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5: No, no, no. One square at a time.
4: No!
5: Try it. One square.
0: Oh, great job. 아니, 한 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 있게요.
1: 그러니까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0: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0: 오, 좀 긴 문장이었네요.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꽉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아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1: 그렇죠. 몸에 배워야 돼요.
0: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에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1: 네.
0: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that in your hand?
1: 아.
0: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네.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1: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그러니까요.
1: 돼요.
0: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부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 부심이
1: 경신.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 아우.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만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ll make this coin
1: 네.
0: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0: Watch.
1: 오,
0: Okay?
1: 재밌겠다.
0: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0: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0: It's gone.
1: Gone, right. But,
0: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0: 아, 짜잔, 짜잔, 우후.
1: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0: Yep.
1: I saw. 예. 그래도 박수.
0: I was just testing you.
1: 테스팅?
0: Good eye, kiddo.
1: 아,
0: I was just
1: 예.
0: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0: kiddo.
1: 봐요. 예.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0: 네,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0: 미국에서
1: 예.
0: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0: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0: 여러분들도 그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1: 네.
0: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오.
0: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0: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0: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0: 여기
1: 이거
0: 있었네요.
1: 하는데도 지금
0: 놀랄 것 같아요.
1: 7살 애는
0: 아,
1: 너무, 우와!
0: so
1: 이러면서
0: cute.
1: 놀라요.
0: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3: Sir, I saw you drop it.
2: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요. 그 어떤 venue, right?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0: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0: 네.
1: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해외에서.
0: That's
1: 예,
0: right.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0: 바로 up close하게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1: 네.
0: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간 거예요.
1: 좋습니다.
0: I'll make this coin. 아, 그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아.

0: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제가 알아요. 사라지게, disappear 하게 만든다.
1: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0: 그래요?
1: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0: 끊어야 돼요?
1: disappear.
0: 아.
1: 그다음에 watch. 자, 스펠링 disappear인가요?
0: 네.
1: p-e-a-r.
0: PPEAR.
1: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very,
0: 오.
1: very nice.
0: 이런 거좀 강해요.
1: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0: 응?
1: Vanish. 들어봤나요?
0: 아니요.
1: 오케이,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사용 빈도는 떨어지죠.
0: 네.
1: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0: 아,
1: 네, 이
0: 마술에서.
1: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0: 오.
1: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굉장히
0: 야.
1: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이런
0: 우와.
1: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0: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1: Right.
0: 네.
1: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0: 메이크는 만들다.
1: 만들다.
0: 네.
1: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원형을
0: 아.
1: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0: 예.
1: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0: 아,
1: 되겠습니다.
0: 맞아요.
1: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1: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0: 사라지게.
1: disappear하게
0: 네.
1: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레이디, 여자분을
0: 네.
1: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0: 네,
1: 있잖아요.
0: 무조건 세트예요.
1: 그래서
0: 네.
1: 마술사가 영어로 뭐죠?
0: Magician?
1: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0: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0: 어색해요.
1: Right. So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직역을
0: 오.
1: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0: 그쵸.
1: 되겠죠.
0: make me cry.
1: Make me cry?
0: don't make me cry.
1: 그렇죠. Don't가.
0: 아, 그러네요.
1: Make me cry는 나좀 울려봐요. 그렇죠? So
0: 한번
1: don't.
0: 울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할 수
1: 아, 그럴 수도
0: 있겠네요.
1: 있겠네요.
0: 예.
1: So don't make me cry.
0: 그쵸.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1: 한바탕. 네.
0: 예.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0: 네.
1: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Oh, don't make me cry.
0: Don't make me cry.
1: Al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0: Watch.
1: Watch.
0: Yes.
1: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0: 네.
1: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0: 아.
1: watch라고 하는 게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어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watch를
0: Watch.
1: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읽어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1: 손을 이렇게 비비면 사라졌어요.
0: 진짜 마술사다.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그리고 사라졌다.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내 손을 비비다.
0: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And it's gone.
1: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가네요, 창의력이. So, 자,
0: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0: 비비다? 아, 롭!
1: rub이죠, rub, alright?
0: 맞네요.
1: rub이라고 하는

0: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막
1: 네.
0: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1: 네.
0: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 네.
0: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술사들 보면 막
1: 맞아요.
0: 이러잖아요.
1: 그거 많이
0: 그죠? 네.
1: 해요.
0: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1: 네.
0: 이게 뭐야? like this.
1: 이것처럼.
0: 네, 이것처럼 이렇게.
1: 이렇게.
0: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1: 그럼요.
0: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1: 네.
0: 행동으로 보여주죠.
1: 그렇죠.
0: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1: 예?
0: 양다리예요.
1: 예?
0: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1: 자, move your leg like this.
0: 양쪽이니까 leg이 아니라
1: Legs.
0: legs. Like this.
1: Like
0: 그럼 선생님,
1: this.
0: 보여주는
1: Move
0: 거
1: your
0: 하죠.
1: leg like this.
0: legs like this.
1: 어렵네요.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그죠?
0: 묘사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과거 진행형으로
1: 네.
0: 나 걷고 있었어. 이렇게. 나 이렇게 걷고 있었어.
1: I was walking like this.
0: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이런 식으로 쓸
1: 네.
0: 수가 있겠죠. So,
1: Okay.
0: 뭔가 describe를 할때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1: Move your legs like this.
0: Oh, I was walking like this.
1: I was walking like this.
0: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1: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0: 맞아요.
1: 예.
0: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를 가버린, 완전 가버린. 뭐,
1: Yes.
0: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이런 식으로 이제
1: 오,
0: 쓰죠.
1: 슬픈
0: 그죠?
1: 노래.
0: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Alright,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1: 아,
0: 거기 있어요.
1: 정말.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0: 아,
1: 있는데 혼자 이게
0: 그러니까요.
1: 무드를 깨뜨리는 지금
0: 아,
1: 발언이에요.
0: 눈이 깼어요.
1: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0: 오.
1: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0: 그럴까요?
1: 네. Dropped it.
0: 오케이.
1: D.
0: Okay.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1: 그죠.
0: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1: 그죠.
0: 자, Sir, I saw you dropped it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1: 왜?
0: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 네.
0: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1: Drop, drop.
0: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있잖아요.
1: 네.
0: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지각 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갑자기 표정이 너무
1: 너무
0: 반가워.
1: 알죠?
0: 지각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동사 뭐 이런 게 있을
1: 메이크가
0: 거예요. 예스.
1: 사역동사예요. 아,
0: 어쩐지
1: 그래가지고.
0: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자, 그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뭐
1: Smell.
0: 느껴지는 거, 이런
1: 에.
0: 것들. 자,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남을 봐요. 남이
1: 예.
0: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1: 와,
0: 그게
1: 이거구나.
0: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
1: 우와,
0: 와요? 오케이. So,
1: 네네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1: I saw you cry.

0: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 원형.
1: 네.
0: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너
1: 네.
0: 나 봤어? 웃는 거?
1: Did you see I laughed?
0: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me?
1: Me laugh?
0: 그렇게 써야 돼요. I가
1: 아.
0: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Right. So,
1: 그래요?
0: did you see me laugh?
1: Did you see me laugh?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1: 네.
0: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1: 똑같이,
0: 똑같은 패턴입니다.
1: 아.
0: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잘 봐.
1: Watch me dance.
0: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1: 아.
0: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나마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케이.
1: 네.
0: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1: Sir, I saw you drop it.
0: 자, 이랬을 때
1: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0: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좋건 아니었어. 이러면서 싹 사라지세요.
1: 예, 아,
0: 네.
1: 그래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0: 아니면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1: 예,
0: 세팅을 또
1: 그쵸.
0: 잡아줘야 되기
1: 아,
0: 때문에.
1: 그쵸, 그쵸.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0: 네.
1: 수 있죠. I was just you. Could I, kiddo?
0: Alright.
1: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0: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1: I was
0: 내가 아예
1: just,
0: 몰랐겠니?
1: 시험한 거. Test you. 예.
0: 진짜 시험을 할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1: 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0: 오케이.
1: 이거죠.
0: Okay. So I was just test you. Good eye, kiddo. 네. 테스팅
1: 아,
0: 유.
1: 테스팅이었구나.
0: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1: 네.
0: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1: 아.
0: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1: 네.
0: I was testing you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1: 오.
0: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So, I was testing you. 아이,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시험한
1: Yes.
0: 거야. So, I was
1: Okay.
0: testing you. Good eye, kiddo. So, 테스트는 시험마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1: 과거 진행형.
0: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쵸?
1: 네.
0: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나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0: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I was
1: 오.
0: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1: 네.
0: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1: 네.
0: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1: We were studying
0: 그러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1: for exam,
0: For
1: for
0: the
1: the
0: exam.
1: exam.
0: Yes. 이렇게 과거
1: Yes.
0: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this.
1: For.
0: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1: 네.
0: 뒤에 갑자기, good eye.
1: 존 눈.
0: good eye, 존 눈.
1: 존 눈.
0: 네. 자, good eye.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쵸?
1: 그쵸.
0: 눈썰미 좋아. 아, 웃어?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아우,
1: 네.
0: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이거
1: 오!
0: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good eye, good eye. 이런
1: Good
0: 식으로
1: eye.
0: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1: Kiddo.
0: Kiddo. 근데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 있어요, 저
1: 네.
0: 안에? Kiddo.
1: Kid.
0: 키드가 들어가 있죠?
1: 네.
0: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Kiddo. 꼬마 아니면 여서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들을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 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부르다
0: 그냥
1: 보니까?
0: 키러예요. 네. 마치 girl 대신에 gal 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1: 네. 우리도 아이고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키로 이렇게 하게 되는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 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Good eye, kid. 이렇게 good eye, man 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Obviously, right? 예. So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이렇게 왕초보 영어하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네.
1: 저희 또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언니, 오빠들이 많이 보시니까 근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라이 그라이 언니.
0: 근데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갑자기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0: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돼요.
0: 손에 아예 이렇게 써놓고 다니세요.
1: 그라이.
0: 오케이, 그라이, 그라이.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라이.
0: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1: 와우! 네.
0: 마술사님, 그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1: Sir, I saw you drop it.
0: I saw you drop it.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 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1: 다시 우리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0: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1: 네.
0: 이 행동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1: 으흠.
0: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1: I saw you
0: 우는 거
1: cry.
0: 그냥 동사 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1: I saw you drop it.
0: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1: 네. Did you see?
0: hold on. 너 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1: 너 나 봤니?
0: Mm-hmm.
1: Did you
0: see me?
1: Did you see me laugh?
0: 그렇죠. Did you see me laugh?
1: Yes.
0: Okay,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아요. Did
1: 그렇죠.
0: you see 한 다음에 me laugh? 이건 좀 이상하죠.
1: Did you see me laugh? 이렇게.
0: 그게 맞습니다. Okay. 자, 그리고요. 참고로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ing도 가능해요.
1: 아.
0: I saw you crying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1: 있는 걸 봤어.
0: 네, 그거는 정말 더욱더 현장감을 살려주죠.
1: 네.
0: 한참 그러고 있는 거 봤어. 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다음은요. 아,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1: 네.
0: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1: I was washing my face.
0: 그죠? Wash 안 되고 washing my face.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역시 연기 어, 닦아줘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Alright, 읽어볼게요.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5: Sir, I saw you drop it.
4: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Yep.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Oh, sir, I saw you drop it.
2: I was just testing you.
1: Oh.
2: Good eye, kiddo.
1: Yay.
2: Good eye.
1: Good eye. 와우!
0: Wow. 아,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에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1: 네.
0: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입영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불안하다, 불안이.
2: 주머니, 주머니 들어.
3: 오, 잘했어.
4: 우와, 엄청 잘했다.
2: 자, 야채 샐러드.
3: 힘내세요.
5: 안녕, 난 희민이야. 내가

0: 올까 봐 걱정돼서요.
1: 자, 오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우유예요.
2: 아, 맛있겠다.
3: 나 마탕 좋아하는데.
2: 나도.
1: 맞아. 고구마는 맛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3: 그래서 변비 걸리면 엄마가 저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해요.
1: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알았지?
2: 네.
0: 그럼 고구마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
3: 이거 먹을래?
4: 왜? 너 마탕 싫어해?
3: 응, 싫어해.
4: 이상하다. 엄청 맛있는데.
0: 마탕 괜히 먹었어. 고구마 때문에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
1: 어, 시우. 시우도 간식 먹자.
5: 선생님, 응.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1: 아이고, 그랬어? 고장났나?
0: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5: 야, 시우, 너 똥 쌌냐?
4: 아니,
5: 수 있는데?
4: 에이, 똥 짠 것 같은데?
5: 왜? 똥 냄새.
4: 야, 우유, 넌 똥 안 싸냐?
3: 그래, 똥은 누구나 싸는 거야. 놀리지 마.
1: 자자, 조용 조용. 은우, 안 먹고 뭐해. 얼른 먹어야지. 얼른, 어. 자, 어, 꾹꾹 씹어서. 시우,
0: 어떡해.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이러다가 똥 마려우면 어떡하지?

0: 불안하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 안 되겠어. 나
1: 집에 갈래.
2: 선생님.
3: 어, 희민이 왜?
2: 저 집에 갈래요.
3: 지금? 왜? 희민이 어디 아파?
2: 저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좀 아픈 것 같아.
4: 선생님! 은우 우유 흘렸대요!
3: 아이고!
4: 야, 너가 자꾸 장난치니까 그렇지. 나 장난 안 했거든?
3: 아이고, 희민아 잠시만. 아이고.
4: 시유가 시비 걸었어요.
3: 시비 걸었어?
4: 네.
5: 에이그, 괜찮아, 괜찮아.
3: 고구마 먹고 있어. 좀 닦아줄게.
0: 방귀! 방귀는 곧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 방귀를 한 번 더 끼웠다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희민아. 집으로 도망쳐!
6: 불안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건 더 위험한 행동이야. 아, 비상비상.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나 불안이 희민이 너의 불안한 마음 너 고구마 마탕 못 먹게 한 것도 뛰어놀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내가 그랬어 너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서
1: 야, 너가 그러니까 너 더 불안하잖아.
2: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1: 침착.
0: 나 침착 못해, 불안해.
2: 그렇다면 나와라, 침착해 풍선,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자. 자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그 풍선을 세 번 불어보는 거야. 후, 후, 후! 좋았어, 잘한다. 와후!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고. 너희들의 걱정 그 풍선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0: 하지만 불안이 아직 불안하다고.
2: 하, 불안이 너. 희민이가 유치원에서 똥을 누게 될까봐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0: 하, 뭐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0: 전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떡해. 아, 불안해. 상상만 해도 불안하다. 그치 힘이 나. 나도 그만 알지.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안 나오네. 응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도 뽀직, 저기서도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너무 잘해서 다리지만 말이야.
1: 좋겠다, 좋겠어.
0: 힘나, 똥 나오기 전에 집에 가, 빨리.
2: 잠깐. 그런데 내일 또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3: 내일도?
0: 어떡하긴!
4: 내일도 유치원에서 똥 말이 오면 또 간식 안 먹고 또 뛰어놀지 않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다음날도 똥 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고 다음 날도 똥 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면
3: 안 돼. 나 이렇게까진 못해.
0: 뭐? 그렇게 못하면? 아, 그럼 유치원에서 똥 말이 오면 어떡하게?
3: 어떡하긴 그냥
0: 그냥?
3: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서 똥 넣어야지.
2: 브라보, 브라보. 희민이 말대로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해. 유치원에서 똥이 마려 오면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을 넣으면 된다.
0: 희민이 너 정말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 넣는 거 가능?
3: 그래야지 뭐. 이 똥 마려울까봐 맛있는 간식도 못 먹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보단 낫지.
2: 브라보! 자자, 이제 불안이 너도 그만 불안해해도 될 것 같은데?
3: 맞아. 불안아, 너 이제 가.
0: 가? 너 진짜 가?
3: 응, 진짜 가.
0: 그럼 나 진짜 간다?

0: 불안이가 또 커지면 어떡해?
1: 어, 희민이, 너 혹시 예전에도 두근두근 불안했던 적이 있어?
0: 아, 있어. 저는 유치원 처음 갈 때 불안했어.
2: 아, 뭐 하는 거야? 어, 짜 뭐야, 뭐야, 얘들아.
0: 선생님이 무서울까봐 불안했고.
3: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4: 가서 인사하고 재밌게 놀아.
0: 또 친구들 또 못 사귈까봐 불안했어.
1: 아하! 유치원이 처음이라 불안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싹 없어졌지?
5: 응, 맞아.
1: 누구나 그런 거야.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 불안이가 나타나곤 하거든.
6: 저기요. 내가 희민을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난 희민이가 뭐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1: 아이, 알아, 알아. 저기, 희민아.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자꾸 해보는 거야.
7: 희민아, 희민아, 희민아, 희민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0: 네,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올래요.
7: 화장실? 선생님이랑 같이 갈까?
0: 아니요, 저 혼자 갈래요.
7: 어, 그래. 그럼 다녀와.
0: 네.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자꾸자꾸 해보는 거야.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출산한 엄마 문호입니다.
1: 아, 그렇다면 출산 후유증으로? 아! 다리가!
0: 네, 잘렸습니다.
1: 아, 도대체 어떡하다가요?
0: 그게... 참돔이 공격해서 엄마 문호 다리를...
1: 네?
2: 엄마! 엄마!
3: 오늘의 환자, 엄마 문호. 엄마 문어 다리가 잘렸어요!

0: 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어서 수혈을 해야 하는가? 펜댕 간호사! 피! 어서 피를 가져와!
1: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오! 혈액창고에서 피라는 피는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떤 피지? 이 피인가? 아니면 이 피인가?
0: 한시가 급한데 뭐 하는 거야? 문어한테 사람 피라도 넣으면 어떡할 거야?
1: 아이, 그러게. 아이, 어떤 피지?
2: 제가 알아요. 한시가 급하지만 문제.
1: 문제?
0: 지금요?
2: 문어피는 무슨 색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검은색, 3번 빨간색.
1: 피는 왠지 빨간색일 것 같은데. 아, 맞다. 문어는 검은색 먹물을 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검은색.
2: 땡땡! 동물병원 간호사 맞아요.
0: 그러니까 동물병원 간호사가 기본도 안 돼 있어. 문어피는 화면으로 확인.
3: 너 모르지?
0: 확인.
4: 난 문어피 속에서 산소를 옮기는 해모시아닌. 난 산소를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지. 그래서 문어피는 파란색. 난 차가운 바다에서 문어의 체온이 낮아져도 산소를 잘 옮길 수 있어. 오징어 그리고 투구에도 파란색 피를 가졌지.
0: 지혈이 잘한다. 피가 모자라. 탱탱 연수사, 피 좀 더 가져와.
1: 파란 피가 더 있어야 할 텐데.
2: 진짜. 제 피라도 줄게요, 엄마.
0: 겨우 진정이 됐어.
1: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0: 지혈이 잘 돼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2: 엄마!
5: 엄마 괜찮아.
1: 아니, 어쩌다가 참돔한테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문어는 변신의 천재라 웬만하면 잘 숨잖아요.
5: 맞아요. 우리 문어가 변신의 천재긴 하죠.
6: 그 중에 으뜸은 흉내 문어. 바다뱀 여러 마리처럼 변하기도 하고 라이언피쉬로 변신도 하고 넙치로도 변하니까요.
1: 우와! 진짜 변신의 천재다!
6: 또 코코넛 문어는 조개 껍질 속에도 숨고 코코넛 껍질 속에도 잘 숨죠.
0: 코코넛 문어는 자기가 숨을 걸 들고 다닌다.
6: 우리 문어는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붉은 돌을 안으면 붉은색으로, 모래바닥에 있으면 모래색으로, 푸른 바위 옆에선 푸른색으로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변해 잘 들키지 않죠.
1: 아니, 그렇게 변신을 잘하시는데 왜 들키신 거예요?
5: 변신 하고 싶었죠. 그치만 할 수가 없었어요.
0: 네? 왜요?
5: 그게 변신할 힘이 없어서.
1: 네? 변신할 힘이 없다고요?
5: 네. 지난 40일 동안, 사실 전

0: 아기들을 키웠거든요.
1: 엄마.
0: 전 작은 굴에 들어가 알들을 낳았어요.
2: 우와, 문어 알들이 하얀 쌀알 같아.
0: 빨판으로 계속 알들을 어루만져주며 알들이 잘 자라게 보살펴 주었죠. 엄마 문어는 알들이 자라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워요.
3: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아휴, 어쩌.
0: 그리고 약 13일이 지나면 알들이 노랗게 변하며 더 자란답니다. 그런데 알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2: 오, 어떡해.
0: 여기서 문제.
3: 문제?
0: 엄마 문어는 물고기들로부터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영차, 영차, 자, 으차. 영차. 1번, 물고기가 못 들어오게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영차, 영차. 발판 공격!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4: 역시 문어는 빨판이지. 정답은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0: 문어가 빨판이 세긴 하죠. 근데 정답은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2: 우와, 정말 발을 뻗어 돌을 가져와 벽을 착착 쌓고 있어.
0: 우린 돌로 방어벽을 쌓아 알들을 보호하죠. 아, 벽이 자꾸 무너져. 그래, 벽이 무너지면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알들을 지킬 거야. 그렇게 알들을 보호하며 약 40일이 지나면
3: 우와, 아기 문어들이 나온다.
2: 우와, 귀여워.
0: 귀엽죠? 그렇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죠.
1: 엄마.
0: 아유, 그래.
2: 어? 그런데 엄마 문어는 아직 굴에서 뭐해요?
0: 아기들을 키우느라 모든 힘을 쏟은 엄마 문어들은 기운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성게들이 먹기도 해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2: 죽어요?
4: 아니 그럼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운 거예요?
0: 네.
3: 아,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신할 힘도 없었던 거지.
1: 나 때문에 엄마.
0: 몸은 지쳤지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는데.
4: 아, 바로 그때 참돔이 나타난 거구나.
0: 네. 아기들이 헤엄치며 바다에 적응하고 있을 때 아기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아, 안 돼.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5: 야, 귀여운 아기 문어들이 많이 태어났네. 그럼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기 문어들로 오늘 배 좀 채워볼까?
0: 안 돼, 참놈!
4: 아이, 뭐야 이거?
0: 아가, 어서 도망가!
1: 엄마!
0: 어서 가라니까! 어서!

0: 이거 놔!
1: 얘들아! 모두 도망쳐!
2: 아, 도망쳐!
3: 어, 엄마가 도망치네!
2: 도망치자, 도망!
4: 그래! 물고기들을 피해 멀리 도망치렴! 아가들아, 어서!
0: 이거 놓으라니까! 아이, 뭐야? 아기 문어들 다 도망갔잖아? 아, 할 수 없군. 그럼 엄마 문어라도? 뭐야? 어, 엄마 문어도 도망갔잖아? 아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문어들은 한번 변신하면 찾기도 힘든데. 저기 숨었구나.
5: 아, 지쳐서 변신할 힘도 없나 봐. 너무 잘 보이는데.
4: 전 있는 힘을 다해 숨었어요.
5: 허, 여기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어디 있니, 문어야?
4: 참돔은 주위에서 맴돌며 계속 절 찾았어요.
6: 아, 진짜 참돔 왜 그러는 거야?
7: 그러니까
4: 숨은 김에 마지막 힘을 다해 변신을 해봤지만
5: 어디 있을까 문어야.
4: 주변이 초록색이니 나도 빨리 초록색으로 변신해야 해. 그래야 들키지 않아. 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숨 쉴 힘도 없는데 변신은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안 돼.
5: 아, 여기 있었네. 왜? 변신이 잘 안 되나 봐.
4: 참돔. 변신까진 어려워도 먹물 쏠 힘은 아직 남아있다. 먹물 발사!
5: 먹물 묻으면 안 지워지는. 뭐야? 먹물 안 썼잖아. 날 속이다니. 문어, 거기서.
4: 도망가야 해. 어서.
5: 하, 저기 있군.
4: 저리 가.
5: 역시 문어는 다리 맛이야. 효효효효효효.
4: 그렇게 그때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2: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6: 잘했어. 안 그랬으면 참돔 그 녀석 끝까지 쫓아왔을 거 아니야.
2: 잘하긴.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다 오래 구하려다 그런 거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머물어 오래 구하겠다고.
4: 아니야. 네 덕분에 병원까지 와서 치료 잘 받았잖니. 엄마는 다리를 잃었지만 너희들을 구해서 정말 기뻐.
2: 엄마!
4: 울지 마라.
8: 시간이 흘러 엄마 문어한테서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9: 엄마, 다리는 어때요?
4: 이제 괜찮아. 어때? 그새 자랐지?

0: 문어 다리는 잘려도 다시 자라나서 참 다행이에요.
1: 맞아.
2: 우와, 엄청 빨리 자랐어요.
1: 그래, 너도 빨리빨리 자라렴.
0: 네.

0: 페퍼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피그.
1: 페퍼랑 친구들이 수지 할머니의 아트밴을 타고 나갑니다. 수지 할머니의 아트밴 이름은 바네사예요.
2: 바네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3: 바네사는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데려가고 싶어 해.
4: 할머니,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어우, 내 정신 좀 봐. 영감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 대해 흥분과 감동을 느끼는 거란다.
4: 어우.
3: 지금까지 말이나 모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4: 알 것도 같고요.
3: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4: 그렇구나.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5: 난 축구공 보면 영감을 받는 거네. 자고 싶어지니까.
4: 난 진흙탕을 보면 영감을 받는 거고 홀짝홀짝 뛰고 싶어지니까.
2: 난 공원을 산책하면 영감을 받는데.
4: 뭘 하고 싶어지는데요?
2: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6: 할머니 말로는요, 영감을 받으면 뭔가 하고 싶어진대요.
2: 그러게, 나는...
3: 공원을 산책하면 난 살아있다는데 감사하고 싶던데.
2: 네, 저도 비슷해요.
4: 영감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 물론이지. 이상한 걸 봐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단다.
1: 아트밴 바네사가 토끼 할아버지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레베카 할아버지.
7: 안녕하세요, 수지 할머니.
4: 여긴 왜 온 거예요?
3: 여기서도 영감이 떠오를까 해서 온 거란다.
6: 쓰레기 더미를 보고요?
7: 아니, 이게 왜 쓰레기 더미야? 아직도 쓸모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지만.
3: 애들한테 영감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조선소 좀 둘러봐도 될까요?
7: 아, 그럼 저야 영광이죠. 어디든 마음껏 둘러보세요. 단 만지지는 마시고.
3: 가자, 얘들아.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
1: 페퍼는 오래된 밧줄더미를 발견했어요. 샌디는 해초다발을 발견했고요.
4: 이 해초 예쁘다.
1: 데니는 바다를 발견했어요.
5: 전 바다가 참 좋아요.
3: 바다 정말 멋지고 좋지. 난 파도 소리가 그렇게 좋던데. 바다 냄새도 좋고. 좋아. 이제 영감을 받았으면 가서 뭔가를 만들자꾸나.
2: 여기 병뚜껑, 빨대, 끈, 휴지, 물감, 종이가 있어요.
3: 영감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우리?
4: 저는요, 끈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꼬불꼬불한 끈을 이렇게 붙여서요.
1: 페퍼의 끈 작품은 오래된 밧줄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4: 저는요, 휴지 조각이랑 조개 껍질을 붙여서 예쁜 바닷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1: 캔디의 바닷가 그림은 해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5: 난 파란 물감으로 축축하고 파란 바다를 그려야지.
1: 데니의 파란 그림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6: 저는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공을 만들었어요.
1: 헤드로의 공은 토끼 할아버지 조선소에 잔뜩 쌓아놓은 고철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3: 정말 잘 만들었네. 토끼 할아버지?
7: 아하, 저도 영감을 좀 받아서요.
3: 어머, 진짜요?
7: 맞아요. 내가 선물하는 그늘막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밖에서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3: 어우, 이러니까 쓸모있고 좋아 보이네요.
7: 이 벽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어서 전시하라고요.
3: 고맙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술이 따로 없네요.
7: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4: 근데 할머니는 뭐 만드셨어요?
3: 나도 바다를 보고 영감을 받았단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어.
4: 우와! 이거 보니까 다른 것도 만들고 싶어지네요.
3: 오, 그러니 페퍼, 예술의 영감이 샘솟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
1: 페퍼는 영감을 받는 게 좋았어요. 영감을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4: 맞을 준비.
1: 팔팔한 조지는 오늘 동생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는 곳에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레베타이머. 동생 맞이 수업 들으러 왔어요.
2: 출산 준비 교실이 있다던데.
8: 맞아요. 엄마, 아빠는 어른들이랑 같이 계실래요? 페퍼랑 조지는 날 따라오고.
0: 동생이 생기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는데 조지가 태어난 지 꽤 됐잖아요. 다 조지.
7: 나중에 보자.
8: 야, 좋아.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태어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솔직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9: 엄청 신나겠죠. 아기들 앙증맞은 손이 참 좋아요. 손가락 잘 잡아주잖아요.
8: 맞아. 손가락을 잡아주면 참 좋지.
9: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기들은 포근하고 따뜻하니까요. 꼭 감자같이요.
8: 뭐라고? 감자 같다고?
10: 저는요, 좀 걱정돼요. 아기는 툭하면 울고 기저귀 냄새도 나잖아요.
8: 왜? 맞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혹시 누구? 어떻게 아기 돌보는지 아는 친구?
9: 오, 아기들 기저귀 갈 때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줘요.
8: 그래, 맞아. 아기들은 늘 엉덩이가 보송보송하게 크림을 발라줘야 하거든. 아기 엉덩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웃을 거니? 금방 안 끝나겠네. 누구 또 말해, 친구?
0: 저요. 아기랑 같이 놀아주면 도움이 돼요. 공 같은 걸로요.
8: 맞아. 우리 언니도 공 갖고 놀아줬는데. 다른 걸로 쓰더라고.
0: 맞다. 하나 더 있어요. 아기들이 쓰는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래요. 기기 블라블라 깔라 블라블라.
8: 맞아. 아기들이 재밌게 소리를 내는 걸 옹알이 한다고 해.
0: 구구가가가가구.
8: 그래, 맞아. 아기들한테 옹알이로 대꾸하면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지. 다 같이 해볼까?
9: 아바위 빠바라라
11: 아바위 빠바라라 아바위 빠바라라.
9: 안녕 인형아, 나 페퍼피그야.
8: 괜찮아 얘들아. 아기들이 울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9: 우리
10: 몸을 흔들어줘요.
9: 몸을 토닥여줘요.
10: 노래를 불러줘요.
8: 맞아. 지금 말한 걸 전부 해보자.
9: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8: 이제야 살겠네. 참, 낮잠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기들 재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친구?
0: 우리 큰아빠는 알렉산더 재울 때 일부러 청소기를 들고 시끄럽게 해요.
8: 와, 그 방법 좋은데? 아기들은 그런 소리 좋아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 소리거든.
10: 여기도 진공청소기 있어요, 토끼 이모?
8: 없는데.
0: 없으면 제가 진공청소기 하면 되죠.
1: 진공청소기는 아무나 할 수 있군요.
8: 수고 많았어, 페파. 오늘은 다 스티커를 줘도 되겠는데?
0: 스티커다! 정말 감사합니다.
7: 안녕, 페파.
2: 수업은 어땠어?
0: 좋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전부 다 알아요.
2: 그거 참 다행이네.
1: 페파랑 조지는 아기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8: 뭐야, 또?
1: 아기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하파 가족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가 영활고를 차려내요.
1: 답답해도 우리가 참아야지, 페파. 아기를 기다릴 때처럼.
2: 어, 맞다. 아기는 언제 나와요, 엄마?
3: 안 됐지만, 페파. 아기는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잠깐.
2: 다음 주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아.
1: 지금이요?
3: 네, 바로 지금이요.
2: 지금이다! 야!
1: 좋아, 페파, 조지. 병원 가방 챙기고 샌드위치.

0: 쌀임, 장난감이랑 책까지 올게.
1: 바빠.
0: 맞다. 그대로 하되 서로 바꿔서 서둘러.
2: 네, 엄마 대장님.
1: 부모님께 연락할게요.
3: 여보세요?
1: 엄마, 나올 때가 됐나 봐요.
3: 진짜? 지금 바로 갈게.
4: 하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병원에서 기다리십니다.
1: 안녕 엄마, 안녕 아빠.
5: 자, 그럼 페파랑 조지는 우리 집에 가 있을까? 여긴 엄마 아빠한테 맡기자.
2: 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아기를 돕고 싶다고요.
1: 미안하지만 페파, 아기는 한참 있다가 나올 거야. 그동안 누나니까 네가 조지를 돌봐야지.
0: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화해 줄게.
2: 알았어요, 그럼. 가자 조지.
1: 잘가 얘들아.
0: 나중에 보자.
4: 할파랑 조지는 아기가 태어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5: 페파, 괜찮니 너?
2: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5: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 아빠 전화 기다릴 동안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까?
2: 맞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죠.
5: 그래, 맞아. 자, 들어보렴. 우린 아주 오래 아기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우릴 만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갔지. 그냥 흉내를 내자고요.
6: 흉내? 그럽시다.
2: 운전은 저요! 엔진 출발 준비!
7: 보둥, 보둥, 보둥!
2: 병원입니다!
6: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5: 그래서 우린 병원에 들어갔어.
6: 다 왔습니다.
5: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나왔지.
2: 안녕하세요. 전 의사고요. 이쪽은 간호사예요.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아범이 전화한 건가?
5: 여보세요, 페파 아빠?
8: 여보세요. 배관에 문제 있다고 전화하신 분이죠?
5: 네? 제가요?
8: 저야 모르죠. 아닌가요?
5: 아닌데요. 예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6: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2: 이쪽으로 오실래요?
7: 전화 전화 전화 전화.
5: 맞아, 이런 식이었어.
6: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퍼그 씨.
6: 퍼그 씨라고요?
9: 지금 쓰신 전화 요금제 만족하시나요?
6: 전화 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5: 어쨌든 계속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간호사랑 분만실로 갔지. 가자, 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태어난 거야.
7: 아기군요.
5: 나 참, 뭔 영업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린 이중창 필요 없고 배관도 멀쩡하고 우린 성은 피그지 퍼그가 아니니까 좀 그만해요.
6: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끊는 건 좀.
5: 여보세요?
0: 모두 기뻐해 주세요. 페파 엄마가 고생을 했지만 아주 건강한 여자 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2: 잘됐다. 조지, 우리한테 예쁜 여동생 생겼네.
4: 페파랑 조지는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2: 아기 이름 짓기.
4: 오늘은 할파랑 조지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러 병원에 오는 날이에요.
2: 안녕, 우리 예쁜 아가. 난 너의 큰 언니 페파라고 해.
7: 아기.
5: 수고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1: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2: 엄마, 봐요. 아기 볼에 분홍색 하트 모양이 있어요.
1: 출생점이구나. 듣고 보니 하트 모양 같은데?
0: 진짜 하트 같은데요?
6: 내가 뭘 좀 가져왔는데.
5: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여주죠.
6: 그게 낫겠죠?
2: 와, 진짜 신기하다.
5: 근데 이름 놔두고 계속 아기라고 할 순 없잖아. 이름이 뭐니?
1: 그러고 보니
0: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 정했어요.
2: 제가 도와드려요.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을 제가 꼭 찾아줄게요. 안녕, 귀여운 아가. 어쩜 이렇게

0: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줄게. 자, 묻는 말을 대답해. 조지, 넌 여기에 적고. 응. 아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 빨강 아님 파랑? 세상에 그런 색도 있나? 좋아, 다음 질문. 엄마 아님 아빠? 질문 끝! 고마워!
1: 페파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2: 노란 선을 따라 쭉 가면 주차장이 나올 게 확실해요.
3: 아니요, 노란 선은 화장실이래요.
4: 어, 여기요. 지도가 있어요. 어디 보자.
0: 걱정 마, 아가야. 너한테 예쁜 이름 꼭 찾아줄게. 알았다. 네 이름 정했어. 초콜릿!
3: 어우,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4: 아하! 바로 이쪽이었네요.
0: 아줌마 이름 뭐예요?
5: 안녕, 아가. 내 이름은 린다야.
0: 좋네요. 아가, 네 이름은 린다로 정했어요.
3: 그것도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
4: 고맙습니다. 페파,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걸로 짓게?
0: 그럼 다른 걸로 지어야겠네요. 아기 안전벨트? 아기 신호등 같은 걸로 부르면 어떨까요?
3: 아우, 그것도 귀엽네. 근데 아직도 아기한테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1: 페파 가족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3: 드디어 왔구나. 집에 잘 왔어, 아가.
0: 아기 문손잡이는?
3: 아기 이름이 문손잡이야? 그건 별론데, 페파.
4: 특이한 이름도 좋지만, 페파, 보통 이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짓는 거야. 왜, 특별한 거 있잖아.
0: 알았어요, 아빠.
3: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2: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은데 널 위해 만든 거 볼래?
3: 어우,
2: 가족 앨범이란다. 막내 사진을 넣을 칸도 있어.
3: 어, 고마워요, 아빠. 정말 너무 예뻐요.
0: 우와, 이분 멋지다.
2: 이분은 너희 큰할머니야.
3: 어,
2: 항상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
0: 어,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3: 오, 아마 이비였을걸?
0: 좋다, 이비! 우리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3: 이비?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름인데.
4: 네 생각은 어떠니, 이비?
0: 얘도 마음에 든대요.
3: 잘 골랐어, 페파.
0: 안녕, 예쁜 아기 이비. 언니가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준다고 했지, 응? 안 그래?
1: 이비는 자기 이름이 좋았어요. 이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비밀 속에 던져라. 자유의 여신상과 춤을.
1: 소식 들었어?
2: 요새 뜬다는 슈퍼히어로 말이야?
1: 번개 파워 쏜다는?
3: 흥칫뿡! 번개 파워 따위, 내 파워가 더 세거든?
1: 누구?
3: 해적계 슈퍼 울트라 캡슐 악당 이쁜 해적님이시다. 여기 뭐 훔쳐갈 게 없나? 뚜잉뚜잉. 목표물 발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생일 선물.